오늘은 제헌절, 대한민국 헌법이 만들어진 날입니다. 1948년 오늘 우리나라의 뼈대가 되는 첫 헌법이 공포가 됐죠. 헌법이라고 하면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데 한마디로 우리 이런 사람으로 살자, 이런 사회를 만들자라고 다 같이 약속한 문서입니다. 아무리 흔들리는 상황이 와도 이 약속만은 지키자, 이거를 기준으로 삼자, 그렇게 정해놓은 큰 뼈대인 거죠. 나라도 그 뼈대가 있어야 세워지고 사람도 그 뼈대가 있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오늘 제헌절을 지내면서 이 질문 하나를 스스로에게 던져보고 싶습니다. 나라에 헌법이 있듯 내 인생에도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있는가? 살다 보면 상황은 매일매일 바뀌잖아요. 감정도 관계도 형편도. 그때마다 새로 결정하려고 하면 우리는 지칩니다. 매번 흔들리게 되고요.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붙들어주는 기준이 있으면 인생이 훨씬 단단해질 수 있겠죠. 다행히도 우리에게는 이미 가장 든든한 헌법이 있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가 바뀌어도 낙지 않고 상황이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처럼 말이죠. 마태복음 7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여러분의 인생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한번 점검해 보자고요. 여기는 뿜뿜 라디오. 저는 이건 수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저 찬양 함께 만나보면서 7월 17일 금요일 아침 뿜뿜 라디오 문을 활짝 열어봅니다. OPEN, Open the Door, Open the Door.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극동방송과 함께 뿜뿜 라디오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도 어서 모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98.1MHz, 진주 FM 92.5MHz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모여라 뿜동산,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헌절입니다. 아, 대한민국의 헌법이 만들어진 날, 공휴일. 예. 아, 빨간 날로 이제 또 됐죠. 예,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또 휴식을 취하고 계신 아, 오늘이 이 아침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축하드리겠고, 편안한 쉼, 우리 극동방송과 함께 뿜뿜 라디오와 함께 누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헌절, 오늘 또 어떤 날인지 우리 아이들에게 잘 설명을 해주시고 계실 텐데요. 거기서 더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헌법이 있기에, 이 법이 있기에, 기준이 있기에, 약속이 있기에 이 나라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그 국민이 있을 수 있는 것처럼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우리 영혼의 어떤 약속들, 영혼의 법들, 내가 지켜야 할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야 할 그 기준들이 무엇일지 다시 한번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리고 나 스스로에게도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하는 그런 아침이었으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영원 불변한 그 진리.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아무리 사람이 변하고 아무리 모든 것들이 흔들리고 또 바뀐다 할지라도 결코 변하지 않는, 결코 낙지 않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 영원한 진리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정말로 바로 서는 그런 우리, 그리고 우리 가정, 나 스스로가 된다면 참 그것보다 더한 복이 어디 있겠나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디에 기준을 삼아야 할지 다시 한번 확정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을 해보면서 7월 17일 금요일 아침 뿜뿜 라디오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 오늘의 오프닝 내용과 함께 전송을 해드릴 거예요. 누구에게? 뿜뿜 두 글자 남겨주시면서 출석 체크하신 모든 분들께 전송을 해드릴 겁니다. 얼른 챙겨가시고 오늘 이 제헌절 하루, 깊은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출석 체크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과 함께 하죠.

네, 어노인팅의 주의 친절한 팔의 안기에서 그리고 Three Bays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두 곡의 찬양 함께 하시면서 7월 17일 금요일 아침 뿜뿜 라디오 출석 check to the check 달려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오프닝 내용 전송해드리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을 함께 묵상해보자 라는 의미로 뿜뿜 두 곡의 찬양 남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전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뿜파고가 공휴일에도 열심히 리리나노 리나노 블라블라블라 뿜뿜 두고 잘 남겨주셨습니다. 요렇게 보내주는 아주 옛날 컴퓨터예요. 옛날 컴퓨터. 예, 요즘은 뭐 AI 뭐 이러는데 예, 컴퓨터예요. 예, 우리 모든 게 컴퓨터입니다. 어쨌든 예, 여러분들의 문자 보내주시면 기가 막히게 이제 그 분류를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전송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최첨단 하이테크 시스템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의 말씀 퀴즈도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뿜뿜 두 글자를 남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전송돼 오늘의 말씀, 다음 말씀 가운데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지 정답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나의 이 것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여기에 들어갈 이것은 무엇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나의 이것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자, 이것은 무엇일지 정답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힌트 조금 드릴까요? 예, 한 글자예요. 한 글자. 한 글자인 이것. 이것은 무엇일지 정답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에리 형님들의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예. 소리엘 형님들. 예, 소리엘 에리 형님들이라고 하거든요. 예, 소리엘 형님들의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찬양 함께 만나봤고요. 아, 다음으로 들려드렸던 무대. 극동방송의 자랑이죠. 우리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에이맨 메들리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기가 막힌 멋진 무대. 아, 요 멋진 무대가 그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을 또 찾아갑니다. 아, 다음 달 8월 13일과 14일 목요일과 금요일 양일에 걸쳐서 각각 전남 여수와 그리고 전북 익산에서 펼쳐지는데요. 그 가운데 여러분들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여러분보다 더 뜨거운 찬양의 도가니탕 한 그릇 꼭 잡수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많이 기도해 주시고 기대해 주시고 함께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어린이 합창단의 얘기를 어제도 제가 잠깐 드렸었는데, 그 관심을 보이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혹시나 방송을 들으시다가 아, 내 자녀도 저 나이에, 그리고 내 손주도 저 나이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 아이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는 그런 아이가 되기를 소망한다 라고 그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단문호 10번 샵0981번으로 합창이라고 두 글자를 남겨주시면 저희 담당자가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0981번으로 합창 두 글자 꼭 남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 퀴즈 함께 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 가운데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지. 그런즉 누구든지 나의 이 뿅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과연 여기에 들어갈 뿅 한 글자는 무엇일지 정답을 받아 봤는데요. 뭐 한 글자라고 하니까 많이 나왔어요. 오답을 조금 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나의 이 소를 듣고 행하는 소를 왜 들어요? 꿩을 뭘 듣죠? 꿩을 뭘 마 저기 닭을 닭도 아니었습니다. 자, 소, 꿩, 말, 개 나오고 있고요. 개 나오고 있고. 자, 얘만 안 나왔네. 이거는 여러분들 뭐 정답을 아시는 분들이 이제는 그, DJ랑 이렇게 같이 노시려고, 하는 거니까. 자, 그런 적 누구든지 나의 이것을 듣고 행하는 자. 정답은 무엇이었을지 이제 공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바로바로! 말이었습니다. 말. 그런 적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하나님의 말씀, 그 영원한 진리만이 우리를 지탱하는 그 기준으로 삼는 우리 뿜뿜라디오 모든 가족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해봅니다. 그때의 흔들림이 없대요. 그때의 우리의 인생이 평온해진대요. 그렇게 해보자고요. 아시겠죠? 뿜뿜 두 글자 남겨주시고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오프닝 내용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7월 17일 금요일 아침 뿜뿜 라디오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서머 스페셜을 맞아서 시원한 찬양들 많이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여러분들의 신청 찬양도 많이 받고 있어요. 받는 족족 틀어드린

까지는 아니지만 예 간간히 예, 틀어드리고 있다. 예 간간히보다는 조금 많이 들려드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 평소에 뿜뿜 라디오 시간에 좀 듣고 싶었던 찬양이 있으시면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샵0981번으로 남겨주시면 틀어드리도록 할게요. 그 라디오에서 듣기에는 조금 낯선 표현이긴 한데 그게 왜 그러냐면 뿜뿜 라디오가 평소에는 그 신청곡을 안 틀어드립니다. 예, 그 신청곡을 잘 안 들어드려요. 예, 그 DJ가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은 소개해드리고 싶은 곡이 많아가지고 평소에는 띄워드릴 시간이 잘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요 기간에 많이 여러분들께서 신청을 남겨주시면 DJ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2부에서도 여러분들의 신청곡들 또 시원한 곡들 많이 많이 들려드릴 거니까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뿜뿜 두 글자 안 남기신 분도 얼른 남기시고 오늘의 말씀 오늘의 오프닝 내용 챙겨가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저는 잠시 후 10시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멀리 가지 마시고요. I will be back.

0: 안녕하세요. 창원극동방송 어린이합 창단입니다. 창원극동방송 어린이합 창단은 경남, 창원 등 국내에서 해외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찬양으로 전하고 있어요. 지난 여름 수원과 워싱턴 케네디 센터에서 나라사랑음악회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왔습니다.
1: 은혜와 감동이 넘쳤던 그 현장에서의 경험은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앞으로 찬양사역을 함께 이어갈 신입단원을 찾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인 어린이는 누구나 지원할 수 있어요.
2: 신입단원 지원을 원하는 친구들은 샵 0981 우물장 0981로 합창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055-269-9810 창원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함께 찬양하며 꿈을 꿀 많은 어린이들의 지원 부탁드립니다.

0: 기쁜 소식. 기쁜 소식 매주 금요일 이 시간은 창원 온천교회 강명우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안녕하십니까. 창원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저는 창원 온천교회 강명우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7절을 통해서 우리가 한 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라는 요한복음 6장 51절의 말씀을 가지고

0: 표현한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기억하며 성찬식에 참여함으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에 참여하며 한 신앙을 고백하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다라는 거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 안에는 한 몸이 아니라 네 몸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이 것이니 무슨 말씀입니까? 바울파가 생기고 아볼로파가 생기고 게바파가 생기고 그리스도파가 생겼다라는 말입니다. 한 몸을 이루어야 되는데 네 갈래로 나누어졌다 분열되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말한 각각이라는 말은 헤카스토스 휘몬이라는 단어인데 너희가 각각 자기의 입장, 자기의 견해, 자기의 이익에서라는 말입니다. 즉 교회가 하나로 성령 안에서 하나로 뭉쳐져야 되는데 각각 자기의 이익에서 입장에서 자기의 견해를 따라서 나누어졌다라는 겁니다. 오늘 자기가 그리스도파다, 바울파다, 게바파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상은 그들의 어떤 사상이나 그들의 철학이나 그들의 관점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내세워서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견해와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실제로 그리스도파, 예수를 믿는 그런 파라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분열되도록 내버려 두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란 겁니다. 바울파라면 바울이 우리가 분열되도록 원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런 사람들을 내세워서 자기의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자기 이익, 자기 이기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교회라고 해서 서로가 정말 아껴줄 것만 같지만 실상은 자기 자신의 이익에 반하거나 자기 자신에게 반하는 생각이 든다면 과감하게 이런 사람들을 또 갈래로 지어서 구분하여서 분리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바울이 무엇을 말합니까? 이러한 것들이 교회 안에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예수 중심적인 교회가 되어야 된다,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신앙 안에서 한 믿음으로 고백한 하나의 일치된 모임으로 같은 곳에서 같은 방향을 보고 나아가는 성도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도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 중심이 아니라 예수 중심이 바로 교회의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교회 분열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같은 곳에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예수쟁이, 예수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귀담아 들어 정말 일생을 살아가면서 주의 은혜가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하나되고 서로를 위하고 아껴주고 사랑하는 공동체 의식을 가진 참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나 자신을 내려놓고 서로를 아껴주고 사랑하고 배려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1: 기쁜 소식, 지금까지 창원 온천교회 강명우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055-299-3368, 299-33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기쁜 소식,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전도방송을 통해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던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인도한 어머니의 이야기

0: 대구 물댐교회 권영선 집사님입니다.
1: 저희 큰아들이 사춘기였을 때 아빠를 갑작스럽게 천국 보내면서 마음문을 닫고 지낸 시간 좀 됐었거든요. 그래서 뭐 교회분들 연락도 피하고 사람들하고 관계도 멀리하고 방송 당일에도 혹시 전화를 안 받으면 어떡하나 정말 조마조마했었어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전화도 잘 받고 진심으로 영접기도 따라하는 모습 보고 정말 하나님이 이 아들 많이 사랑하신다 느껴져서 너무 위로가 되고 감사했었습니다. 아들이 인터뷰 때 한번 제대로 살아보고 싶다고 고백도 했었고 교회 가보겠다고 저한테 이야기도 해주더라고요. 진짜 스스로 교회에 와서 예배에 참석하게 됐고 또 운동도 다시 시작하면서 자기 삶에서도 긍정적인 모습으로 많이 바뀌고 밝아지고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 일을 통해서 엄마인 저에게 다시 또 소망 품고 기도할 힘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한 영혼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찾아가셨던 것처럼 극동방송도 보이지 않는 전파 통해서 복음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지 찾아가는 생명과 소망을 전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위로와 소망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되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대구 물댐교회 권영선 집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2: FM98.1 진주 FM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0: 1분 찬송. 목장에서 직접 만든 고농축 수제 요거트 야베스 목장과 함께합니다.

0: 1분 찬송. 목장에서 직접 만든 고농축 수제 요거트 야베스 목장과 함께했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극동방송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창원 마마클럽이 함께합니다.
1: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말과 생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날마다 점검하게 하시고 세상의 언어를 버리고 하나님의 주신 말과 권세로 이 나라 이 시

그대에게 축복과 사랑과 생명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세우신 목사님들과 사역자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소서. 한 영혼을 귀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을 불어주시고 정결하고 거룩하며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소서. 상가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하늘의 위로로 덮어주소서. 7, 8월 폭염과 폭우로 힘들어하는 이웃이 바로 우리 곁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이번 교회들이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는 마음을 갖게 하소서. 교회마다 나눔과 섬김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넓힌 지경마다 은혜로 세우시는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소서. 인구 감소와 종교 다원화의 위기 속에서도 군 선교에 최적의 선교 전략을 주시고 신실한 군목과 사역자들을 일으켜 주셔서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게 하소서. 군 선교가 다음 세대 구원과 민족 복음화의 마중물이 되도록 모든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섬기게 하소서. 특권과 안락함을 내려놓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던 느헤미야처럼 교회가 온전히 하나 되어 무너진 영적 성벽을 다시 쌓게 하소서. 교회가 잃어버린 복음의 본질을 거룩함을 회개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거룩한 공동체로 든든히 서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여 은혜를 국립합창단의 무대 함께 하시면서 7월 17일 금요일 아침 뿜뿜라디오 2부의 문을 활짝 열어봅니다. 2부도 역시 여러분들과 함께 달려가는 뿜뿜라디오, 여러분들의 격한 청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문자 참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예. FM 98.1MHz로 청취하시면서 단문 50원 샵 0981번 어플리케이션은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다. 아, 누구나는 아니네요. 네, 어플리케이션으로 참여하시려면 회원 가입과 로그인이라는 절차를 관문을 통과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 전해드리면서 평소에 조금 바빠가지고 좀 이렇게 그 아침 시작하느라 이렇게 좀 바쁘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그 회원가입과 로그인이라는 어떤 그 방지턱에 덜컹거리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오늘 같은 때에 아주 좋지. 네, 오늘 공휴일이니까 여러분 좀 쉬시는 날이시잖아요. 그럴 때에 이제 조금 여유 있을 때 시간을 좀 들여가지고 예스 회원가입, 예스 로그인 좀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어? 야, 그거 한 번만 딱 하시면 자동 로그인이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제 뭐 언제든지 DSA와 소통하실 수 있다. 또 언제 말은 바로 해야지. 언제든지는 아니네요. 예. 아, 매일 9시부터 11시까지만 DJ와 소통하실 수 있다. 왜 대답 안 해 줘요? 예. 방송 시간 외에 예 보내 주시고는 예.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왕왕 있어. 왕왕 있어요. 뭐 많은 건 아닌데 예,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9시부터 11시까지 보내주셔야지 DJ가 확인을 할 수 있다라는 사실 꼭 기억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고 나서 DJ도 그래요. 아우, 이 문자를 왜 못 봤지? 딴 데 가서 봤는데. 아, 이걸 왜 못 찾아봤지?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땅을 치면서 후회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 많이 많이 9시부터 11시까지 제 시간에 남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의 이야기 기다려보면서 뿜뿜 두 글자를 남겨주시는 모든 분들께는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오프닝 내용 전송해드리고 있습니다. 2부에서도 뿜파고 열일하고 있으니까 꼭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찬양과 함께 할게요.

우리의 뜨거웠던 지난 시절, 내 영혼의 목마름을 채웠던 그때의 찬양 함께 만나봅니다. 그때 그 찬양. 자, 서머 스페셜 파일럿 코너로 함께 달려가는 그때 그 찬양. 우리가 참 사랑했었던 그때 그 찬양들 있잖아요. 그 곡에 얽힌 알려지지 않은 뒷얘기와 또 우리 각자의 추억들, 그리고 그때 받았었던 은혜를 다시금 떠올려보는 그런 시간, 그때 그 찬양 오늘부터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곡씩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 선정을 해드릴 때마다 여러분들께서도 여러분의 얽힌 이야기들, 이 곡과 얽힌 이야기들을 그 에피소드들을 마구마구 풀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더욱더 풍성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그때 그 찬양, 오늘 만나볼 찬양은요, 그 소망의 바다라는 팀의 하늘 소망이라는 곡입니다. 아, 알지 알지 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교회 다닌 분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그런 찬양. 왜냐하면 이 특송으로 굉장히 많이 불리기 때문에 한 번쯤은 들어보시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 찬양을 접한 게 그 학생 시절에, 제가 대학생을 이제 막 들어갔을 때였던 것 같아요. 20살. 그때 이제 그 수련회 때 뮤지컬을 하게 됐는데, 조별로. 저희 존에 이제 뮤지컬을 하게 된 거예요. 장기자랑 시간에. 거기에 이제 이 찬양이 그 넘버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알게 된 곡이었는데, 이 곡이 이게 얼마나 잘 만들어진 명곡인지를 이게 가늠할 수 있는 게, 그 뮤지컬을 했잖아요. 그 뮤지컬 내용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거든요. 뮤지컬을 했는데 뮤지컬 내용이 기억이 안 나. 뮤지컬 내용은 기억 안 나고, 요 곡만 남아요. 요 곡을 불렀었던 기억만 굉장히 선명하게 납니다. 심지어는 그 다른 찬양들도 기억이 안 나요. 좀 서운할 수 있는 다른 찬양들. 예, 미안해요. 이 곡만 남아있습니다. 이 찬양을 부르는 그 순간은 하나하나 다 기억이

동선이라든지 손동작이라든지 스텝들 원 스텝 투 스텝 다이아몬드 스텝까지 확 기억이 나는 그만큼 좀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 그런 찬양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뭐 여담입니다만 그 지금도 뭐 예 아직 한창이지만 이게 꽤 오래 전이기 때문에 이게 20살이면 뭐 20년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신체적으로 지금보다는 조금 꽤 짱짱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그런 시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 이 곡의 클라이막스 부분은 겨우 소화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높아요. 너무 높아. 예, 목사님들도 잘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어찌됐든 그 쥐어 짜내면서 그 순간은 제가 연기가 아니야. 진짜 제 표정이 나오는 진짜 이러다가 주님 뵙겠는데 하면서 하늘 소망이 쫙 그려지는 약간 그런 그래서 진정성이 확 묻어나는 제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예 그래서 그만큼 어려운 곡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명곡인 하늘 소망 예, 소망의 바다라는 팀의 곡인데 이 남성 2인조예요. 다윗과 요나단 우리 소리엘 예, 우리 요 정도 계보는 알고 계시잖아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데 이 소망의 바다도 좀 빼놓으면 섭합니다. 이게 민호기 전영훈 목사님으로 구성된 남성 2인조 우리 CCM 보이 그룹인데 CCM계의 뭐 거의 서수남 하청일이라고 할 수 있다. 농담이고요. 예, 또 어쨌든 두 분 다 굉장히 탁월한 싱어송라이터시잖아요. 예, 두 분이 이제 그 1994년에 겨울에 그 대구시 찬양 선교사들의 연합 수련회에서 처음 만나셨다고 해요. 그 이후에 이제 뭐 얘기를 조금 서로 이렇게 나눠보니까 공통점이라든지 조금 통하는 부분이 있었나 봐요. 그렇게 친해지셨는데 더 그 관계가 깊어진 계기가 같이 타고 가던 동승한 차량이 그 사고가 난 거예요. 그 이후에 훅 더 가까워졌다고 합니다. 이게 생사고락을 같이 주님 얼굴을 같이 뵈니까 너무 이게 가까워지는 거죠. 예. 근데 그게 그런 거 아시죠, 여러분들? 그 놀이공원만 가도 예, 그 남녀가 이렇게 그게 관계가 가까워지는 것도 놀이공원에서 이거 호르몬 작용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근데 교통사고도 그런 건가요? 여튼 뭐 그렇다고 합니다. 예, 그 이후에 확 가까워졌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러다가 98년에 이제 소망의 바다 이름으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을 했고 이듬해인 99년. 정규 1집을 발표하고 실패했다고 합니다. 예, 정규 1집은 완전히 실패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요. 예, 본인들 표현으로, 예, 본인들의 표현으로 그렇다고 합니다.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오해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참 좋았었는데, 정규 1집이. 예, 망했구나. 자, 그리고 2년 뒤에 2001년에 이제 2집을 발표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 바로 오늘의 이 곡인 하늘 소망이 수록이 되고 이 앨범을 통해서 소망의 바다가 본격적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민호기 목사님 여러분들 잘 아시죠? 민호기 목사님께서 이 곡을 지으셨는데 본인은 이게 희한하죠? 이 곡이 촌스럽다고 곡을 안 내시려고 했대요. 촌스럽다고. 근데 결과적으로는 아주 예, 이 성도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는 찬양이 됐잖아요. 큰일 날 뻔했던 거죠, 이게. 안 냈으면.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민호기 목사님께서, 그런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종종 있다고 해요.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이거 아니다. 야, 이거는 안 되겠다. 못 쓰겠다. 이렇게 했던 그 찬양들이 소위 대박이 난다는 그런. 그래서, 이쯤 되면 이제 찬양을 이제 어떤 찬양이 이제 만들어지면, 민호기 목사님한테 들고 와가지고 목사님 제발 촌스럽다고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히트곡 감별사예요. 히트곡 감별사. 자 오늘 살펴본 이 하늘소망 이 곡은 우리가 언젠가 가게 될 본향 하나님이 계신 그곳 우리 아버지가 계신 그곳 천국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의 시련과 고난을 이겨내자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찬양을 듣고 있노라면 또 부르고 있노라면 뭐랄까요 그 비장해지고 약간 그 다시 한번 나의 마음을 조금 이렇게 다잡게 되는 내 신앙을 다시 이렇게 다잡게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늘 받습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로 다시금 용기를 내서 나갈 수 있게 되는 그게 바로 이 찬양이 지니고 있는 힘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 한 번도 못 들어보신 분들은 오늘 이 찬양 한번 들어보시고 그리고

뭐 들어보신 분들도 들어보시고 예, 다 들어보시고 나의 소망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세상을 이길 힘을 한번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그때 그 찬양 소망의 바다의 하늘 소망 함께 만나봅니다.

7월 17일 금요일 아침 뿜뿜 라디오 오늘도 서머 스페셜로 여러분들과 함께 달려봤습니다. 자, 저는 이제 끝곡 띄워드리면서 인사를 드릴 텐데요. 오늘부터 교회들 곳곳에서 또 성경학교가 시작이 되죠. 우리 유아부부터 시작해서 유치부, 초등부, 그리고 중고대학부, 그리고 청년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이 뜨거운 여름,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 기대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또 힘을 모을 수 있는 방법, 아이들을 보내는 겁니다. 예, 많이 많이 보내주시기 바라겠어요. 뭐 방학이 아직 아니에요. 뭐 학원 가야 돼요. 아, 좋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는 있잖아요. 그죠? 세상은 그 가장 중요한 것이 공부다라고 하지만 우리 성도들에게는, 크리스천들에게는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가장 중요시해야 될지를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런 시기에 그 자녀들에게 학원보다 또 공부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게 우선이다, 먼저다 라고 가르쳐 주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께서는

최고의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그리고 어떠한 말보다 어떠한 교육보다도 가장 큰 그 가르침을 주시는 거예요. 가장 큰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꼭 보내주셔서 우리 아이들 뜨겁게 하나님 찬양하고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손가족의 참 아름다워라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뿜뿜라디오 이 프로그램은 전파선교사님들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이 됩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청취자 수기 공모전이 열립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곁에는 극동방송과 함께했던 참 많은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힘들었던 어느 날 들려온 찬양 한 곡, 포기하고 싶던 순간 들려온 말씀 한 구절, 라디오를 켜고 함께 드렸던 기도,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까지. 어쩌면 나에게는 평범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 간증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받은 은혜와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놀라운 이야기들을 마음껏 나눠주세요. 수상작은 70주년 기념 수기집 단행본으로 출간되는 특별한 기회와 함께 최신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접수는 7월 24일까지이며 분량은 A4 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문자 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70년 동안 전파를 타고 흘러온 하나님의 은혜,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믿음의 씨앗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가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홀로 누워있는 어느 병상, 길 위에 차 안, 소망 없는 누군가의 하루. 그곳에 전파가 갑니다. 말씀이 갑니다. 찬양이 갑니다. 기도가 조용히 도착합니다. 하지만 이 전파는 혼자 흐르지 못합니다. 누군가 보내야 흘러갑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방송사에 헌금하시는 분들, 그 손길들이 주파수가 되고 그 주파수는 누군가의 힘든 밤을 밝힙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오늘도 방송은 경남 땅 330만 영혼에게 흘러갑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복음은 누군가에게 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1: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한빛교회가
2: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3: FM 98.1MHz
4: 진주 FM 92.5MHz
5: HLDD
6: 극동방송에서 11시를
7: 알려요.

할렐루야. 2026년 7월 17일 금요일 생방송 소망의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죠. 우리 대한민국의 국경일 중에 하나 제헌절입니다. 이 제헌될 때도 우리 기독교인 많은 국회의원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서 있으면서 손을 얹고 이렇게 했다는 회의했다는 기록도 있고요. 또 이 제헌절에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더 모범을 보면서 나라 법도 지키고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모든 말씀 가운데 이 세상에는 주권자들과 통치자들을 임금들 위해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도 계시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하나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0: 시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경남 광양교회 정광선 목사님과 함께 기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사모님 자주 뵙습니다.
0: 네, 그러네. 자주 뵈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1: 그러게요.
0: 네, 또 목사님의 기도의 그 영향력을 저도 이렇게 좀 스며드는 것 같고요. 너무 고맙습니다. 목사님 재혼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떤 각오를 이렇게 가졌으면 좋겠습니까?
1: 대한민국 재혼국회가 기도 네. 시작한 국회예요.
0: 그렇죠. 네.
1: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한 나라가 주권 국가로서 법을 만들고
0: 네.
1: 그 법을 만들면서 시작됐던 국회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맡겼다라고 하는 거는
0: 네.
1: 굉장히 의미가 있고
0: 그렇죠. 예.
1: 뭐 그 당시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0: 그렇죠. 네.
1: 그런 일을 시작했다는 건 대단히 귀한 일이고
0: 너무 감사합니다.
1: 또 지금도 네. 온 국민들이 그런 법들을 잘 준수하고 준행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0: 네.
1: 법을 잘 준행하는 국민으로서 모든 나라 사람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다는 것은 그 귀한 네.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 대한민국 국민 된 것이 오늘 너무 자랑스럽네요. 우리 목사님 먼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1: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주권 국가로 나라를 세워주시고 법을 만들고 아버지 하나님 그 입법 활동을 하는 재혼국회가 세워질 때에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또 주의 종들이 함께 기도하며 시작했던 이 일들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이후에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입법주의 국가로서 끊임없이 온 백성들이 법을 지키며 준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소망의 기도 시간을 통하여 함께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법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0: 아멘.
1: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순서를 진행하시는 사모님과 담당하는 PD님 그리고 모든 극동방송의 애청자들과 우리 소망의 기도 중보팀들 위해 은혜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시고 특별히 오늘 기도 제목을 올리는 한 분 한 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또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0: 아멘. 지금 여러분께서는 창원극동방송 진주본부 생방송 소망의 기도 시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하시는 분은 샵 0981번으로 기도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 한 곡 듣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라는 찬양입니다.

0: 고마워서 저보기 놓지만 이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들이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잖아요. 이렇게 함께 기도해 주셔서 다시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신 모든 분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1: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는 기도의 시간. 생방송 소망의 기도.
2: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2772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아들이 27세인데 군 전역 후에 5년간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으나 이제 중단하고 취직해 일을 해보겠다고 합니다. 아들의 앞날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한편 응원하며 기도한 엄마로서 실망과 낙심이 드는 마음에 주님의 평안을 주시고 아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되어 가정에서 본이 되는 삶으로 가족을 주님께 인도하는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3: 아들을 향한 기도와 엄마 본인을 향한 기도가 그러네요. 기도 제목인 것 같아요.
2: 네.
3: 어머니 솔직한 기도 제목을 담고 있어서 아마 이 가정에 좋은 일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2: 아멘.
3: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2772님의 기도가 있습니다. 먼저 아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군 전역을 하고 5년 동안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 왔으나 이제 그 일이 잘 여의치를 아니하여서 중단을 하고 취직해서 일을 해보겠다는 아들의 결심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애쓰고 수고한 그 일에 대한 이제 방향을 전환해서 취직을 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시옵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이 아들의 앞날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렇게 결심하기까지 본인이 준비해왔던 그 모든 일들을 다 내려놓고 새로운 길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 아들의 마음, 하나님께서 친히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좋은 일자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한 길을 막히면 다른 한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 5년 동안 아들의 공무원 시험을 뒷바라지했던 어머니는 오히려 이 아들의 이런 결심이 때로 마음에 실망하기도 하고 아버지는 마음에 안 됐기도 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그 어머니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어머니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이제 아들이 새로운 결심을 향하여 새로운 진로와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일에 응원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복을 부어 주시옵시고 좋은 아들을 향한 일자리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그 어머니의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들을 향한 어머니의 기도나 어머니 자신을 향한 기도나 이 가정의 간절한 기도의 소원이 주님 앞에 연락되어져서 후일에 그때 그 결심이 참 잘한 결심이었다고 온 가족이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믿음으로 세워나가는 축복의 가정으로 삼아 주옵소서.
2: 아멘.
3: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2: 아멘.
3: 아멘.
2: 다음 기도 제목은 7884님의 기도 문자입니다. 신앙생활 잘하며 직장에 다니는 아들이 전셋집을 얻어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다른 세입자의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해 집이 경매로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아들의 전세금을

0: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이 집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잘 해결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1: 가끔 이런 상황을 맞닥뜨려 보면 은 참 답답하죠.
0: 네.
1: 주인이 집 주인이 그런 부분을 잘 해결했으면 좋을 텐데 원만하게 잘 해결되고 또 그 집에서 나올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7884님 아버지 하나님 신앙생활도 잘하면 직장에 다니고 있는 아들이 전세집을 얻어 살고 있는데 그 집주인이 다른 세입자의 전세 자금을 돌려주지 못해서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는 이런 상황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되어지면은 아버지 하나님 아들이 들어있는 이 전세금을 돌려받기가 쉽지 않을 터인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아들은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직장도 성실하게 다니는 신실한 믿음의 청년이 옵니다. 이런 일들로 인하여 힘들지 않게 하시고 경제적으로 손실을 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집주인이 어떤 모양이든 아버지 하나님이 앞 전세자의 자금을 마련해서 지원하고 하나님이 이 집을 잘 지켜나가서 이 아들의 전세 문제도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멘. 동행하옵소서. 아멘. 염려와 걱정이 아니 될 수는 없사오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앞서서 해결하여 주셔서 이 아들이 그 다음 집을 향하여 잘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전세 자금의 문제가 순조롭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0: 아멘, 아멘. 이번 기도는 8365님의 기도 문자입니다. 허리 디스크와 협작증으로 인해 허리에서 발까지 이어지는 통증이 너무 심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깨끗하게 낫게 하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1: 허리 아파본 분들만 아시는 통증과 아픔이에요. 보통 네. 남들은 네. 잘 모르는
0: 네.
1: 속히 이 디스크가 잘 해결되고 협작증이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8365님 허리 디스크와 협착증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허리에 신경줄이 눌리게 되어지고 그 아픔과 통증이 발까지 이르러지는 그 아픔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앉아있어도 힘들고 누워서도 힘들고 서서도 힘들고 이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사온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허리 디스크 부분에 눌리고 있는 그 모든 신경줄도 속히 정상적으로 다 회복될 수 있도록 디스크는 제자리에 찾아 들어가게 하시고
0: 아멘.
1: 또 뼈와 뼈 사이가 아버지님 척추 부분이 아버지 하나님 좁아진 부분은 아버지 하나님이 잘 넓혀지게 하여 주셔서
0: 아멘.
1: 이 고통 없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허리를 굽히지도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뭐 하나 움직이는 일에 통증이 동반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아픔, 이 고통들을 하나님이 온전히 해결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어떤 부분에도 허리의 통증으로 인하여 삶의 지장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깨끗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0: 아멘.
1: 회복되게 하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0: 아멘. 아멘. 다음 기도는 익명으로 남겨주셨습니다. 재훈이가 집 안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폐 건강이 좋지 않아 매년 검사 중이라 두려운 마음이 큽니다. 재훈이의 건강한 변화와 저희 가정의 평안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1: 이게 가정에서 이게 그 담배 피우는 문제가 사실 좀 심각한데
0: 네.
1: 특히 요즘 아파트 문화 같은 경우에는 저도 전에 살던 집에서 아래층에서 어느 집인지는 몰라요. 근데 계속 아침마다 되면 담배 연기가
0: 네.
1: 안방 화장실 그 통로를 통해서 올라와요.
0: 맞아요. 저희 딸도 아래집에서 올라오는 담배 연기 때문에 네. 꼬마들이 둘이나 있는데 이사를 했잖아요.
1: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아내는 한 10년을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더라고요.
0: 예.
1: 그래서 우리 집은 뭐 전혀 담배하고는 상관없는데
0: 그렇죠. 네.
1: 남이 피운 담배 연기가 늘 집안에 가득 차게 올라오고 냄새가 나니까
0: 네.
1: 힘드는데
0: 네.
1: 이 집은 아들이 이러니까 또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0: 그러네요.
1: 그 어머니가 또
0: 폐도 안
1: 이렇게
0: 좋으신
1: 폐가 안 좋으신 분인데 속히 아들 재훈이가 정신 차리고 이 담배를 좀 끊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들 재훈이가 집안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는 문제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 엄마가 늘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폐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인데 담배 연기에 늘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니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이 아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이제 부모님이 폐가 연약함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이 부분을 아들이 잘 감지하게 하여 주셔서 나로 인하여서 부모님들이 이런 고통을 겪지 않도록 하나님이 아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미 담배

0: 아버지 하나님 이니 베개 있다면은 그 문제도 속히 끊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어느 순간 담배 연기가 내 몸 안에서 다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제는 담배연기의 냄새에 맡기도 싫은 이런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재훈이 씨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폐 건강이 좋지 못한 귀한 심령도 하나님께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건강한 폐를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아멘. 다음은 익명으로 남겨주셨습니다.

0: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나의 위로자는 오직 하나님뿐이라 고백하도록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아멘.
1: 극동방송에서 운영하는 세킬라에서 흔히 하는 얘기, 방학이 네. 너무 깁니다.
0: 네.
1: 59세 남편의 신앙의 방학이 너무 길고 있는데 아내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할 터인데 속히 방학을 끝내고 신앙의 계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59세 남편이 하나님과 교회를 향한 식어진 마음을 회복하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무 신앙의 방학이 길어지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예배 쉼의 자리에서 이제는 예배 회복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기도가 멈춘 자리에서 기도가 시작되는 자리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에 멈추는 자리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자리로 돌아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믿음의 뜨거운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젊은 시절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을 터인데 하나님께서 그 신앙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아내의 기도가 남편에게 향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남편의 마음을 감아 감동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이 결혼하고 59세 하나님이 살아가는 동안에 아내와 더불어 함께한 시간들이 많을 터인데 아버지 하나님 주일마다 아내를 홀로 교회에 보내지 않도록 남편이 함께 아내와 동행하여 예배자리에 갈 수 있도록 그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시고 그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셔서 가정의 믿음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차원극동방송 생방송 소망의 기도 시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찬양 한 곡 듣고 소망의 기도 시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아멘. 계속해서 샵 0981번으로 들어온 기도 사연 함께 나누겠습니다. 1196님의 기도 문자입니다. 평생 하나님께 충성되게 사신 친정 어머니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가슴뼈에 혹이 생겨 암으로 의심되고 그 충격으로 치매 증상까지 심해진 상황입니다. 입원하여 종합검진을 받으시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가슴의 혹과 폐의 점이 암이 아니고 뇌에도 이상이 없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심장과 간도 좋지 않으신데 어머니께서 이 모든 치료 과정을 능히 감당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1: 1196님의 어머니를 향한 그 마음을 우리가 이 기도 제목 속에서 다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제목, 이 글을 읽으면서 참 소망이 있는 것은 평생 하나님께 충성되게 사신 친정 어머니.
0: 그렇죠.
1: 자식이 네. 인정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아, 네. 자식이 바라볼 때마다 아, 우리 어머니는 평생을 신앙생활 잘하신 분이다. 아마 그런 믿음의 분이기 때문에 잘 이겨내시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1196님 친정 어머니를 향한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가까이에서 자식들이 바라보는 부모님들의 신앙생활 때로는 부정적일 때가 많은데 하나님, 1196님은 친정어머니를 향한 그 신앙의 모습은 늘 하나님 앞에 충성된 모습으로 살아오신 귀한 모습임을 보았습니다. 아버지님, 그 어머니가 지금 많이 편찮으십니다. 가슴뼈에 혹이 생겨서 암으로 의심되기도 하고 아버지님, 그 충격으로 인해서 치매 증상까지도 보여지는 상황, 종합검진을 앞에 두고 있사운데 은혜로 하나님의 가슴의 혹과 폐의 점이 아무런 이상 없이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내

0: 건강도 문제없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시오. 일시적인 충격으로 인해서 와지는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 가족이 염려하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1: 아멘.
0: 평생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오신 어머니옵니다. 하나님께서 남은 생에도 얼마가 되든지 간에 질병으로 고통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으로 남은 생에 주와 동행하며 살아가실 수 있도록 자식들의 바램도 그와 같을 터인즉 하나님께서 이 어머니의 끝까지 믿음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아멘. 다음 기도는 6574님의 기도 문자입니다. 이석증이 생겨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비인후과 진료에서 돌이 한 곳에 붙어 떨어지지 않는다는 진단을 받았고 어지럼증과 울렁거림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속히 회복시켜 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0: 참 힘든 건데.
1: 예,
0: 온 지구가 자전공전 하듯이
1: 예.
0: 누워있어도 빙빙 돌고 앉아서도
1: 네.
0: 빙빙 돌고
1: 네네.
0: 이런 상황인데 가만히 누워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속히 잘 또 돌이 귀에서 다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그치.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6574님 이석정으로 고생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비인후과의 진료 결과에서 돌이 한쪽에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오는 여러 가지 어지럼증과 울렁증들이 심한 가운데 있습니다. 누워있어도 눈을 감아도 이 증세가 가라앉지 않을 터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몸 안에 균형을 잡아주는 이석정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제 위치에서 정상적으로 잘 자리 잡아서 아버지 하나님 머리가 어지럽지 않게 하시고 울렁증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걸어가도 뛰어가도 아무런 이상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고생이 끝나게 하시고 빠른 시일 내에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석정 정세가 아버지 하나님의 길면은 일주일 이상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평안함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아멘. 다음 기도는 0555님의 기도 문자입니다. 소변 검사와 혈액 검사를 했는데 소변에서 혈뇨가 나오고 혈압이 높아 약을 먹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셔서 건강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0: 몸 안에 이런 이상 증세가 생기면은 본인도 걱정이 되고 저럴
1: 맞아요.
0: 텐데 요즘 또 의술들이 좋으니까 네. 원인을 찾아서 잘 해결하고 염증이 무슨 염증인지 하나님께서 건강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0555님 소변검사에서 혈액검사를 했는데 소변에서 혈뇨가 나오게 되어지고 혈압이 높아 약을 먹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몸의 변화를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오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원인이 뭔지 원인을 찾아 들어가서 그 모든 원인을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혈뇨가 그치게 하시고 혈압은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살다가 내가 원치 않은 일들로 인하여 이런 현상이 생기면은 본인도 걱정이고 기도할 수밖에 없사온데 하나님께서 연약한 이 몸들을 다 붙잡아 주시옵시고 혈뇨는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혈압도 정상 수치로 떨어질 수 있도록 일시적인 현상이라면은 하나님이 모든 건강의 회복의 은총으로 통해서 다 정상 수치로 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건강으로 인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다음 기도는 9468님께서 보내주셨네요. 남편이 2월 경비 일을 마치고 지금 일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속히 합당한 일자리가 생길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0: 요즘 경비일도 다 일용직일 수도 있고 하니까
1: 네.
0: 뭐 어느 순간 또
1: 맞아요.
0: 그만두십시오 하면 네. 나와야 되는데 또 이런 일자리가 속히 잘 나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9468님 남편이 2월 경비 일을 마치고 지금은 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일자리를 찾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퇴직 후에 혹은 이 일을 하다가 중단되는 가운데 있사오니 무엇보다도 새로운 일자리가 났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침에 눈을 뜨면 출근할 장소가 자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퇴근했을 때 기쁨으로 퇴근할 수 있도록 그 모든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하나님 우리 삶의 일자리가 있으면 기쁨이요 감사이오니 하나님께서 9468님의 가정에도 남편이 속히 어떤 일자리든 안전한 일자리가

0: 마련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오늘 소망의 기도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남 광염교회 정광선 목사님께서 기도로 섬겨주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0: 아버님 수고하셨습니다.
1: 네,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동참해주신 우리 전파 선교사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계속 방송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망의 기도 제작의 백은동 PD, 저는 진해 산상교회를 섬기는 서혜영이었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0: FM 98.1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은혜의 말씀. 은혜의 말씀. 오늘 이 시간은 통영 복된 교회 안상국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십니다. 함께 하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2: 임마누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로마서 12장 1절 이하를 본문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배입니다. 그러면 예배를 본다가 맞는 표현인가 아니면 드린다가 맞는 표현인가 등의 말들이 많지만 이 둘 다 맞는 표현인 것입니다. 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고 할 때 사용되는 단어이며 드린다고 할 때에는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만은 이 둘 다 한꺼번에 하나님께 올려지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다시 생각을 해보시면 예배를 안 드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지 못한 것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자신을 진정으로 드리지 못한 것입니다. 이는 기독교인으로서 가장 실추된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주일 교회에 나와 얼굴을 보자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

있어야 하는 것인데 바로 교회에서의 봉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처음 교회를 나온 이후 몇 년이 지나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과 수고와 헌신의 모습이 함께 동반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꼭 몇 년이라고 명시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은혜를 받아 더 빨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면 더욱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들을 잘 압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한 주를 실패한다.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이 성공을 거두게 된다라는 등으로 예배에 대한 강력한 신앙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 얼굴을 안 배우는 것, 자신을 드리지 않는 신앙은 실패하게 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특히 예배에 온 마음을 다하는 이들은 점차적으로 복을 받게 되는 현실을 보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매주일 안식일을 지키라 하심도 매주일 나와 만나자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를 보고자 하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신다면 우리는 결코 예배를 등한시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기에 예배를 통하여 만나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에서는 너희는 또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대는 어떠한 세대이겠습니까? 바로 자신만 챙기는 개인주의가 팽배해진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만 아니면 돼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본인만 아니면 되지 남까지 돌아볼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반대되는 말입니다. 나만 해를 입지 않으면 그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수고와 봉사, 헌신 같은 것은 찾기가 어려운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세대는 직장에서도 더 많은 일을 시키거나 자기 분야 외에 다른 일을 시키면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합니까? 하면서 거부한다라는 것입니다. 제 조카가 지급군인으로 오랜 기간 동안 복무하고 있는데 요즘 군인들은 자기 일 외에 다른 일을 시키면 그냥 불만을 제기하고 상급자에게 바로 고발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하다고 여길 수 있지만 그렇게 하는 세대가 정말 자신의 일은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실로 성경과 즉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너무나 반대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대를 절대로 본받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사람들을 본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청취자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계속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 즉 마음을 새롭게 할 능력이 어쩌면 우리에게 이미 와 있습니다. 사람은 마음 먹기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세상의 말보다 성령은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새 힘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뜻은 이미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따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 사람들에게 문의를 해야 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계속되는 로마서 12장에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의 중심에는 12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서로 도와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주의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나만 아니면 돼.

0: 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도와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예배가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체로 불렀습니다. 이는 우리의 지체가 서로 돕지 않는 지체가 없고 서로를 위하지 않는 지체가 없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잘라버리거나 무시해버리거나 또 불편하게 하는 지체는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는 것은 상호 보완적입니다.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힘이 되어주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장 1절에서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즉 자신을 희생하여 남을 도우라는 것입니다. 연말에 연시에 한번 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지체에게는 언제든지 도움이 되어 주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요 영적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청취자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을 도와줄 능력을 영육간 부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기 혼자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 되지 마시고 남을 도와줄 수 있는 넉넉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여 그러한 복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강을 빕니다.
1: 은혜의 말씀 지금까지 통영복된교회 안상국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방송된 설교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507-1333-3927번 0507-1333-3927번 통영복된교회로 연락하시거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055-269-9810번 창원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FBC 게시판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7월 지역별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진주 마마클럽 기도회 7월 21일 화요일 진주 갈릴리교회, 사천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는 7월 21일 화요일 삼천포교회, 그리고 남해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 7월 28일 화요일 남해읍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마마클럽 기도회 시작은 오전 10시, 진주는 저녁 7시, 사천과 남해는 저녁 7시 30분입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산청군 기독교연합회 주관 곽선희 목사님 초청 목회자 부부 세미나가 7월 27일 월요일 오후 2시 산청읍 중앙로에 위치한 산청교회에서 개최됩니다. 자세한 문의와 신청은 010-9426-0549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진해구 송악동에 위치한 진해교회에서 교육 목사님과 관리 집사님을 채용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058-7895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NG 영성 캠프가 7월 28일 화요일부터 30일 목요일까지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는 주제로 북창원 한빛교회에서 개최됩니다. 자세한 문의 055-298-2438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26 호국 보훈의 달 기념 현충시설 기념관에서 놀자 체험 행사가 오는 7월 31일까지 애국지사 산돌 손양원 기념관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 055-587-7770번 담당자입니다.

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원 극동방송에서 어린이 합창단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정통교단이 인정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어린이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단문 50원의 유료문자 샵 0981로 합창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디션에 관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269-9810 창원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에피비씨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른 새벽, 늦은 밤, 모두가 잠든 시간에도 라디오를 켜는 사람이 있습니다. 밤을 견디는 병실에서, 도로를 달리는 트럭 안에서, 혼자 남은 불 꺼진 방 안에서, 지금도 누군가는 이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나오는 짧은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다시 살아갈 힘이 됩니다. 극동방송은 지금도 그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오래전부터 함께 걸어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방송이 꺼지지 않도록, 누군가의 어둠이 외롭지 않도록 이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입니다. 창원 극동방송에 이름 없이 헌금으로 후원으로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 그분들을 저희는 전파 선교사라고 부릅니다.

0: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1: 극동방송에서 경고를 알려주세요.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98.1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2단 브레이커 단디 보이소이.
2: 어린이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열리는 무료 교실로 다가오는 2단의 방법입니다.
1: 어 그래 뭔데 그러노?
3: 아이돌이 되고 싶나요? 미래의 케이팝 스타는 너야. 어머 나 여기 가볼래요.
1: 아이고 엄마 됐다. 그 돈 많이 들어간다 그거.
3: 어 아빠 이거 공짜라는데.
1: 아이고 됐다 그 공부해야지.
3: 아니 아빠 공짜로 영어랑 댄스를 가르쳐준다.
1: 영어? 어 일단 가자.
3: 가자.
4: 브라보 브라보 너무 잘한다.
3: 어, 진짜요?
4: 그럼 그럼 우리 민지는 훌륭한 케이팝 스타가 될 거야.
3: 고노비 골든 골든. 아, 감사합니다.
4: 그래 그래 벌써 3개월 무료교실 다녔는데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야지. 응? 특별한 가사가 있는 노래 한번 배워볼래?
3: 네.
4: 그거 부르면 네 영혼이 더 빛날 거야.
3: 어 좋아요. 무슨 노래예요? 아이돌 노래예요?
4: 그건 아닌데
3: 네.
4: 잘 들어봐. 진정한 구세주는 오직 한 분. 그의 말씀을 외워야만 빛을 얻으리. 자 가사 좋지?
3: 아 예수님 얘기하는 거죠?
4: 아 그러니까 어, 딴 생각하지 말고 그냥 따라해봐.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스승. 너의 영혼이 깨어나고 에너지가 솟아날 거야.
3: 어 이상하다. 아빠가 구세주는 예수님이라고 하셨는데.
4: 민지야.
3: 나.
4: 너 아이돌 되고 싶지 않아?
3: 아니요 되고 싶은데요. 어 그래도 가사가 너무 이상해서.
4: 일단 외워. 어 무조건 외워야 돼. 알았지? 어 먼저 네 영혼을 정화를 해야 그래야 꿈을 향해 갈 수 있다 이 말이지.
3: 아빠가 예수님 안에서 그냥 꿈꾸면 된다고 했는데 아 이거 너무 이상해요. 아.
1: 아유 안녕하십니까. 아 그 저 민지 잘하고 있는지 보러 왔는데.
4: 지금 어 일단 새 노래를 배우고 있는데 아 일단 그 저 아버지 오셨으니까 그 영어 노래 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까?
1: 아, 예, 예, 예.
4: 어, 그 아까 했던 그 어 시작.
3: We going home.
1: 저 선생님.
4: 예예. 예.
1: 민지 야가 노래 몇 개월 배웠다고요?
4: 아 한 3개월 배웠습니다.
1: 아 그렇다 혹시 우리 아이가 천재인가요? 방금 ART신 건가요?
3: 아 아빠 그 무슨 말이에요? 나 완전 음치거든요. 아무튼 선생님 얘기도 이상하고 그냥 저 집에 가서 공부할래요. 아빠 집에 가요. 얼른.
2: 아이의 신앙 교육이든 재능 교육이든 부모가 해야 할 일이겠죠? 무료 교실이나 연예인 꿈이라는 달콤한 말에 속지 않고 잘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1: 2단 브레이커 단디 보이소이.
5: 이 캠페인은
2: 디아코노스와 영남권 극동방송이
6: 함께합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청취자 수기 공모전이 열립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곁에는 극동방송과 함께했던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힘들었던 어느 날 들려온 찬양 한 곡, 포기하고 싶던 순간 들려온 말씀 한 구절, 라디오를 켜고 함께 드렸던 기도,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까지. 어쩌면 나에게는 평범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 간증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받은 은혜와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놀라운 이야기들을 마음껏 나눠주세요. 수상작은

70주년 기념 수기집 단행본으로 출간되는 특별한 기회와 함께 최신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접수는 7월 24일까지이며 분량은 A4 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문자 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70년 동안 전파를 타고 흘러온 하나님의 은혜,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믿음의 씨앗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1: 안녕하세요. 진영중앙교회 송철승 목사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감사할 것이 없다고 하십니까? 정말 그럴까요? 우리는 감사를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려고 하죠. 하지만 진정한 감사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하루 세 가지 감사의 제목을 찾아보세요. 먹을 것이 있다는 것, 숨 쉬는 것,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감사의 사람이 되세요. 감사가 우리의 영혼을 풍요롭게 하고 우리의 가정을 따뜻하게 하고 우리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듭니다. 오직 복음, 다시 복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겠습니다.
0: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장원극동방송 목회자 자문

0: 문희연회와 함께합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0: 빛과 소금. 빛과 소금 오늘 이 시간에는 진주교회 김기덕 목사님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15절까지를 본문으로 평안의 복음으로 굳게 서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2: 에베소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은 누구시고 나는 누구인가 이겁니다. 그러면 내가 실존적으로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딱 인생 80, 90, 100세 살다가 끝날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나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사함,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모였던 무리를 보고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으로 나가기 전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 전에 먼저 성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훈련받고 양육받고 다시 한번 본인을 성찰하고 말씀으로 새 옷을 입고 그렇게 세상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바울을 통하여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이 6장 끝머리에 와서는 우리를 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름이 있는데, 전쟁이 있는데, 그야말로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이렇게 에베소서는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감사하게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저 교회를 나온 정도가 아니라 분명히 죄사함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리고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게 너무나 찬란하고 아름다운 것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 아름다운 구원과 은혜를 뺏으려고 하는 유혹하는 존재가 있으니 바로 악한 영들이에요. 마귀예요, 마귀. 여러분, 아무리 최고급 아파트를 짓고 그 안에 값진 보물을, 기가 막힌 가구를 들어놨더라도 문을 제대로 걸어놓지 않으면, 잠금잔치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도둑이 들어와서 그 귀한 것들을 다 앗아갈 수가 있는 게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 들어갈 때 항상 보면은 문을 잠그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외부인들이 침입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문을 열심히 잠그고 있는 거죠. 그처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단순히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일부분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고저 그래도 뭐 다른 종교보다 이 종교가 나으니까 고상한 종교 활동을 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하는, 여러분, 표적을 향하여 우리가 표적이 되어버리는, 마귀에게는 표적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우리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그러면은 마귀의 표적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냥 마귀에게 들어가 사는 게 좋겠다, 이런 분이 계시면 그건 아주 진짜 모르는 분들이죠. 마귀는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믿는 사람은 아예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뭐 유혹도 없습니다. 뭐 유혹 자체에 담겨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마귀의 종로로 됐던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 마귀 입장에서는 기가 막힌 타켓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유혹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많은 행위가 있는 것을 보고 영적인 전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예배 시간에 여러분 앉아 계시지만 어떤 누군가는 영적인 전쟁에 심각하게 머릿속에서 막 일어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인지가 안 되는, 뭘 세 가지 빼고요. 세 가지는 아직까지 모르시니까. 근데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 사람조차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엄연한 영적인 현실을 봐야 됩니다. 엄연한 영적인 현실. 날씨만 온도가 있는 게

0: 아니라 영혼에도 온도가 있는 거예요. 말에도 똑같은 말이지 말에 온도가 있듯이 영혼에도 온도가 있어요. 아주 냉랭하고 차갑고 뭐 그런 영혼의 상태가 있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좀 전쟁을 이기려면 이런 영적인 전쟁을 이기려면 정확하게 적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귀는 판타지 소설에 나오는 불을 뿜어내는 괴물이 아니에요. 아주 영리합니다. 아주 교활합니다. 우리보다 수가 높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요. 그래서 마귀는 속이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세이튼, 사탄, 마귀는 속이는 자다. 그리고 참수하는 자다. 비방하는 자다. 이간질하는 자다. 성경은 너무나 명확하게 마귀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마귀의 주된 전략 중에 하나는 타깃을 딱 정하면 전략을 바꿉니다. 사람마다 다 바뀌어요. 여러분, 저에게 마귀가 접근할 때는 제가 목사인 줄 알잖아요. 기가 막히게 저의 약점을 압니다.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정확하게 알아요. 그럼 새가족들에게는 어떻게 마귀가 좀 접근할까요? 여러분, 새가족은 이제 처음 와서 지인을 떠나서 교회 왔어요. 그런데 딱 교회 환경이나 보니까 하나님 말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근데 뭐 여기도 뭐 다른 종교나 똑같네 이런 생각을 줍니다. 왜냐하면 형식이 비슷하거든요. 아이고, 또 교회가 돈을 거두네 이렇게 딱 느끼게 만들거든요. 그리고 가장 예민한 것에 딱 마음에 언짢음을 줍니다. 누구 하나가 말 한마디 실수한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는 다 천사 같은 사람들이지만 때로는 약할 때가 있어요.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이 천사입니까? 더 이상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말 때문에 상처받다가 다시는 교회 안 나온다 이런 분도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생각을 주는 겁니다. 그래,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 똑같더라 이런 생각을 주는 겁니다. 두 번째, 주일날 교회 나가는 게 너무 아까운 겁니다, 시간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일하는 것도 지시는데 아니, 너 교회까지 와가지고 뭐 봉사한다? 마음속으로 믿지, 뭐 굳이 나가서 이런 생각을 줍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간증한 분들의 얘기를 모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마음에 의심을 준다거나 불안을 준다거나 말씀의 씨앗이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마치 여러분 길바닥에 뿌려진 씨앗을 참새가 낼림 와서 딱 쪼아서 먹어서 가는 것처럼 말씀의 씨앗이 내리기 전에 훔쳐가버려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한 가지, 기존 성도들이나 새 가족들 가운데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미워하는 감정입니다. 사탄은 이걸 굉장히 잘 이용합니다. 우리 모두가 자존심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면 일단은 섭섭해지고 상대가 미워지고 원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에너지를 다 쏟습니다. 교회 안에서 제일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그 귀한 시간을 사람 미워하는데, 남 험담하는데 시간을 다 쏟아요.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구원과 은혜는 받은 건 사실이지만 정확하게 마귀가 딱 조준해가지고 그게 쏘아버리니까 계속 그게 넘어지는 것이죠. 마귀의 덫에 딱 걸려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짜 대적은 사람도 아니고 환경도 아닙니다. 사람이나 환경을 교묘하게, 어떤 상황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그 사람도 무너뜨리고 그 사람과 관계하고 있는 공동체도 무너뜨리고 가정도 무너뜨리게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렇다면 이 보이지 않는 강력한 이런 존재인 마귀와의 싸움에 있어서 그럼 과연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은 너무나 놀랍게도 바울을 통하여 정확하게 영적인 전쟁터에서 우리에게 뭘 하나 입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13절 시작.
1: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0: 아멘.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리고 빨간 줄을 못 쳤는데 한번 따라하십시다. 서기 위함이라. 네. 그러면 서기의 반대는 뭡니까? 넘어짐이죠. 넘어짐이죠. 자, 여러분, 당시 사도 바울은 로마 군인들을 봤습니다. 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 주기 때문에 이

글을 써내려갈 때 바울이 인위적으로 이렇게 써야 되겠다고 쓴 게 아니라 여러분 뭔가 강력한 하나님 영의 임재가 있으면 쫙 흩어나가는데 써내려가는데 바로 로마 군인의 전투복을 상기시키게 했습니다. 여러분 현대식으로 말하면 소방관의 방화복과 같은 거죠. 방화복. 특수부대의 그 방탄복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30년 경력의 베테랑 소방관이라도 장비를 갖추어 있지 않으면 입지 않으면 화마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영적인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이든 어느 누구든 간에 여러분 하루하루 우리가 정말 호시탐탐 노리는 악한과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전신갑주를 취해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제가 이렇게 조금 장황하게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앞에 있는 말씀을 정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전신갑주가 뭐였습니까? 자, 합대합시다. 진리의 허리띠. 예,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자, 자기 허리띠 보세요. 자, 허리띠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바지가 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그것도 있지만 군복에 있어서의 허리띠는 뭐냐 하면 전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장비가 허리띠에다가 다 부착이 되어 있잖아요. 이러면 탄창이, 단칼이, 다양한 것이 다 이렇게 부착이 되어 있거든요. 전투 중에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옷을 잡아주는 역할이 바로 허리띠입니다. 그런데 이게 진리의 허리띠래요. 허리띠인데 진리의 허리띠예요. 여러분 오늘날 생각보다 많은 성도들이 세상의 가치관이 많이 무너집니다. 세상이 주는 논리로 하나님의 진리보다 세상의 논리를 우선시합니다. 여러분 거짓된 진리가 진짜 진리인 것처럼 보여주는 영상 매체가 수두룩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기분파이기 때문에 기분과 감정에 따라 늘 언제나 출렁일 때가 많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세상의 논리 들어오죠. 세상의 문화 들어오죠. 그리고 내 감정을 움직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작동되어지죠. 그러면서 마귀가 우리한테 부추깁니다. 네가 배운 대로 살아. 네 마음대로 살아. 이렇게 속삭이잖아요. 그래서 의외로 이 얘기를 들을 때는 딱 정확하게 방어하는 아주 귀한 성도들 계시지만 생각보다 이 얘기에 많이 넘어가요. 세상의 소리에 넘어갑니다. 여러분 이런 사상과 이념과 가치관과 문화가 들어올 때에 진리의 허리띠를 메라인 거예요.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내 감정대로 폭발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 있거든요. 오른밤을 때리면 왼쪽을 돌려대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데 이렇게 살아보세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영적인 전쟁에서 반드시 이깁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그럽니다. 너가 원수 갚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복 승리가 있어가지고 반드시 한 두고 보자 그러거든요. 말씀대로 진리의 허리띠를 멜 때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뭡니까? 내 마음과 내 감정을 지키는 방패인 의의 호심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호심경이 뭡니까? 심장과 폐, 내장 기능을 보호하는 철판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심장을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 나보다 우리를 더 잘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된 길로 갔던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마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꾸 생각나게 만들어서 억울하고 힘들고 원수 맺고자 했던 그 생각들 그리고 내가 실수로 저질렀던 고의로 저질렀던 내 억화 감정에 의해서 함부로 말을 냈던 행동을 했던 그것을 자꾸 집어내어서 수치스러움을 주고 그 안에 부끄러움을 느끼게 만들고 계속 죄된 행동을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살을 쏩니다. 그러고도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마귀가 번번스럽게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때 의의 호심경을 붙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의의 호심경. 그냥 호심경이 아니라 의의를 붙이라는 겁니다. 이 의의가 뭐냐 하면 나의 선함, 나의 도덕적 행위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네 라고 하는 그 의의를 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예배를 드리는 순간 그저 하나의 종

0: 종교적인 형식으로 누군가를 볼 겁니다만 저나 복음적인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배를 통하여 우리 안에 새로운 본 의개인이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진리의 허리띠가 무장해제되어졌을 때, 의의 호신경을 저 어느 쪽에 놔두고 다녔을 때,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아, 그렇지. 내 공로로, 내 착함과 내 선행으로 가는 게 아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찾아오심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내가 여기에 서 있지. 이 믿음의 의의 흉배를 붙일 때 사단이 내 심장을 노리더라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은 그런 거예요. 진리 허리띠를 다시 조여매는 시간. 가상의 나의 의로 가지고 내 착함 가지고 내 노력 가지고 내 인격 가지고 딱 가슴 방패막이로 살아왔던 것을 뒤로 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의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딱 세우던 시간이 이 예배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본문이 바로 이 말씀인데 세 번째 장비를 말하고 있어요.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다 같이 시작.
1: 통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0: 아멘.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로마 군인을 바라보면서 신발을 유심히 보았을 겁니다. 그 당시에 그 군인들이 신고 있었던 신발이 칼리가라고 하는 신발입니다. 이 신발은 단순히 발을 보호한다라는 차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뭐 가죽끈을 조여 매고 천조관을 붙여가지고 샌들처럼 보이지만 군인이 신는 칼리가는 다릅니다. 동여 맨다는 것도 있지만 이 발바닥이 중요합니다. 발바닥에는 날카롭고 거친 전장에서 미끄러지지 아니하도록 철로 진된 징, 바로 여러분 스파이크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촘촘히 박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축구 선수들 축구화 보면은 운동화가 아닙니다. 축구화입니다. 잔디에서 원활하게 스탑할 수 있도록 그리고 바로 기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그 신발에 스파이크가 있어요. 제가 잘 모르는데 죄송한데 저는 골프를 잘 몰라서 골프화도 스파이크가 있습니까? 있는 이유가 미끄러지지 않기 위해서 잘 모르겠는데 스윙을 막 할 때 이게 맞는지 모르겠다 할 때 허리에 힘을 주기 위해서 신발도 중요한 거예요. 파크 골프의 회원들도 아마 신발을 준비하지 않을까. 여러분, 당시에 이 군인들이 이 칼리가라고 하는 신발을 신을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신발이 그토록 중요하냐면은 아무리 진리의 허리띠를 차고 의의 흉배, 호신경을 붙이더라도 발이 미끄러져서 넘어져 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일어서서 움직이는 것은 어느 정도 가능한데 넘어져 버리면 진흙탕에 빠져가지고 오도가도 못하면 그래서 여러분 절대 미끄러지지 아니하도록 이 신발을 신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발이 미끄러지면 칼을 휘두를 수도 없습니다. 방패로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싸움은 결국 발끝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움직일 수가 없는데 어떻게 싸움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 본문을 대할 때 복음의 신발을 신고 전진적으로 뛰어다닙시다. 성교하십시다. 밖으로 나가서 성교하십시다. 물론 그런 의미도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전진하십시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좀 자세히 보면 전부가 11, 13, 14절에 걸립니다. 따라합시다. 서기 위함이라.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넘어지지 않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영적인 전쟁은 우리가 칼을 들고 남의 땅을 침략하는 전쟁이 아닙니다. 이미 주님이 십자가로 이겨놓으신 영광의 자리를 사탄에게 내어주지 않게 미끄러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단단하게 서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사단마귀는 우리의 머리와 심장을 공격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서 있는 바닥에 유혹과 핍박, 염려와 두려움이라고 하는 날카로운 돌멩이를, 가시를 사방에 뿌려놓을 때가 있습니다. 아예 일어서지도 못하게, 걷지도 못하도록 미끄러지게 만드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군사는 치열한 영적인 전투 한복판에서도 발이 미끄러지지 않고 대지를 힘차게 딛고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바로 신발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통하여 오늘 그 신발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 마귀가 온갖 유혹과 시험과 염려와 두려움이라고 하는 날카로운 돌멩이를 뿌려놓더라도 이 신발을 신고 승리하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이 신발의 앞에가 뭐가 돼?

0: 있느냐? 따라합시다. 평안의 복음. 예. 왜 그러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평안의 복음이라고 했을까? 이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왜 우리에게 이 복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가가 중요합니다. 성경이 폭로하는 인간의 상태는 너무나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는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 올 때 적당하게 치장하고 숨기는 것보다 우리 안에 갖고 있는 정말 추하고 더러운 죄는 심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완전한 죄인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미스 코리아가 있든 뭐 대단한 BTS가 얼굴이 잘났고 조각 미남이든 간에 여러분 죄송한데 죄성이 있는 인간이에요. 어느 누구도 죄에서 이탈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다 완벽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 죄의 구렁텅이에서 자기 스스로 한 걸음도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정말 연약합니다. 무기력한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뭐 대단한 CEO고 돈이 많고 권력을 갖다 할지라도 죽음 앞에 장사가 없는 거고. 그래서 죄의 싹선 사망이라고 했는데 첫 번째 죽음, 육체의 죽음은 누구에게나 다 오는 거고 진짜 중요한 죽음, 영적인 죽음이 있다는 사실을 사람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죄로 인해서 너무나 비천하다, 나는. 비참하고 비천하고 이 죄책감에 너무 눌려서 못 살겠다.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고행도 해보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해봤어요. 근데 아무리 몸부림쳐도 자기 안에 죄책감은 사라지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복음의 찬란한 빛이 내 영혼의 창문을 그 빈틈에 빛이 들어오는 순간 나는 도리어 그 빛을 통하여 살게 되었다. 그 빛은 바로 복음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복음. 여러분 복음이 무엡니까? 굿뉴스가 뭐예요? 기쁜 소식이 뭐예요? 기쁜 소식이 복음이고 복음이 굿뉴스잖아요. 복음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 우리의 생애에 인류의 역사에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기막힌 사건, 그것을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는 복음입니다. 그게 기쁜 소식이에요. 뭐 수억, 수백억, 뭐 엄청난 수만 평의 땅을 주는 것보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산 것이 여러분 기쁨입니다. 이게 가장 좋은 소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명확하게 이렇게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1: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0: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부 가정 여러분, 예수님이 기독교의 창시자입니까? 기독교의 교주입니까? 기독교의 창립자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에 이미 구약 성경에서 수천 년간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누구도 부인할 수 없도록 다윗의 혈통에서, 이거는 팩트! 역사적 진실이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세요? 자꾸 이성적으로, 자꾸 시각적으로, 육의 감각으로 느끼지 마시고 성경을 보다 보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고작 기독교를 하나 창시하기 위하여서 오셨습니까? 아니면은 도덕과 윤리를 가르치고 살생하지 말라고 그냥 그거 가르치러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처세술이나 삶의 지혜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단순히 심리적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죽어져가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예, 기쁜 소식의 진짜 핵심은 관계 회복이에요. 관계 회복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삶.

0: 상태입니다. 본래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는 그야말로 절망적인 존재였습니다. 인생을 살지만 인생의 길이 어딘지, 인생의 답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온몸이 찢기시고 징계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담을 허무시고 하나님과 화평케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과 나라고 하는 이 수직선이 이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수평선이 이어집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옳다고 봐요. 그냥 단순히 최고의 형량이었던 십자가를 의미하기보다는, 그래서 율법의 강령을 앞쪽에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이웃과의 사랑의 관계가 바로 여러분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진짜 깨닫고 가슴에 받아들인 사람은 그 심령 가운데 귀한 열매가 나오는데 그 열매가 뭐냐 하면 평안입니다. 마치 어린 아이가 엄마의 손에 들려있는 그 선물을 보라 보는 게 아니라 어머니의 품속에 안겨서 그야말로 마음의 평강을 누리는 것처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화목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돈이 많아서 평안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걸 잘 풀리는 그런 육신적인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는 이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교회의 모든 사가족들이 처음 와서 희한하게 마음이 편합니다. 그것은 지금 사인이에요.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하나님 주신 첫 열매가 뭐냐면 평안입니다. 복음이 나무의 뿌리라면, 복음이 나무의 뿌리라면 그 나무 줄기에서 첫 열매가 뭐냐면 평안이에요. 하나님과 화목되어지는 평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뿌리가 단단한 신자는 결코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왜 우리에게 마귀를 대적하는 강력한 신발이 됩니까? 로마서 1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복음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근데 그 믿음을 갖고 있으면 우리 안에 불의가 들어오더라도, 안 좋은 세상적인 바이러스가 들어오더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에 의해서 두려워 떨지 아니하고, 정말 짧은 인생 같지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을 가지고 좀 못 살더라도, 좀 잘 살더라도 거기에 환경에 주눅들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신 화평을 흘려보내는, 그래서 마귀가 날 아무리 미끄러뜨려 해도, 넘어지게 해도 넘어지지 아니하는 믿음의 용사로 설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사나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우리는 자꾸 사람하고 미워지면 탐을 샀습니다. 그런데 화평의 복음, 평화의 복음을 씻는 사람들은 그 담을 뚫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을 단단히 통에 메고 직장 안에서, 또 이 한 주간의 삶에서 꼭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 빛과 소금, 지금까지 진주교회 김기덕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예수님을 알길 원하시거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5-743-2003번 진주교회로 전화주시거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2: 생명의 소리, 구원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부활의 그날 다시 만날 우리 창원공원 묘원과 함께합니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교회연합과 도시부흥의 초석이 되는 평안동 진주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TT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양현민입니다.
1: 김정한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올해 극동방송이 창사 70주년을 맞았습니다. 1956년 창립 이후 지금까지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이 끊임없이 전해질 수 있도록 방송사역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해 주신 전국의 방송가족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극동방송은 창사 70주년을 기념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전국의 70개 미자립교회를 선정해 그동안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한국교회와 함께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갖기도 했는데요. 극동방송의 모든 사역 뒤에는 수많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기도와 사랑 그리고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유일한 북방 선교방송이자 순수 복음방송인 극동방송이 앞으로도 변함없이 복음을 전하며 믿음의 전통을 이어가는 귀한 방송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께서 이 7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목도하신 분이시잖아요. 어떠셨어요?
1: 극동방송 70주년. 사실 시작을 팀 선교사들이 시작을 해가지고 운영난에 힘드니까 우리가 아세아 방송을 제주도에 설립을 했는데 본래 팀 복음 방송, 해외 국제 복음 방송 팀 방송이라고 그랬는데 언젠가 저분들이 극동 방송으로 상호를 바꿨어요.
0: 네.
1: 근데 극동 방송이 본래 미국에 있어 가지고 중국에 또 비울빈에 중국을 겨내서 방송을 전하기 복음 방송을 전하기 위해서 오키나와하고 필리핀하고 필리핀하고 있었는데 극동방송이 경영이 어려우니까 저희더러 인수를 해서 같이 공동 운영을 하자고 한 5년 동안
0: 네.
1: 그래서 팀 미션이 시카고에 본부가 있는데 나더러 시카고에 오라고 그래서 그런 걸 다 변호사들이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가 아마 하나님께서 1970년도인가 합병을 해가지고 아세아 방송 팀 방송이 극동 방송으로

0: 70년이라고 하는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 70년 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다 제거해 주시고 극동방송이 유일한 복음방송으로 사실 북한, 한국은 물론 시베리아, 몽골까지 중국, 일본까지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데 일본에서도 연락이 오고 중국에서도 연락이 오고 소련, 저 덴마크, 노르웨이에서까지 네. 극동방송 들린다고 연락이 오니까 맞습니다. 대단하죠?
1: 맞습니다. 그 유럽에서 들은 그 전파 녹음한 것도 보내왔더라고요.
0: 그렇죠. 놀랐는데. 중국에서도.
1: 네. 맞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오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서머 스페셜로 함께합니다. 찬양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은 오랜 시간 국내외 다양한 찬양사역자들과 함께하면서 복음을 전해왔는데 국내뿐 아니라 해외의 좋은 찬양사역자들도 많이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도 외국 찬양들로 은혜를 더하려고 합니다. I'd rather have in Jesus,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조지 베버리시아의 곡, 또 Leaning on the Everlasting Arms, 빌 게이더, 또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I must tell Jesus, Don't Mash Choir and Orchestra, 이렇게 세곡 함께 하겠습니다.

0: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무더운 여름에도 극동방송을 들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방송가족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극동방송이 끊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후원해 주시는 전파 선교사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1: 그런데 이제 이런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신데 예. 나는 또 어저께 어느 권사님 71살 된 분이 1억 헌금을 하셨어요.
0: 네.
1: 깜짝 놀랐죠.
0: 맞습니다.
1: 왜냐 아까 되면은 어디 뭐 정기 적금이 만료가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동안에 극동방송에 엄청 은혜를 받았다고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해서 1억 헌금을 보내셨어요.
0: 네.
1: 제가 전화를 해봤어. 전화 받으면서 너무 극동방송에 고맙고 이사장이 당신한테 전화까지 해줬다고 내가 보기에는 굉장히 고마워하고 기뻐하고 나는 그렇게 제 전화 받고 좋아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그래서 회사에 어려운 점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고 오늘도 미국에 프랭클린 그램, 빌리 그램 목사님 아드님
0: 네.
1: 사모님이 지금 수술을 받으러 비행기 타고 샬럿 노스캐롤라이나로 간다고 기도를 부탁해서 우리 장로 직원들이 가서 기도실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결과가 좋을 거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0: 아멘.
1: 세계 전체 나라들에서 기도 제목도 오고 헌금도 오고 또 방송 듣고 은혜 받는다고 하니까 우리가 힘들어도 방송은 계속 해야 되겠다.
0: 네, 맞습니다. 앞으로도 은혜 가득한 방송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도착해 있는데요. 함께 나누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목사님.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로 일하고 있는 박집사입니다. 저는 학교에 믿음으로 섬기는 교사 기도회가 있어서 어떤 교사 기도회에 참여하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말씀 통해 마음이 무거웠던 것은 아이들에게 나는 얼마나 삶으로 살아내고 있는지 그 질문에 떳떳할 수가 없었습니다. 퇴근하는 차 안에서 라디오를 청취하며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어주셔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집사 올림.
0: 네.
1: 참 귀한 사연들이 있죠.
0: 네. 사연 감사드립니다.
1: 귀한 사연들을 읽으면서 힘들어도 방송은 계속 해야 되겠다.
0: 네. 사연 보내주신 성도님께 준비한 선물 보내드릴게요.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 있으시면 극동방송 홈페이지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홈페이지나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www.fbc.net 극동방송 서울로 들어오셔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를 보내시는 경우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은 아름다운 세상을 보여주는 믿음의 기업 방주가 함께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매주 금요일 이 시간은 진주동부선결교회 안현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진주동부선결교회 안현 목사입니다. 여러분, 훈련, 연단 이런 단어를 들으시면 여러분에겐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 중에 답답하다, 뭔가 얽매인 것 같다, 자유가 없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드는 단어, 그것이 훈련, 연단 뭐 이런 의미의 단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안 그래도 피곤한 세상, 신앙생활까지 나를 이렇게 얽매이게 하고 싶진 않다. 내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훈련, 그거나 사실 그렇게 반갑지 않다. 난 더 자유롭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우린 은연중에 합니다.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자율성이라고 하는 거죠.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가 원할 때 하는 것, 우리는 이것이 자유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시간에 말씀을 읽거나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어쩌면 나를 올가매는 고리타분한 마치 율법주의처럼 치부해 버리곤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내 기분 내키는 대로 사는 것이 진짜 자유가 맞을까요? 우리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규칙적인 식사와 운동을 포기하고 내키는 대로 먹고 또 자고 싶을 때 자고 이런 사람의 몸이 자유롭습니까? 아니면 매일 땀 흘리며 몸을 훈련한 사람이 건강하고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재정의 관리, 나는 돈 관리하는 건 숨막혀, 그리고 신용카드를 마음대로 긁고 다니는 사람이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고 있나요? 아니면 가계부 철저하게 쓰고 절제하는 훈련을 잘하는 사람이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종종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훈련을 거부하는 것은 자유로워지는 길이 아니라 내 충동과 감정, 그리고 세상의 흐름에 질질 끌려다니는 노예가 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린 종종 잊어버립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권면을 던집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자, 우리가 생각하는 이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나오는 연단하라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귐나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에서 체육관을 뜻하는 영어 짐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은요, 머리로 배우는 학문이 아닙니다. 가슴으로만 느끼는 감정도 아닙니다. 신앙은 땀 흘리며 근육을 키우는 체육관의 훈련과 같다라는 것이 사랑하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고 있는 영성 경건의 실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영적 체육관에 부름받았습니다.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사람은 지루할 만큼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매일 똑같은 동작을 쉼 없이, 그것도 몇 번씩 반복하잖아요. 저걸 지루하지 않나, 왜 저렇게 오래 하나 싶을 만큼 오래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반복해서 매일 똑같은 동작을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운동하면 시간이 되면 근육이 찢어지고 또 시간이 되면 다시 붓고 이런 고통을 견뎌내면서 근육이 만들어지기 시작하죠. 그 반복함이 나를 단단하게 만드는 것을 운동해보신 분들은 알고 계십니다. 지루한 반복이지만 그것을 멈추지 않고 계속하면 팔뚝에 힘이 나고 그리고 근육이 생기고 체형이 잡힌다는 것을 운동해 보신 분들은 알고 계십니다. 경건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경건은 어느 날 은혜 한번 세게 받았다고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이란 삶의 모든 순간에

0: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태도, 그리고 이 태도는 영적 체육관에서 날마다 반복하고 훈련할 때만 우리 영혼의 근육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경건은 드러나는 모습, 기도하는 것 같아, 예배 잘 드리는 것 같아,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앉아보고 그리고 예배 드릴 때 손 한번 올리고, 그것이 경건의 모양이 될 수는 있지만 진짜 경건이 될 수 없는 이유는, 경건은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나아가려고 하는 태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피아니스트들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처음 피아노를 배우는 아마 어린아이 시절에 이 유명한 피아니스트들조차도 통과해야 하는 아주 반복하는 피아노 기초 다지는 연습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세계적인 거장들은 어느 날 갑자기 피아노를 잘 친 것이 아니라 그 지독한 반복 훈련을 통과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 훈련이 몸에 각인되기 시작하면 비로소 무대 위에서 눈을 감고도 완벽한 연주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훈련이 그들을 얽매인 것이 아니라 훈련이 그들에게 진짜 자유를 선물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훈련도 그렇습니다. 매일 아침 피곤한 눈을 비비며 성경을 펴는 것, 마음이 내키지 않아도 기도의 자리에 앉아보는 것, 처음에는 이것들이 족쇄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 기분과 내 감정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인생의 풍랑이 오면 가장 먼저 침몰합니다. 갑작스러운 위기가 닥쳤을 때, 직장에서 억울한 일을 당해 분노가 치밀어 올라올 때, 그때 나를 붙잡아주는 것은 내 요동치는 감정이 아닙니다. 내가 그동안 묵묵히 쌓아왔던 거룩한 루틴, 영적 훈련의 근육이 나를 붙잡아주는 것이죠. 어릴 때부터 기도의 훈련이 된 사람, 이 사람은 위기가 닥치면 머리가 계산하기 전에 먼저 기도의 자리에 엎드립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이 된 사람은 세상의 거짓말들이 쏟아져 들어올 때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진리로 유혹을 쳐냅니다. 이것이 경건의 훈련이 주는 진짜 자유입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의 애청자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정직하게 점검해 보십시오. 나의 영적 근육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과거 청년 시절에 은혜 받았던 추억 하나 아직도 붙잡고 다 근육은 빠져나간 그런 근 손실의 몸으로 오늘을 근근히 버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 기분과 내 게으름이 인생의 운전대를 치고 나를 흔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다시 영적 체육관으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나는 의지가 약해서 못한다, 이런 핑계는 이제 내려놓으십시오. 우리가 하는 이 훈련은 내 의지로 내 인격을 닦는 도덕 수양이 아닙니다. 이 훈련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내 삶을 고정하는 훈련이죠. 내 힘으로는 절대 감당할 수 없기에 매일매일 나를 부인하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치열한 몸부림, 그것이 훈련입니다. 내 감정의 노예가 되지 마시고 진짜 자유를 누리며 마침내 세상 가운데 우뚝 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 생명의 말씀, 지금까지 진주동부선결교회 안현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746-0691번, 지역번호 055-7469-691번 진주동부선결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2: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청주 한사랑교회 이정용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3: 역사의 주관

0: 자이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름다운 주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어둠의 역사를 물리치고 회복과 하나됨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이 땅에는 아직도 갈등과 분열, 탐욕과 죄악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치적 이념, 종교적 원칙, 경제적인 논리에 따라 서로를 미워하고 증오하며 혐오와 배제, 양극화와 불평등이 계속되는 승자 없는 싸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은혜의 단비가 내려 남과 북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땅에 통일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눈물 흘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저 북한 땅이 예수 생명의 은혜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체 사상과 독재 정권이 무너지게 하시고 굶주리고 고통당하는 북한 주민들을 긍휼히 여기시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생명의 빛이 저 북한 땅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둘이 하나로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청주 한사랑교회 이정용 목사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1분 찬송.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중앙동 교회가 함께합니다.

1분 찬송.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된 길이며 생명의 길임을 전하는 창원시 중앙동에 위치한 중앙동 교회가 함께했습니다.

이른 새벽, 늦은 밤, 모두가 잠든 시간에도 라디오를 켜는 사람이 있습니다. 밤을 견디는 병실에서, 길 위를 달리는 트럭 안에서, 불 꺼진 혼자 남은 방 안에서 지금도 누군가는 이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나오는 짧은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다시 살아갈 힘이 됩니다. 극동방송은 지금도 그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오래전부터 함께 걸어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방송이 꺼지지 않도록, 누군가의 어둠이 외롭지 않도록 이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입니다. 이름 없이 헌금으로 후원으로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 그분들을 저희는 전파선교사라 부릅니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아버지도 잘 되고 어머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는 교회 순복음 진주 초대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FEBC 1일 드라마 한국교회 이야기 십자가가 세워진 땅 시련을 견뎌낸 사람들 제10화 주님께서 아십니다. 일제의 지배를 받았던 때에 고문과 매질을 견디며 믿음을 지켜낸 사람들이 있었다. 하지만 끝까지 버티지 못했던 사람도 있었다. 반복되는 고통과 두려움에 결국 주님을 부인하고서야 풀려난 이들도 있었다. 오여사는 그들 중 한 사람이었다. 살아서 돌아왔지만 그날의 기억은 그녀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그래서 새로운 마을로 이사하고서도 교회가 보이면 멀찍이 피해서 돌아가고는 했다.

0: 엄마! 동네 애들 오늘 교회 간대. 나도 따라가도 되지?
1: 교회를?
0: 어. 찬송도 엄청 신나게 부르고 끝나면 맛있는 과자도 준대. 엄마도 같이 가자. 응?
1: 아, 글쎄다. 하나님은 꼭 교회 안 가고 우리 둘이 여기서 기도해도 주님은 똑같이 다 들으셔.
2: 아, 그래도 가면 과자도 준다는데. 아, 같이 가면 좋은데. 엄마는 왜 꼭 집에서만 기도하려고 해?
1: 아, 엄마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
2: 그래?
1: 애들 따라 교회 가고 싶어?
2: 응. 가면 재밌는데 왜 안 가냐고, 절에 가냐고 자꾸 묻길래. 우리도 하나님 믿는다고 말했거든. 아,
1: 그럼 엄만 나중에 갈게. 애들이랑 같이 교회 다녀올래? 엄만 그냥 이렇게 조용히 주님과 대화하는 게 편해. 알겠지?
2: 알았어. 엄마는 왜 안 가려고 하는지 알아.
1: 안다고?
2: 응. 엄마 자꾸 기도하면 울잖아. 사람들이 우는 거 보는 게 싫은 거잖아. 그치?
3: 오 여사는 순간 말을 잃고 아이를 꼭 끌어안는다. 그때 누군가 문을 두드린다.
4: 계세요? 안에 계세요?
5: 아, 네. 누구시죠?
4: 아이고, 반가워요. 저 이 동네 다니는 박건사라고 해요. 새로 이사 오셨죠? 아유, 인사 한번 드려야지 했는데 좀 늦었네요.
5: 아, 네. 안녕하세요.
4: 아니, 안 그래도 우리 애가 이 집 아들내미랑 고세 친해졌더라고요. 기독교시라고.
5: 네, 그렇긴 해요.
4: 애들 데리고 한번 오세요. 아이들이 많아서 친구들도 금방 사귈 거예요.
5: 아, 네네, 감사해요. 근데 아직 짐도 제대로 못 풀었고, 아유.

0: 살림 정리가 쉽지 않네요.
1: 그러네요. 아직 짐이 그대로네. 근데 이 동네는 어떻게 오시게 된 거예요? 바깥 양반 고향이 이쪽이신가?
0: 아, 그건 아니고요.
1: 아무렴 어때. 여기가 촌동네라 장터랑 멀어서 좀 그렇지 사람들 인심은 좋아요.
0: 네, 그렇군요.
1: 그럼 이참에 내가 우리 교회 한번 소개시켜드릴까?
2: 교회요? 저도 갈래요.
0: 아니에요. 할 일이 많아서 다음에 시간 될 때 한번 가볼게요. 아유, 신경 써주셔서 감사해요.
1: 아, 그래요. 교회 문은 언제나 활짝 열려 있으니까 여사님 같은 곱상한 분이 들어오면 다들 너무 좋아하실 거예요. 제가 다음에 한번 또 들을게요.
0: 아, 예. 뭐 생각해 볼게요.

0: 박권사가 나가고 문이 닫히자 오 여사는 그제야 긴 한숨을 쉰다. 그녀는 여전히 교회의 십자가만 봐도 가슴이 내려앉았다. 새 삶을 소망하며 새로운 곳에 왔지만 여전히 그녀의 마음은 죄책감의 사슬에 묶여 있었다.
1: 여사님! 아이고, 장에 댕겨 오시나 봐요. 아이고, 근데 아직 교회 한번 안 댕겨 가셨죠?
2: 아, 예, 저희는 그냥 집에서 기도하는 게 익숙해서.
3: 근데요, 우리 엄마 옛날엔 교회 엄청 열심히 다녔어요.
1: 그래?
3: 아빠랑도 교회에서 만났었대요.
1: 정말? 아이고, 그럼 꽤 오래 교회 다니셨겠네.
3: 우리 아빠 전도사였거든요. 중국 선교사로 가고 싶어 하셨어요. 결국 못 가셨지만.
1: 그래? 왜 못 가셨어?
3: 먼저 하늘나라 가셨거든요.
1: 아이고,
2: 얘는 왜 자꾸 묻지도 않는 말을 해. 죄송해요. 애가 아직 잘 몰라서.
1: 저기, 그러지 말고 교회에 한번 오세요. 아니면 제가 한 번 더 집으로 갈게요.
2: 아,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게 사정이 좀 있어요.
1: 그래요, 그럼. 찬찬히 나중에 봐요.
0: 오 여사는 박 권사의 시선을 피해 발걸음을 재촉한다. 집에 돌아온 뒤 문을 닫자마자 가쁜 숨을 몰아쉬며 눈물을 흘린다.
2: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지. 그런데 감옥에서 내가 한 짓은 사랑이 아니었잖아. 말씀을 결국 밟고 나왔잖아. 결국 밟고 나왔어.
0: 그래도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오는 박권사를 계속 무시할 수도 없었다. 결국 오 여사는 자신의 마음을 조심히 털어놓는다.
2: 끝내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다 했어요. 그러자 바로 풀어주더라고요. 그런데 풀려나도 전혀 자유롭지 않았어요. 제 마음은 아직도 그때의 감옥에 갇혀있는 것 같아요. 두렵고 무서워요. 사람들이 다 알게 될까봐요.
1: 아이고, 자매님, 얼마나 힘드셨을까. 아이고, 취해.

0: 자, 다들 챙길 거 있으면 얼른 실으소. 이번 사경에는 며칠은 묵어야 하니까 단단히들 챙겨야 됩니다.
1: 엄마, 그럼 우리 몇 밤 자고 오는 거야? 어? 가면 친구들도 많겠지?
2: 아유, 놀러 가는 게 아니라 사경에 가는 거야. 너만한 애들이 있을까 모르겠다만 찬송은 크게 부를 수 있을 거야.
1: 근데 꼭 멀리 놀러 가는 것 같잖아. 너무 신나.
2: 엄마도 오랜만에 사경회라 기대되는구나. 어, 권사님, 짐이 그게 다예요?
3: 아, 집사님이 먹을 건 다 챙긴다 하셨으니까 나는 뭐, 그, 뭐, 성경책하고 몸만 가면 되는 거 아닌가?
2: 그래도 며칠은 다녀올 텐데.
3: 아유, 가서 그냥 대충 강물에 몇 가구 하면 되는 거지. 뭘 그렇게 바리바리 싸. 아이고, 아, 이게 다 뭐야? 다 집사님 짐이에요?
0: 이거 아직 다 챙기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도 삼시세끼는 다 챙겨 먹어야 되는데.
3: 아니, 누가 보면 이사가는 줄 알겠어요.
0: 엄밀히 말하면 이사가 맞죠.
2: 감사해요. 혼자였다면 쉽지 않았을 결정인데 함께 갈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4: 수레가 덜컹거리며 출발한다. 아이의 노랫소리, 사람들의 웃음소리, 우여사의 마음은 다시 시작하는 신앙의 기대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한 사람의 간증은 그녀를 다시 끌어내렸다.
5: 저는 고문당하다 돌아가신 고 김근영의 아내입니다. 남편은 일제의 자백 강요를 거부해 모진 고문을 당했습니다. 저는 매일 기도했지만 결국 제 남편은 하나님 품에 안겨 되돌아왔습니다. 마지막 남편의 시신이라도 찾으려고 형무소에 뛰어갔어요. 근데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억장이 무너졌어요.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그렇게 대할 수 있을까요?
4: 간증이 이어지는 순간에 오 여사는 급히 일어나 예배당을 빠져나간다. 박 권사는 놀라 따라 나가지만 오 여사는 이미 멀리 달려간 후였다.

0: 주님을 붙들어야 했는데 나는 그날 주님을 버렸잖아. 내 입으로 모른다 말하고 침까지 뱉었어. 이 안에 난 들어올 자격도 없어.
1: 교회를 뛰쳐나온 오 여사는 외딴 담장 아래 쪼그려 앉아있다. 은은하게 비치는 달빛 속에 풀벌레 울음소리가 구슬프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방금 간증을 전한 여인이 오 여사에게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다. 그리고는 오 여사 옆에 살며시 앉는다. 그렇게 두 사람은 오래도록 말없이 앉아만 있다.
2: 자매님,
0: 멋진 남편분을 두셨어요. 끝까지 믿음을 붙으셨잖아요. 저는요, 살겠다고, 살아보겠다고 주님을 부인했어요. 자매님의 간증을 듣는데 너무 부끄러워서 그 자리에 앉아있을 수 없었어요. 죄송해요.
2: 사실요, 전 늘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차라리 꺾어버리지. 10번이고 100번이고 배교하라면 하고 말지. 그렇게 해서라도 살아 돌아와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남편이 믿음을 지키고 순교한 건 자랑스럽고 훌륭한 일이지만 남겨진 저에게는 너무 큰 아픔이에요. 아이를 끌어안고 어찌 살아가야 하나 밤마다 울었어요. 사람만 돌아온다면 부끄러워도 좋고 손가락질 받아도 좋다. 그저 살아서 내 곁에만 있어달라고. 사실 전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전 자매님 마음이 어떠실지 알아요. 우리는 서로 상황은 달랐지만 결국 같은 마음일 거예요. 난 죽음 속에서 아파하고

0: 자매님을 살아서 아파하는 거죠.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주신 걸까요? 전요, 이거 하나는 알겠어요.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던 베드로가 다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십니다 했잖아요. 우리도 똑같은 마음 아니겠어요? 더 이상 나는 나를 믿지 못하지만 내 마음 아시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1: 두 여인은 오래도록 함께 울었다. 죽음과 삶, 다른 길로 왔으나 마음은 같은 곳을 향하고 있었다. 부끄러움과 후회 속에서, 하지만 그 자리에도 은혜가 있었다. 주님은 두 여인을 빠짐없이 다 품고 계셨다.

FEBC 1일 드라마 한국교회 이야기 십자가가 세워진 땅 시련을 견뎌낸 사람들 제10화 주님께서 아십니다. 출연 유춘희, 이은영, 임황건, 최웅, 박미숙, 송영희 극본 김영승, 제작 강수미, 장찬희였습니다.

0: FEBC 신학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1: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1: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0: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1: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0: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극동방송은 상업광고 없이 오직 복음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경남 지역 350만 영혼을 향해 복음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FM 98.

0: 참된 삶을 향하여 참된 삶을 향하여 매주 금요일 이 시간은 진주 칠암교회 김성수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천국 백성의 삶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지난주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지요.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원래는 이제 하나의 쭉 내용인데 우리가 두 부분으로 나눠서 1, 2, 천국 백성의 삶 이렇게 기도하라 1과 2로 나누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그 두 번째 내용이고요. 예수님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기도 그것을 위선자들의 기도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경계하도록 하셨지요. 또 이방인들처럼 많이 말을 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신을 자신들이 섬기는 그 신을 설득하려고 하는 그런 기도는 이방인의 기도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본받아서는 안 된다라고도 말씀을 해주셨지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오늘도 같은 주제로 말씀이 이어집니다. 무엇이냐면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보좌를 붙잡고 그 보좌를 흔들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내가 설득당하는 시간이다. 하나님의 손에 내가 붙들려서 내가 움직여지고 내가 설득되어지고 내가 변화되는 것이 바로 기도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으로 우리를 설득하실까?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과연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켜 나아가실까라는 제목이 이어져 나올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답을 친히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어제의 말씀 이어서 나오는 오늘 말씀, 주기도문이지요. 우리는 주기도문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암송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 새가족분들, 신앙생활을 안 하시다가 칠암교회에 처음 새가족으로 등록하신 분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은 주기도문을 알고 계시고 암송하실 것입니다. 너무 익숙해서 입에서 술술술술 나오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이죠. 그러다 보니 기도하면서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문을 주신 의도, 이것은 단지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에 외워서 기도하라라고 주신 그 정도

정도의 기도문은 아니에요. 아직 기도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주기도문으로 여러분들의 기도를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좋은, 기도의, 가장 완벽한 기도의 내용들이니까요. 그런데 단지 그냥 줄줄줄줄 외워서 기도하라라고 주신 그 기도문 정도가 아니라요. 이 기도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이 기도문을 통해서 기도의 중심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기도가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선 주기도문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것이잖아요. 그 알려주신 배경이 어떠한지 우리가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면 그 배경이 나오거든요. 우리 그것을 새 번역으로 한번 같이 먼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의 말씀 같이 보십니다. 예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는데 기도를 마치셨을 때에 그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그에게 말하였다.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준것 같이 우리에게도 그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아멘. 제자들이 기도를 알려달라라고 하잖아요. 이것이 이 요청이 당시 그 시대 가운데에서는 자연스러운 것이었어요. 지금 이 11장 1절도 보면 누구의 기도처럼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것 같이 예수님도 기도를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존경받는 랍비들은 자기 제자들에게 자신만의, 그러니까 자신의 그 랍비 학교라고 해야 될까요? 그 랍비 공동체 가운데에 고유의 기도문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그 공동체도 자기만의 기도문이 있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라고 여겨지는 안드레가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다라고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아마도 요한이 그것을 알고 있기에 예수님에게 기도 부탁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예상은 할수 있지만 누가 했는지는 밝히고 있지는 않으니까요. 아무튼 그 제자들도 그 내용들을 알고 있었기에 예수님께서 우리도 그 기도문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알려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 기도를 배우고 스승의 가르침을 그 기도 가운데 익혀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그 당시에 어떤 랍비가 가르쳐 준 기도문하고 또한 유대교의 전통 가운데 나오고 있는 그 기도문하고는 차원이 달랐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알려주신 것이니까요. 우리는 오늘 그 차이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지 한번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기도라고 생각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내가 간구해야 될 것? 나의 기도의 제목들? 해결해야 될 어떠한 문제들? 걱정되는 것들? 또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들이나 중보해야 될 어떤 기도의 제목들,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해야 될그 기도의 제목들이 떠오르죠. 기도의 제목들을 먼저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기도의 첫 문장을 전혀 다르게 시작하신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제목이 먼저 나오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9절 우리 상반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예수님은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기도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주기도문을 쭉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완전 달랐던 기도의 모습이었고, 기도가 처음 시작하는 이 모습 자체가 달랐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이 달랐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라고 부릅니다. 우리 아버지요라고 부르는 것은 없었던 기도문이었어요. 이렇게 아무도 기도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구할지를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먼저 알려주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그 사람의 대상을 알아야지 그 사람의 맞는 이야기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도의 시간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이방인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섬기던 그 신을 설득해야 되는 존재로 그렇게 인식했습니다. 말을 많이 해야 되고, 또한 정성을 다해서 보여줘야 되고, 반복해서 그 신의 이름을 불러야 되고, 또 모든 것에 유물론적 그런 그 인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다신교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곳에 있는 신들의 이름을 다 불러야지만 그 기도가 응답된다라고, 그렇게 해야지만 그 신이 움직인다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 인식이 이방인들의 인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선 하늘에 계신다라는 것이 무슨 이야기예요? 하늘에 계신다라는 것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삶의 모두를 주관하시는 유일하신 분이시다라는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다고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놀랍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자녀를 사랑하지요. 그것이 당연하지요. 아버지는 자녀를 당연히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가 말하기도 전에 표정만 보아도 그 자녀가 지금 무엇을 생각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부모로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알 수는 없습니다. 유추는 할수 있지만, 생각을 할수 있지만. 그런데 지금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우리의 아버지는 어디에 계신 아버지입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시다라는 것이. 전능하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실 수밖에 없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않으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무엇을 구하기 전에 너의 그 필요를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다 아신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의 필요를 모두 다 아실 수 있는 것이지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 이것이 여러분들 가운데에 큰 위로의 말씀으로 다가오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 가운데에 또 기본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뢰이지 않습니까? 거래의 관계가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아버지 내가 오늘 이거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주세요 라고 자녀가 이야기한다면 꿀벅한테 때려주고 싶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가 아니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아닙니다. 여러분, 신뢰 가운데에 쌓여지는 것이 부모와 자녀들 간의 관계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나보다 나를 더잘 아신다라고 믿는 것, 그 신뢰 가운데에 나아가는 것이 부모와 자녀 가운데에 있는 관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무엇을 말할 것인가 보다는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는가, 이것을 확인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관계가 형성이 되기 전에, 그 신뢰가 형성이 되기 전에 무엇을 말해야 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보다는 먼저 우선이 돼야 되는 것은, 지금 내가 누구 가운데 나아가고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내 이야기를 지금 들어주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인식하고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는 순간에 우리의 기도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기도는 나를 다 아시는 아버지 앞에 내가 서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이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은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이시다라는 그 사실이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 기도하실 때도, 여러분들 대표 기도하실 때 있잖아요. 여러분들 개인 기도하실 때도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요. 대표 기도하실 때도 하나님 아버지가 반드시 같이 붙여 나와야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느 곳에나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꼭 붙여서 기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버지 앞에 오랜 기간 머물러 계셔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설득당하기 위해서는 오래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 지난주에 드렸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대상이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이심을 인식하며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나의 아버지 되시는 여러분들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만져주신다라는 것이에요. 만져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가장 잘 알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이죠. 나를 다 아시는 아버지 앞에 서는 것, 여러분 거기서부터 참된 기도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앞에선 자녀의 이어지는 간구가 이제 나오게 되겠지요. 9절 하반절부터 10절의 말씀, 어떤 간구가 먼저 나오는지, 하나님 아버지를 구한 이후에 나오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자, 같이 보십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세 개의 간구가 먼저 나오고 있죠. 이름과 나라와 뜻입니다. 이 간구는 전부 아버지의 것이에요. 그런 공통점이 있죠.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인 겁니다. 여기에는 뭐가 없습니까? 내 이야기가 없어요. 내 이야기는 없어요. 내 문제, 내 형편, 내 필요는 아직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아버지 앞에 우리가 설득당하는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먼저 아버지의 이름과 나라와 뜻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 가운데에 우리를 맞춰가는 것입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에 우리의 마음은 대부분,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내 문제로 가득 차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싶지만 그것이 순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가장 먼저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돌리시느냐, 아버지께로 돌리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먼저 내 이름을 바라보아라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내 나라를 보아라 라고도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이미 이 땅 가운데에 임한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 나라 가운데에 너는 나의 백성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으로 너의 삶이 다스려지는 것을 바라보아라. 그것을 인식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져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내 뜻을,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라 라는 말씀도 주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내가 놓여져 있는 그 상황보다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의 상황을 보기 전에 너의 상황 너머에 계시는 그 아버지를 바라봐라 라고, 이것을 간구하라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가 없어지고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조금씩 조금씩 이 주기도문의 순서에 따라서 기도하다 보면 그렇게 변화되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도의 변화이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기도를 드리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칠함의 성도 여러분, 지금 마음을 졸이시면서 꼭 이렇게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다리는 그런 문제가 여러분들 가운데에 있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기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요. 물론 그 간절함의 기도는 필요합니다.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기도의 자리에서 조금 더 머물러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더욱더 길게 머물러 한번 계셔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

모시면서 그 자리를 지키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분명 아버지께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아버지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설득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돌아보면요, 그 상황보다 여러분들 자신이 먼저 달라져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또 그것 가운데에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에 가장 선하고 좋은 길이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 고백이 있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또 그 고백이 없으신 분들은 그것들을 찾아가시는 그런 믿음의 걸음을 걸어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를 철저하게 신뢰하시면서 우리의 아버지가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가득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이름과 나라와 뜻 앞에 먼저 선 사람에게 이제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구하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필요를 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 필요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이죠.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들이 담겨져 있죠. 먹고 사는 문제인 양식,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위한 용서, 그리고 죄로부터 우리를 지켜달라라는 그런 간구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에 대한 기도를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필요에 대한 이 간구들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다시금 말씀을 드리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아버지의 이름과 나라와 뜻이 먼저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필요가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드렸다시피 먼저 시선이 달라진 사람이 이제 자신의 필요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간구를 하더라도, 우리 필요에 대한 같은 간구를 하더라도 불안함으로 매달리는 기도가 아니라 어떤 기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맡겨드리는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지만 그 기도는 전혀 다른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으로 바뀌어진 그 기도가 아니었던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불안해하며 무엇인가를 얻기 위한 기도를 했다면 이제 우리가 기도가 바뀌었잖아요. 기도의 순서도 바뀌었잖아요. 우리 기도도 변화됐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아버지를 신뢰하며 맡겨드리는 기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기도를 해도 그 기도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오늘을 이야기합니다. 내일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일도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양식을 구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아침마다 내려주셨듯이 하나님의 백성은 매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용서와 그 모든 것들, 모든 우리의 필요의 간구들이 같은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 주기도문에 있는 후반부, 이 세 가지의 간구, 먹는 것, 관계 문제, 내 삶의 안전,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이 매일의 삶에 필요한 기도들, 이것은 어떤 기도였던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이죠. 그럼 이것이 주기도문에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설득의 결과입니다. 결과예요. 하나님께 설득된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 살려고 그렇게 집착하면서 애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필요를 아시는 아버지를 신뢰하며 나의 삶을 아버지 앞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는 무엇이 찾아오는 것입니까? 기쁨이 찾아오겠죠. 그 자유함이 찾아오겠죠. 변화됨 가운데에 진정한 복음의 희락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요, 불안함 내려놓으시고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기쁨이, 자유함이 더욱더 깊이 거하시는 우리 모든 친함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0: 여러분 이것의 예시를 예수님께서 이제 14절 15절에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시면요 재밌어요. 13절에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고 끝나잖아요. 끝나고 나서 그 유대인들이 의라고 여기는 세 가지, 지금 이제 첫 번째 구제와 기도와, 그러면 이제 무엇이 나와야 됩니까? 금식이 나와야 돼요. 금식으로 연결이 되는데 금식이 바로 나오지 않고요 14절 15절이 나와요. 지금 14절 15절은 무엇일까? 주기도문을 알려주시고 금식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14절 15절이 끼어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주기도문을 알려주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것 가운데에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의 삶의 열매가 그 기도 가운데에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용서는, 용서가 나오잖아요 14절 15절. 용서는 내가 하나님께 설득되었는지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삶의 열매이기 때문에 14절 15절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15절 읽었나요? 안 읽었죠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얼마나 오래 했느냐, 얼마나 경건한 모양으로 기도했느냐, 그것은 위선자들의 기도의 모습이잖아요. 이것보단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24절과 15절을 주신 이유는 기도가, 너희들이 한 기도가 너를 얼마나 변화시켰느냐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기도문으로 기도했으면 너는 하나님께 이미 설득당했어야 돼. 설득당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삶의 열매가 용서로서 나오는 거야 라를 그런 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기도를 했는데 여전히 미워하고 기도를 했는데도 여전히 내 뜻만을 주장한다면 우리는 아직 내 생각이 더 중요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기도 가운데 내 생각은 주님 앞에 내려놓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설득된 사람은 달라지는 것이죠.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더 중요한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한 겁니다. 아버지를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처럼 용서하게 되고요 아버지처럼 사랑하게 되고요 아버지의 뜻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선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이 내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 기쁨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낸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기도문을 주신 이유입니다. 주기도문은 단순히 외우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런 문장이 아닙니다. 이 기도를 따라 기도를 하는 동안에 아버지께 설득되어 가라라고 주신 기도문이다라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 주기도문을 주기도문으로 한번 천천히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문장 한 문장 붙잡고 기도하시고 그것이 마음 가운데 머무는 시간을 오래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첫 마디부터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버지의 이름과 나라와 뜻으로 조금씩 조금씩 설득해 가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해 보실 수 있는 이번 한 주간 보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기도문이 우리의 삶이 되어서 천국 백성답게 살아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칠함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진주 칠함교회 지난주일 설교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753-4670번 진주 칠함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2: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출집년 경남 30년 FM 98.1 메가헤르츠 신주 FM 92.5 메가헤르츠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TD 극동방송에서 새 시대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제가 어렸을 때 이 제헌절, 오늘 제헌절이잖아요. 빨간 날이었고 쉬는 날이었어요. 근데 언젠가부터 쉬지 않았죠. 자, 올해는 다시 공휴일로 됐습니다. 18년 만이라는데요. 자, 오늘 금요일이어서 이곳저곳으로 떠난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 공휴일을 이용해서 또 이곳저곳 교회에서 각종 행사를 진행하는 것도 있겠죠. 아마 이 시간에 또 방송 듣는 분들, 운전하시면서 듣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더운 날씨에 자동차 타이어 여러분 잘 확인하시고, 또 에어컨, 냉방병 조심하시고, 즐겁고 복된 휴일, 주말 맞으시고, 근데 오늘부터 놀자 해가지고 주일 예배 소홀히 하면 안 되겠죠? 자, 특별히 작년이든 우리 다음 세대 한 영혼 한 영혼 위해서 구슬땀을 흘리며 여름 사역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 여러분 힘내시고 파이팅입니다. 네, 이분들 격려와 기도 여러분 많이 해주시고요. 자, 7월 17일 금요일 제헌절에 보내드리는 새끼라 이 곡으로 출발합니다.

신구름 뭉게뭉게 여름성경학교 교가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캔송 키즈 앨범에서 전해드렸어요. 여러분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로 줄여서 새깨랍니다.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습니다.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여러분은 어디 계십니까? 자 오늘 재연절 오래간만에 18년 만에 빨간 날 아주 즐겁게 보내시는 분 많으시죠? 물론 구슬땀을 흘리면서 이것저것 준비하시고 또 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즐거운 찬양과 함께 이 극동방송 새끼라를 통해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된 그 영혼들 만나보는 시간 마련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어둠 속에 있는데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우리가 마음속에 영접했을 때 이제 참빛 예수를 만났을 때 우리 이제 빛의 자녀가 됩니다. 자, 어둠 속에서 환한 빛으로 다시 거듭나는 인생들 많이 생겨나길 원하면서 다윗과 요나단 내가 어둠 속에서

예, 이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어둠 속의 자녀들이 아니죠. 참빛 예수, 그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모심으로써 이제 빛의 자녀, 빛의 사자들이 됐습니다. 찬송가 502장 빛의 사자들이요. 피아워십 앨범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극동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깨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새깨라를 통해서 어둠에 있다가 이제 빛의 자녀들로 되는 분들 지금도 막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귀한 열매 오늘 한번 만나보겠는데 첫 번째 만날 분 자, 이분을 한번 제가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있습니다. 여보세요?
1: 네, 여보세요?
0: 유충민님 되시죠?
1: 예.
0: 아유, 저 새끼라 김인수 PD인데 통화 지금 괜찮으세요?
1: 예.
0: 아, 우리가 4월에 통화했어요. 올해 4월에.
1: 예.
0: 그때 4년 방학.
1: 예.
0: 주일학교 교사도 하셨고.
1: 예.
0: 그렇죠. 코로나 방학.
1: 예.
0: 그때 저랑 이제 영접기도 하고 교회 가기로 했는데.
1: 예.
0: 어, 제가 이제 언젠가 4년 방학 계약했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받았거든요, 제가.
1: 예, 방학했다가 계약했다고.
0: 그렇죠.
1: 예.
0: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간직하고 있다가. 예. 나중에 전화해야지 했는데 좀 늦었네요.
1: 예.
0: 어, 정말 잘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0: 아, 그때 그러면은 전화 통화하고 바로 갔나요?
1: 그 주가 부활 주일인가 그랬을 거예요.
0: 오, 딱 부활 주일 지나고 4월 10일인가 부활 주일이었던 것 같은데, 예, 아무튼 그때쯤
1: 그 주일 거예요.
0: 예, 그 주에 예. 딱 가셨어요.
1: 예.
0: 어디로 가셨어요?
1: 제가 다녔던데요. 지구촌교회.
0: 지구촌교회.
1: 예.
0: 지금 용인에 계시잖아요.
1: 예.
0: 예. 4년의 방학을 끝내고 다시 또 돌아오셨네요. 너무 예. 잘하셨습니다.
1: 그런데 교사는 안 하고 있어요, 지금.
0: 아, 그래요. 그건 천천히.
1: 예.
0: 일단은 이제 봉사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1대1로 만나는 게 더 중요한 거니까.
1: 예.
0: 예배를 잘 회복하시고 첫 예배 어떠셨어요? 4년 만에 드린 첫 예배.
1: 그냥 눈물이 났네요.
0: 어. 그러니까 이렇게 오래간만에 계약하는 분들 공통점이 첫 예. 예배 때 그렇게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1: 예.
0: 그래요. 지금도 이렇게 그래도 잘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지금까지도?
1: 예. 예.
0: 어떻게 혼자 가셨어요?
1: 예.
0: 어, 가족 중에 어떻게 혼자 지금 믿고 계시는 거예요?
1: 아니요. 원래 다녔는데
0: 네.
1: 직장 때문에 제대로 다니지를 못해요.
0: 누가? 가족이요?
1: 배경. 예, 가족이.
0: 아내가?
1: 예.
0: 아내가 주일날 일을 하나 봐요?
1: 예, 저도 일하는데
0: 예.
1: 저도 저 조금씩 시간 내서 가는 거고.
0: 아. 그러니까 일단 혼자 열심히 잘 다니시고
1: 예.
0: 좋은 모습 보여 드리면서
1: 예.
0: 나중에 아내도 꼭 같이 갈 수 있도록 아내도 지금 방학 중인 거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아내도 꼭 갈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1: 예.
0: 자, 그때 선물을
1: 예.
0: 선물을 그때 주얼리 아내한테 잘 전달하셨나요?
1: 예.
0: 그래요. 아, 연어도 받으셨고.
1: 예.
0: 예. 잘 됐네요. 잘 됐어요. 이번에 이제 축하 선물로 축 예. 계약이라고 써져 있는
1: 예.
0: 꽃바구니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1: 예. 예, 감사합니다.
0: 정말 축하드리고.
1: 예. 아,
0: 방송도 지금도 잘 듣고 계시나요, 새끼라랑?
1: 예.
0: 그래 이제 아내는 혹시 방송 들으세요?
1: 아니요. 저는 운전 중이니까 받을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거고
0: 네네
1: 근무 중이라서 못 듣는 거고
0: 그래도 혹시 이제 또 뭐 휴가도 있고 뭐 그런 기회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1: 차를 이동할 때는 듣고요. 예,
0: 이번에 꽃바구니 받으시면
1: 예.
0: 그때 나를 이제 교회 갈 수 있도록 도와준 극동 방송에서 예. 보낸 꽃바구니라고 하면서 아내도 예. 살짝 이렇게 극동 방송 한번 들어보라고 그렇게 꼭 좀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1: 예, 알겠습니다.
0: 알겠죠? 예.
1: 예.
0: 저랑 감사기도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는데,
1: 예.
0: 저 따라서
1: 예.
0: 사랑해 하나님.
1: 사랑해 하나님.
0: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1: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0: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1: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0: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1: 연약한 저를 놓지 않고
0: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1: 나의 구주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0: 다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너무 잘하셨습니다.
1: 예.
0: 너무 잘하셨고요.
1: 예.
0: 자, 우리 용인에 계신 유충민님 앞으로
1: 예.
0: 계속 좋은 소식 들려주었으면 좋겠고요.
1: 예.
0: 혹시 인생 찬양 가장 좋아하는 찬양 찬송가도 좋고 복음성가도 좋고 한 곡만 고르자면
1: 그때 한번 신청했었는데.
0: 예.

0: 십자가 군병.
1: 십자가 군병들아.
0: 예.
1: 왜 이 찬양이 인생 찬양이에요?
0: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군종병으로도 있었고요.
1: 오.
0: 제가 원래 독립중대라서 대대량 있는 게 아니고 독립중대라서.
1: 예, 예.
0: 거기서 기독교, 천주교, 불교.

0: 중대군정병을 받게 됐는데
1: 네.
0: GOP를 들어가야 되는데 GOP를 못 들어가게 된 거예요.
1: 네네.
0: 대대 군대 가면 대대장님한테 건강 상태를 집어넣잖아요.
1: 네네.
0: 거기에 이제 GOP 들어갔다 보니까 천식 기관지염 충농증 비염을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GOP를 못 들어가게 돼서 전출을 공병대로 전출을 가면서 그렇게 시작돼가지고
1: 네.
0: 중대 이제 독립 중대 있다 보니까 기천부를 다 인수를 하고
1: 예.
0: 그다음에 이제 회식 자리에도 저를 참여를 안 시키더라고.
1: 예예.
0: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년쯤에 이제 기독교에 따로 이제 기독교에 군종병을 받고 이제 거기서 찬양대회 같은데 나가고 막 그랬었어요.
1: 네네.
0: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제가 그 노래가 진짜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1: 군대에서 많이 부르셨구나.
0: 예.
1: 군종병 때.
0: 예.
1: 혹시 신학교 다니신 거예요?
0: 아니요. 신학교는 아니고.
1: 네.
0: 그냥 미션 스쿨이었죠.
1: 아, 미션 스쿨이었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군종병들 보면 신학생들이 많이 하던데. 야, 그래도 군종병까지 하셨으면은 정말 충성된 정말 군병이었네요. 군병.
0: 말 이름대로 저 충민이잖아요.
1: 그러니까.
0: 충성충자.
1: 네네.
0: 네.
1: 앞으로 이제 계속 충성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방학 없이 쭉 가는 걸로. 알겠죠?
0: 예.
1: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소식 들려주셔서.
0: 예. 감사합니다.
1: 앞으로 아내까지 꼭 좋은 소식 들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0: 예, 알겠습니다.
1: 이번에 지금 아내 듣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0: 예.
1: 아내에게 우리 사랑의 메시지 한번 보내줘.
0: 사랑하는 자기야. 비록 우리가 믿음에 있었지만 지금까지 방학을 하다가 나만 지금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자기도 열심히 신앙생활 받고 같이 우리 행복하게 살자. 사랑해.
1: 아우, 좋습니다. 좋아요. 아내분, 예. 이 음성 듣고 꼭 감동받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날을 꿈꿔봅니다. 자, 오늘
0: 감사합니다.
1: 전화 잘 받아주셔서 감사하고요.
0: 네. 네.
1: 꼭 좋은 소식 들려주십시오.
0: 네, 감사합니다.

자, 용인의 귀한 열매 유충민님의 신청곡 십자가 군병들아, 또 이어서 주의 진리 위에 승리하여 내 영광 영광까지 옹기장의 앨범에서 메들리로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유충민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셨는데 아내가 이제 방학 중이라고 했잖아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아내분도 꼭 하나님께로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내분 지금 같이 듣고 계시죠? 우리 남편과 함께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 잘 믿고 우리 같이 천국 가셔야죠. 꼭 좋은 소식 우리 아내분에게도 제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깨라깨라 새깨라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합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셋. 깨라깨라 새깨라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생명을 생각하며 먹거리를 만드는 기업 라라스팜에서 두부밀 단백질 쉐이크, 작은 일에 충성하는 기업 다람골 웰빙 도토리묵에서 도토리묵과 도토리 냉면, 한국 비엘약품에서 장 면역에 도움을 주는 락토디오스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김 예맛에서 고급 김과 부각 세트, 역사의 구장 강화도에서 만든 강화섬 김치 정승댁 순무 열무김치 세트, 노르웨이 청정수의 연어로 건강을 생각하는 기업 연어로만에서 연어패 세트, 하나님이 세우신 기업 콜드블루 전문 더치커피스토리에서 커피, 견과전문회사 견과내에서 메이플 하루견과, 믿음의 기업 선규의 도구 주식회사 오지의 153 시푸드에서 맛있게 매운맛 미스터 쭈꾸미, 가플레스유 프랑스 14K 패션 주얼리 루브르 파리에서 문자 쿠폰, 주식회사 한국 미라클 피플사에서 캡슐 하나로 빨래 향기 섬유를 보호하는 핑크 플라워 캡슐 세제,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는 기업 AN 화장품에서 화장품과 미용 비누 그리고 레모나를 드리고 있습니다. 선물 협찬으로 영혼을 깨우는 사에게 동참해 주시는 우리 믿음의 기업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0: 송영훈 앨범에서 찬송가 예수 사랑하심은 함께 찬양했습니다. 앞서 깨라깨라 새깨라 선물 소개도 했고요. 자, 이 시간에도 또 새깨라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열매, 어떤 열매를 만나볼까요? 이 시간에 6392번님, 아, 이분 정말 예전에 제가 연결됐던 분인데 뒤늦게 제가 어떻게 또 문자를 보게 돼서 이분 한번 전화 연결 한번 해볼게요.
1: 여보세요?
0: 여보세요?
1: 네.
0: 예, 안녕하세요. 저 극동방송 저 새끼라 김인수 PD인데요.
1: 아, 예, 안녕하세요.
0: 예, 예. 혹시 지금 통화 괜찮으세요?
1: 거라서, 네, 예. 거절했거든요.
0: 혹시 통화 괜찮으세요, 지금?
1: 네, 네,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0: 아, 제가 네. 지난번에 언젠가 제가 문자를 주신 거를 제가
1: 네.
0: 이거를 제가 이제 딱 사진 찍어 놓고 나중에 네. 꼭 전화해야지 하면서 제가
1: 아, 네, 네.
0: 기다렸다 기다렸다가 오늘 전화하는 건데요.
1: 아, 네, 네.
0: 그때 2022년도
1: 맞아요.
0: 5시에 제가 방송할 때 오후 5시에
1: 맞아요. 네, 네.
0: 방송 연결되고 영접 기도 받고 교회 다니기 시작해서
1: 네네. 맞아요.
0: 2023년 12월 네. 11일에 세례를 네. 받고 지금까지도 네. 잘 다니고 있다.
1: 네, 중간에 좀 우여곡절이 있어갖고 한 1년 반 동안 또 쉰 적이 있었는데
0: 예, 예.
1: 다시 또 작년 반부터 열심히 또 다시 다니고 있습니다.
0: 작년부터?
1: 네네.
0: 야, 제가 이거를 보고 나서 제가 네. 가지고 있는 데이터 이제 이렇게 정보를 쭉 찾아봤는데

0: 네네.
1: 6392번님이 없어요. 없더라고요.
0: 아, 이 번호가요? 네, 제가 그때 보냈던 번호는 제 명의폰이고요.
1: 네.
0: 좀 문제가 있어갖고 요거는 저희 언니 명의폰으로 제가 따로 쓴 업무폰이에요. 회사에서 쓴 업무폰이라서.
1: 어쩐지.
0: 네, 아마, 네, 맞아요. 그랬을 거예요. 전포상계사의 전화번호는 다른 걸로 되어 있어요.
1: 원래 그럼 끝번호가 몇 번이신데요?
0: 끝번호는 639이 똑같아요.
1: 아, 똑같은데 중간번호가.
0: 네,
1: 예전에 신청할 때 나빠요. 번호가.
0: 네네.
1: 그게 원래 저하고 처음.
0: 맞아요.
1: 2022년에 통화할 때 그 번호군요. 그리고
0: 네,
1: 전파선 교사님이세요?
0: 네네.
1: 오, 그러시구나.
0: 네네.
1: 어쩐지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에 이게 없어서.
0: 네. 아.
1: 아무튼 2022년이면은.
0: 네.
1: 이제 제가 그때 이제 새겨라 하고 나서 거의 한 1년 정도 됐을 때 2021년부터 제가 있으니까.
0: 네네.
1: 그때는 이제 오후 5시에 처음에는 이제
0: 네,
1: 전국
0: 맞아요.
1: 방송이 아니라 서울 네. 경기권만 할 때였거든요.
0: 아, 나.
1: 계시는 곳이 그러면 어디세요?
0: 경기 수원이요.
1: 수원이구나. 예.
0: 네네.
1: 그때는 이제 전국 방송 전이었고.
0: 아, 네네.
1: 가기로 했는데 2023년. 아, 그때
0: 네.
1: 그러면 바로 갔어요, 교회는?
0: 그때 바로 갔죠.
1: 아.
0: PD님하고 약속하고 그 뒤에 바로 왔어요.
1: 아이고, 그러면 좀 알려주시지, 그때.
0: 아, 그때 보냈어요. 그 다음 주에 그래서 방송 해주셨는데.
1: 아, 진짜요?
0: 네네네.
1: 아.
0: 약속하고 주일 예배 갔다 왔다고
1: 그렇구나.
0: 문자 보내서 방송에서 나왔어요. 들었어요. 제가.
1: 그러면 제가 그 전번호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찾아봐야겠네.
0: 네.
1: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에 12월에
0: 네.
1: 세례까지 받고
0: 네네네.
1: 할렐루야네 진짜 할렐루야.
0: 네. 네. 은혜 아주 극동방송을 통해서 은혜를 엄청 많이 받고 있습니다.
1: 지금도 극동방송 잘 듣고 계시고
0: 아유 눈만 뜨면 들고 잠자기 전까지 듣고 있죠.
1: 야, 새끼라도 잘 듣고 계시고
0: 아 지금 휴직 중이라서 듣고 있습니다. 직장에 있었으면 못 들었을 텐데
1: 네.
0: 지금 1년 동안 어려움이 있어갖고 휴직 중이거든요. 그래서 요즘 새끼라 3시 2시 하는 것도 잘 듣고 있죠.
1: 야 새끼라의 귀한 네. 열매신데 진짜 초창기 열매.
0: 네 맞아요.
1: 새끼라에 대해서도 되게 고마워하면서 잘
0: 네.
1: 듣고 계시겠네요.
0: 네 만약에 제가 3시 방송 하는 5시에 하실 때 못 들었으면
1: 네네.
0: 연결이 안 됐겠죠.
1: 예 그러게.
0: 네
1: 지금
0: 그날도
1: 3시로 옮겨서.
0: 네 퇴근 시간 6시인데 지금 일찍 퇴근한다는 바람에 듣게 된 거였고 네 모든 게 다 놀랐.
1: 그래서 지금 교회 어느 교회 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0: 지금 원천교회요.
1: 원천교회.
0: 김장한 목사님이 네네.
1: 아, 그 교회를 다니고 계시는군요.
0: 네, 그 안에 원천교회 안에
1: 예.
0: 제자들 교회.
1: 제자들 교회.
0: 네네네.
1: 제자들 교회.
0: 지난주에 등록했어요.
1: 등록도 이제 드디어 하셨구나. 이렇게 등록은
0: 네.
1: 늦게 하셨어요.
0: 아, 세례받은 교회는
1: 예.
0: 이제 좀 멀리 있는 교회였거든요. 제가 이제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지인이랑 약속을 하고
1: 예.
0: PD님하고 통화를 하고 그지에 그 아는 대로 가서 거기서 1년 동안 당회자가 세례 받고
1: 네.
0: 일 좀 더 다니다가 하여튼 집안의 가정사 자녀 문제 때문에
1: 네네.
0: 못 다니게 돼가지고 끊겼어요. 그리고서 방황하던 시기에
1: 예.
0: 아 내가 이 앞에 좋은 기회를 놔두고
1: 네.
0: 왜 굳이 그 먼데까지 가야 될까? 교회는
1: 예.
0: 가까운 데가 최고인 것 같은데
1: 그렇죠.
0: 그래서 걸어서 5분 10분이면 되는 데를 남들은 먼 데서 오는데 그래서 원천 교회를 돌아가면서 다 들어봤어요. 교회마다 채플로.
1: 네네.
0: 내가 목사님 어느 목사님 선택할지 주실 것 같아서
1: 네네.
0: 계속 돌아가면서 듣다가
1: 예.
0: 제자들 교회에 마음이 끌리기 시작해 작년 8월부터 다니면서
1: 네.
0: 제일 마음이 끌리기 시작했다가
1: 예.
0: 드디어 결심을 하고 지지난주에 등록을 하고
1: 예.
0: 엊그저께 목사님하고 신방했습니다.
1: 와
0: 네.
1: 이제 완전 확실하다 확실해.
0: 네.
1: 집 앞에 교회를 이제 탁 등록까지
0: 네네.
1: 했고
0: 오늘 새벽 기도도 갔다 왔습니다.
1: 와우
0: 네.
1: 신방도 했고 와
0: 네.
1: 이제 진짜 찐이네 찐.
0: 네.
1: 아우 진짜 감사. 그때
0: 네.
1: 저하고
0: 네.
1: 통화할 때 선물 제가 드렸을 것 같은데.
0: 네 맞아요 받았어요.
1: 자 이제 이제 진정한 방학을 끝내고
0: 네.
1: 계약했으니까
0: 네.
1: 이제 꽃바구니 선물을 좀 네.
0: 아,
1: 축
0: 네,
1: 계약
0: 네.
1: 축 계약이라고
0: 아,
1: 써져 있는
0: 네.
1: 꽃바구니
0: 네, 네.
1: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0: 네.
1: 하겠습니다.
0: 아 감사합니다.
1: 상당히
0: 아,
1: 오래됐는데 2020년 이 주소는
0: 네.
1: 그대로인가요? 그때 거하고?
0: 그대로일 거예요.
1: 아, 그대로. 오.
0: 네, 네.
1: 그래요. 자, 우리
0: 네.
1: 저 따라서 이제 계약했으니까
0: 네. 네.
1: 저랑 함께 기도하시죠. 저 따라서.
0: 네, 네, 네. 네.
1: 사랑의 하나님.
0: 사랑의 하나님.
1: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0: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1: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0: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1: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1: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0: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다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0: 아멘.
1: 네, 아멘.
0: 아유, 잘하셨습니다.
1: 네.
0: 자, 우리 6392번님은 지금 그러면 네. 혼자 교회를 다니시나요?
1: 지금 현재는 혼자 다니고 있어요.
0: 혼자 다니고 있어요.
1: 네.
0: 가족 중에 전도할 대상자가 그럼 있다라는 얘기로 들리는데.
1: 아, 근데 남편은 하나님을 믿고 있고요. 계시다고 믿고 있고.
0: 네네.
1: 제가 가자고 한 언제든 갈 사람인데.
0: 네.
1: 가정에 좀 문제가 있어서 같이 못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0: 그렇구나.
1: 네. 언제든지 가면 같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그래요. 그러면은 아무튼 뭐 네. 어떤 사정인지 잘 모르겠지만 기도하시면서 네. 지혜롭게
1: 네.
0: 남편과 잘 대화해서
1: 네.
0: 우리 가정이 정말 이제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고 이제 또 네. 교제도 하고 성도들과 네. 그런 정말 네. 믿음의 가정 꼭 되셨으면 네. 좋겠어요.
1: 네, 될 겁니다.
0: 예. 그렇죠. 네. 될 겁니다. 아멘이에요.
1: 네.
0: 예.
1: 네,
0: 오늘
1: 아멘.
0: 이렇게 정말 오래간만에 네. 통화를 했는데
1: 네,
0: 이렇게
1: 네.
0: 반갑게 이렇게 또 감사하게 네. 맞아주셔서 너무 네. 감사하고요.
1: 네, 네.
0: 자, 마지막으로 우리 6392번님이 제일 좋아하는 인생 네. 찬양으로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
1: 네, 사랑한다. 제목이 사랑한다. 그 저는 이제 옛사람 아니요. 사망이 오늘 아침에도 들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네네 맞아요 맞아요.
0: 따라라라지요 뭐 이거 맞아요, 하니까 맞아요. 제가 알 것 같은데.
1: 네 맞아요 맞아요.
0: 아, 저도 기억이 나요.
1: 네네 네.
0: 옛사람 아니요.
1: 네 맞아요 옛사람 아니요 그게 가자.
0: 옛사람 아니요가 들어가죠.
1: 네 맞아요.
0: 그거는 제가 들어본 것 같네. 혹시 사랑한다 말하시네?
1: 네네 맞아요.
0: 사랑한다 말하시네.
1: 네네 맞아요 맞아요.
0: 이거 요즘 노래인데 기프티드
1: 네.
0: 거.
1: 근데 요즘 그 옛사람 아니고 다시 거듭난다는 그 말씀이 제가 인제서 성령의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아서 조금씩 옛사람이 아니고 새로 거듭나는 사람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의 그 은혜가 되게 많더라고요.
0: 그렇구나.
1: 네 지난주에 옛사람 마지막 아니고
0: 사망에서 네. 건지신다.
1: 네네
0: 새 사람으로.
1: 네.
0: 아, 그래서 이걸 좋아하시는구나.
1: 네네네.
0: 요즘 이런 걸 많이 느끼시나 봐요. 나는 이제 진짜 옛사람이 네. 아니라 예수님을 네. 내 마음속에 영접했기 때문에 네. 정말 새 사람이다.
1: 네, 네. 이제 조금씩 변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0: 그리고 거듭난 인생이라고 우리가 또 기독교에서 네. 많이 얘기하듯이
1: 네네.
0: 구원받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1: 네네.
0: 절실히 느끼시군요.
1: 네.
0: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예.
1: 네.
0: 기쁜 소식 주셔서 감사하고
1: 네,
0: 앞으로도
1: 네.
0: 계속 제가 좋은 소식
1: 네.
0: 기다리고
1: 네.
0: 있겠습니다. 예.
1: 네.
0: 예.
1: 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기프티드의 사랑한다 말하시네. 우리 6392번님의 신청곡. 정말 우리가 옛사람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다 새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새끼라 조연출 김인수 물러갑니다. 남은 시간도 평안하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오겠습니다. 복된 주말 주일 보내십시오.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EBC.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전도방송을 통해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던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인도한 어머니의 이야기 대구 물댐교회 권영선 집사님입니다.
1: 저희 큰아들이 사춘기였을 때 아빠를 갑작스럽게 천국 보내면서 마음 문을 닫고 지낸 시간 좀 됐었거든요. 그래서 뭐 교회분들 연락도 피하고 사람들하고 관계도 멀리하고 방송 당일에도 혹시 전화를 안 받으면 어떡하나 정말 조마조마했었어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전화도 잘 받고 진심으로 영접기도 따라하는 모습 보고 정말 하나님이 이 아들 많이 사랑하신다 느껴져서 너무 위로가 되고 감사했었습니다. 아들이 인터뷰 때 한번 제대로 살아보고 싶다고 고백도 했었고 교회 가보겠다고 저한테 이야기도 해주더라고요. 진짜 스스로 교회에 와서 예배에 참석하게 됐고 또 운동도 다시 시작하면서 자기 삶에서도 긍정적인 모습으로 많이 바뀌고 밝아지고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 일을 통해서 엄마인 저에게 다시 또 소망 품고 기도할 힘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한 영혼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찾아가셨던 것처럼 극동방송도 보이지 않는 전파 통해서 복음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지 찾아가는 생명과 소망을 전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위로와 소망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되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대구 물댐교회 권영선 집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1분 말씀. 60년 전통의 원탕, 끓이지 않는 57도씨 천연 직수 온천, 천마 온천과 함께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60년 전통의 원탕, 끓이지 않는 57도씨 천연 직수 온천, 천마 온천과 함께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창원극동 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전파는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30년 복음 외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물질로 후원해 주신 분들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30년간 단 한 번도 끊기지 않았던 그 작은 헌신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30년간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복음 방송은 오늘도 살아있습니다. 이제 창원극동 방송은 라디오를 넘어 더 넓은 미디어의 바다로 복음의 길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 걸음도 전파 선교사 여러분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극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그리고 보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이어드립니다.

0: 생명수 강가에서 생명수 강가에서 오늘 이 시간은 창원중앙교회 이광훈 목사님께서 출애굽기 15장 25절부터 27절까지를 본문으로 광야에서 만난 오아시스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1: 오늘은 광야에서 만난 오아시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인생을 여러 가지로 비유를 하곤 합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의 인생을 치열한 전쟁터와 같다라고 말씀하는 분도 있고요. 또 누군가는 한편의 연극과 같고 또 한 권의 책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인생을 비유하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 우리의 인생을 여러 가지로 비유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우리 인생을 광야로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일까요? 예측이 불가능한 곳입니다. 낮에는 숨이 턱턱 막힐 만큼 더위가 찾아오고요. 밤에는 뼈를 깎는 그런 추위가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거친 이 모래바람이 불어올지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건강했던 몸에 갑자기 질병의 바람이 불어닥칠 때가 있고요. 든든했던 직장, 이 경제적인 기반이 하루아침에 흔들릴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예측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는 스스로 힘으로 생존할 수 없는 결핍의 장소입니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마실 물 한 모금 찾기 어렵고요. 강한 햇빛을 피할 그늘 한 조각 찾기가 어려운 곳입니다. 내 힘과 노력으로 내 지혜와 내 경험만으로 도무지 헤쳐나갈 수 없는 한계를 마주하는 곳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그만큼 힘겹고 고통스럽다라는 것이죠.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지금 각자만의 거친 광야를 지나고 계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어제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저희 어머니가 지금 유방암 4기인데 항암 치료 중에 있습니다. 목사님 꼭 기도해 주십시오. 건강에 거친 광야를 지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외로움의 깊은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물질과 그 자녀의 그 광야를 경험하고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지금 서 있는 그 거친 광야 한가운데 우리를 향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손길을 경험하는 그 오아시스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5장 앞부분을 보면요. 위대한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으로 그 홍해 바다를 육지같이 마른 땅같이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추격해오던 애굽의 그 수많은 군대가 홍해 바다에 수장당하는 것을 직접 목격을 했던 것이죠. 그 장엄한 구원의 역사 한복판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 감격하여 찬양하는 내용이 15장 앞부분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나의 노래가 되십니다. 나의 구원이 되십니다. 라고 힘차게 뜨겁게 찬양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여정과 사역도 이와 같이 않을까요? 처음 예수

주님을 만나 구원의 감격을 맛보았을 때 내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어 그 직분을 수행할 때 내가 찬양대에 처음 임명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시간 교사의 직분을 맡아 아이들을 처음 대면했을 때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우리의 가슴은 마치 홍해를 걷는 것 같은 감사 감격으로 가득 차 있었지 않았습니까? 내 평생 주님을 위해 살리라. 내가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봉사하리라. 헌신하리라. 나에게 맡겨주신 이 아이들 예수님의 제자로 잘 길러보리라. 결단했던 순간들 다들 한 번쯤은 잊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 뜨거웠던 감사 감격이 끝나자마자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펼쳐진 현실은 어땠습니까? 자, 여러분 2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자, 수르 광야 한번 지도를 볼까요? 애굽과 그러니까 이집트와 가나안 중간지대에 펼쳐진 넓은 광야입니다. 여러분 이 수르라는 말이 바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뜨거운 모래바람과 메마른 바위뿐인 거친 땅이 이 수르 광야입니다. 그 거친 땅, 그 뜨거운 땅을 사흘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걸어갔으니 여러분 갈증이 얼마나 극한에 달했을까요? 여러분 홍해를 건넜다고 해서 곧바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홍해 다음에는 반드시 거쳐야 할 광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로 가져와 볼까요? 여러분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기억나십니까?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이제 예수님을 영접했으니 앞길에는 축복만 가득할 것이라 기대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찾아온 현실은 어떠합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어도 내가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는 여전히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거친 직장과 거친 가정과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우리의 육신도 우리의 영혼도 점점 메말라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내 영혼 지키기도 진짜 벅차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주일 나와서 주차 안내로 예배 안내로 찬양대로 또 교사로 오케스트라로 주방봉사로 또 방송실에서 이렇게 섬기는데도 나에게 들려오는 말은 때로는 상처의 말들이 들려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찍부터 교회에 나와서 1부 예배 드리고 2부에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을 맞이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주중에 아무리 연락해도 답장 없는 그 아이들, 게다가 가끔 학부모님들로부터 차가운 시선까지 견뎌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숨이 턱턱 막히는 수르 광야에 나 홀로 서 있는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 동안 그렇게 걸어왔는데도 마실 물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 앞에 진짜 물 웅덩이가 보이는 겁니다. 백성들은 환호를 지르면서 막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 물을 보는 순간 물을 벌컥벌컥 들이마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잠시 후에 절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아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 광야길을 약 한 53km 정도 걸어서 사흘 만에 도착한 곳이 어디였느냐? 마라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 마라라는 말은 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흘

길을 걸어왔으니 웬만한 물이면 상관하지 않고 마셨을 텐데 이 물이 얼마나 쓰고 썼으면 그 물을 마시지 못했던 것이죠. 도저히 마시지 못하는 그 쓴물 정말 곤욕스럽지 않았겠습니까? 아예 물이 없었으면 물이 보이지 않았으면 모른데 물이 보입니다. 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을 마시는 순간 너무너무 쓰고 써서 그 물을 마시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우리 사역의 현장에도 이 마라의 쓴물을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취업날은 그 어렵다는 취업날을 뚫고 천신만고 끝에 취직했는데 이제 행복이 내 앞에 펼쳐질 줄 알았는데 직장 내에 그 괴롭힘을 당하는 고통을 경험하는 마라의 쓴물을 마시기도 합니다. 신뢰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그런 마라의 쓴물을 마실 때도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 가운데 자녀 교육의 현장 가운데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에서도 우리가 생각지 못한 쓰디쓴 그 마라의 쓴물을 마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봉사하면서도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섬겼는데 들려오는 말들은 나에게 상처되는 말뿐이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교사로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전혀 변하지 않고 예배 시간에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스마트폰 보기만 하고 세상 문화에 휩쓸려가는 그 아이들을 바라볼 때 교사의 마음은 괴롭죠. 씁쓸하죠.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 그런 영적 자괴감과 탈진이 찾아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이런저런 쓰디쓴 물을 마셔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에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인데요.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했다. 불평을 터뜨렸다. 이것이 물이냐? 이것이 물이라고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온 기가? 이걸 마시라고? 당신 때문에 우리가 다 목말라 여기서 죽게 되었는데 내가 왜 이 고생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불만들, 이러한 불평들을 토로한 것이죠.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무지 자기들의 힘으로는 건널 수 없는 그 홍해를 건너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같이 하여 그들이 건너오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지금 당장 내 앞에 펼쳐진 그 쓰디쓴 물 때문에 지금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영적으로 지치고 상황이 어려울 때 우리에게도 불쑥 원망과 불평이 고개를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보여주는 반응은 바로 모세의 반응입니다. 자, 여러분 25절 상반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에 쓰디쓴 물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봉사하고 사역하다가 한계에 부딪히게 될 때 우리가 나아가야 할 자리는 기도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한 나뭇가지를 가리키셨던 것이죠. 그 나뭇가지를 쓴물에 던지자 신기하게도 조금 전까지 마실 수 없었던 그 쓰디쓴 물이 시원하고 단맛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지시하신 이 한 나뭇가지가 신학적으로 무엇을 가르친 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쓴잔들 고통과 저주를 대신 마셔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생명의 구원의 단물이 주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쓴물 가운데 사역하다가 봉사하다가 헌신하다가 우리가 불평과 원망이 쏟아지는 그 현장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던져지게 되면, 심어지게 되면 저주는 축복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 슬픔은 변하여 기쁨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영의 눈을 뜨게 하셔서 한 나뭇가지를 보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시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인생의 쓴물을 마시게 되는 그 현장에서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위기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면 십자가의 은혜가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손길이 보이고 하나님의 돌파구가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닫혀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이고 얽히고 설켜있는 그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시원하게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 가정 가운데 이 십자가의 은혜가 흘러가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 창원중앙교회 공동체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고 우리 교사들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 다음 세대에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봉사하고 섬기려면 자꾸만 거칠고 쓴물이 쏟아 나온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를 의지하고 나아갈 때 그곳에 영혼이 살아나고 회복되어지고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부터 안고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함으로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 각 부서마다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시작이 됩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해 봅니다. 한국 교회가 어렵다, 다음 세대가 힘들다 하는 그 현장에, 메마르고 쓰라린 마라의 그 현장에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은혜가 세워진다면 그곳에 회복되고 살아나고 다시 일으켜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6년 이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그 현장 가운데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가 새겨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6절 말씀 끝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그 육신의 건강도 상처 입은 마음도 우리의 영혼도 치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의 가족들을 인하여 직장에서 또 일터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다가 남몰래 흘리는 그 눈물과 상처가 있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연약한 육신도 상처받은 그 마음도 여러분의 지쳐있는 그 영혼도 다시 치유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우리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일흔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셨는가? 엘림이라는 곳에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엘림은 조금 전까지 쓰디쓴 물이 있던 마라라는 곳에 약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오아시스입니다.

마라에서 불과 몇 킬로 떨어진 그곳에 완벽한 오아시스를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던 것이죠. 물샘 열둘이 있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열두 지파가 하나씩 차지하고도 남는 풍성

0: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인생의 쓰디쓴 마라를 지나며 낙심하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라가 끝이 아닙니다. 쓴물이 우리의 종착지가 아닙니다.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여러분 낙심하거나 주저하지 말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나아간다면 우리에게도 엘림과 같은 오아시스가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붙잡고 우리 주님 앞에 엎드리면 우리 주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육신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실 것이고 상처받은 마음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실 것이고 우리 지쳐있는 그 영혼도 하나님께서 소생시켜 주시는 그러한 엘림, 영적인 오아시스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교사주의를 맞이하여 우리 온 성도님들께 담임 목사로서 목회적인 권면과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사들이 거친 광야 같은 이 교육 현장에서 혹시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우리 교회가 그리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우리 교사들의 엘림이 되어 주십시오. 주일 아침 교사들을 만나면 꼭 이렇게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고맙습니다. 집사님, 권사님의 그 눈물을 기도 덕분에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따뜻한 말 한마디로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십시오. 보이지 않는 뒤에서 묵묵히 우리 교사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것도 감사합니다. 때로는 정성 어린 간식으로, 때로는 따뜻한 격려로 동역해주는 생수와 같은 그러한 귀한 동역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현장은 어떻습니까? 때로는 쓴물처럼 마르고 힘겨워 보일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낙심하지 마십시오. 마라의 쓰디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현장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눈물로 씨를 뿌리는 우리 교회 학교 사역 위에 쓴물이 변하여 단물로 바뀔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도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영적 오아시스를 경험하는 놀라운 기적이 가득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섬겨주셔서 우리 창원중앙교회가 영적인 엘림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 생명수 강가에서 지금까지 창원중앙교회 이광훈 목사님의 설교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5-273-1004번, 지역번호 055-273-1004번 창원중앙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성가일세 매청자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제근 창원교회 임종삼 집사입니다.
1: 예수님을 제대로 찬양하는 찬양곡이 있는데요.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라고 우리가 부르며 노래를 하지 않습니까? 이 시간 많은 분들이 이 곡을 들으면서 같이 호산나 호산나 부르면서 예수님을 맞이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안산 시립 합창단의 찬양으로 호산나 들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존 로저 작곡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 준비하였습니다.

진수미 작곡의 이제야 돌아봅니다. 찬양 들으셨습니다. 앞서 들으셨던 곡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었습니다. 계속해서 테너 윤정수의 찬양으로 듣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테너 윤정수의 찬양으로 예수 이름으로 들으셨습니다. 오늘 성가의 샘에서 준비한 마지막 곡은 찬송가 편곡 중에서 김철호 편곡을 한 내 진정 사모하는 그리고 예수는 참포도 나무를 시간까지 들으시겠습니다.

FBC 게시판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7월 지역별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진주 마마클럽 기도회 7월 21일

화요일 진주 갈릴리 교회, 사천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는 7월 21일 화요일 삼천포 교회, 그리고 남해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 7월 28일 화요일 남해읍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마마클럽 기도회 시작은 오전 10시, 진주는 저녁 7시, 사천과 남해는 저녁 7시 30분입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산청군 기독교연합회 주관 곽선희 목사님 초청 목회자 부부 세미나가 7월 27일 월요일 오후 2시 산청읍 중앙로에 위치한 산청교회에서 개최됩니다. 자세한 문의와 신청은 010-9426-0549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진해구 송학동에 위치한 진해교회에서 교육목사님과 관리집사님을 채용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058-7895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NG 영성 캠프가 7월 28일 화요일부터 30일 목요일까지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는 주제로 북창원 한빛교회에서 개최됩니다. 자세한 문의 055-298-2438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26 호국 보훈의 달 기념 현충시설 기념관에서 놀자 체험 행사가 오는 7월 31일까지 애국지사 산돌 손양원 기념관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 055-587-7770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원 극동방송에서 어린이 합창단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정통교단이 인정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어린이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로 합창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디션에 관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269-9810 창원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경남 30년, 부흥하는 교회, 행복한 성도 김앤중앙 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몸도 마음도 조금은 방전되기 쉬운 이 저녁 시간. 지금 필요한 건 따뜻한 위로와 격려, 살아나는 기쁨, 그리고 다시 채워지는 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치고 힘든 몸과 마음에 주님 주시는 은혜가 찌릿찌릿 채워지는 이 시간. 은혜 충전 라이브 김경민입니다.

오늘은 7월 17일 제헌절입니다. 이날은 우리나라 헌법이 만들어진 것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한데요. 쉽게 말하면 대한민국이 어떤 가치와 원칙 위에 세워질 것인지를 함께 약속한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헌절을 국가기념일로 지키고 있는 거죠. 생각해보면 우리 삶도 수많은 약속 위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신호를 지키는 약속이 있고, 시간을 지키는 약속이 있고,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가자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믿고 안심하며 살아갈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말씀으로 주신 그 약속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규칙이 아니라 더 바르고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이끄시는 삶의 기준이 됩니다. 사랑하라는 말씀, 용서하라는 말씀, 정직하게 살아가라는 말씀. 그 말씀과 약속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도 더욱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제헌절을 맞아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지혜로운 지도자들이 세워지고 정의와 사랑이 살아있는 나라가 되도록, 그리고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작은 약속 하나를 소중히 지키는 사람이 되기를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은혜로 채우고 에너지로 세우는 이 시간, 7월 17일 금요일 은혜 충전 라이브 출발합니다.

FM 98.1MHz, 진주는 92.5MHz로 함께하고 계시는 은혜 충전 라이브 썸머 스페셜입니다. 오늘 첫 곡은 지난 수요일에 4833님께서 신청해 주셨던 기프티드의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으로 출발했습니다. 이 시간 어플과 문자로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어요. 먼저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신 후에 창원을 누르시고 실시간 댓글을 남기시거나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출석 인사나 여러분의 이야기, 기도 제목과 신청곡까지 어떤 내용이든 보내주시면 함께 소개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출석 단어 받아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 주는 라이브였죠. L-I-V-E, 라이브. 한글도 좋고 영어도 좋습니다. 출석 단어를 남겨주셔야 출석 인증도 되고 오프닝 내용도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라이브, L-I-V-E, 문자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은혜 충전 라이브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온 가족에게 행복을 주는 콜마운틴에서 보내드리는 등산화, 하나님을 기쁘게 사람을 건강하게 농업법인 천지삼에서 드리는 산삼스틱, 그리고 진주실크 100년의 전통을 이어가는 실크 전문기업 BJ실크에서 천연실크로부터 나오는 단백질 세리신이 포함된 오드실크 글로우 화장품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함께 해주시는 믿음의 기업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데일리 미션도 바로 드려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금요일 성경 퀴즈가 준비된 날이죠. 아, 넌센스 아닙니다. 오늘은 성경 퀴즈 바로 문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윗이 지은 찬송시 이 시편 중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잘 알려진 편이 있습니다. 아, 이 편, 장이라고 할까요? 이 편은 찬양으로도 많이 만들어졌고 교회 다니는 분들한테 좋아하는 성경을 꼽으라고 하면 정말 많이 등장하는 장이기도 한데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요거로 시작하는 시편은 과연 몇 편일까요? 오늘은 객관식입니다. 여러분 모두 아시겠지만 객관식으로 드려볼게요. 자, 1번 23편, 2번 55편, 3번 132편. 네. 1번 23편, 2번 55편, 3번 132편. 예. 정답하시는 분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번으로 지금부터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몇 편이라고 보내주셔도 되고 번호를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자, 출석 단어와 정답 보내시는 동안 찬양 한 곡

여러분은 지금 24시간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창원 극동방송 은혜 충전 라이브 썸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금요일 성경 퀴즈 문제 한 번 더 드려보도록 할게요. 다윗이 지은 찬송시 시편 중에는 가장 유명하고 잘 알려져 있는 한 편이 있습니다. 아, 이 편은 찬양으로도 많이 만들어졌고 교회 다니는 분들에게 좋아하는 성경을 꼽으라고 하면 정말 많이 등장하는 편이기도 한데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요거로 시작하는 시편은 과연 몇 편일지 객관식

입니다. 오늘 보기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1번 23편, 2번 55편, 3번 132편. 1번 23편, 2번 55편, 3번 132편. 예, 뒤에 건 빠르게 하는 거는 뭐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일까요? 예, 잘 모르겠습니다. 예, 어쨌든 정답 아시는 분들은 샵 0981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전히 당신만을 위한 노래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음원 공장장 미니 PD가 매일매일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누군가에게 보내고 싶은 마음도 좋고 여러분들의 사연도 좋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노래 신청합니다 라고 같이 남겨주시면 어떤 내용이든 넣어서 이 AI를 이용해서 그분만을 위한 그날의 노래를 만들어드리고 있고요. 산삼스틱까지 받아가실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만큼 당신만을 위한 노래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창원극동방송 개국 31주년 기념 청취자와 함께하는 신약 성경 낭독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샵 0981번으로 낭독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 뭐 어느 날짜가 좋으신지 어떤 시간이 가능하신지 이런 거 함께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 들어오는 순서대로 문자를 발송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우리 청취자와 함께하는 신약성경 낭독 프로젝트 이곳 스튜디오에 오셔서 직접 녹음하셔야 되고요. 촬영도 잠깐 할 겁니다. 예, 잘 알아두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박신화 콰이어의 찬양 내 모습 이대로 함께합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청취자 수기 공모전이 열립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곁에는 극동방송과 함께했던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힘들었던 어느 날 들려온 찬양 한 곡, 포기하고 싶던 순간 들려온 말씀 한 구절, 라디오를 켜고 함께 드렸던 기도,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까지. 어쩌면 나에게는 평범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 간증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받은 은혜와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놀라운 이야기들을 마음껏 나눠주세요. 수상작은 70주년 기념 수기집 단행본으로 출간되는 특별한 기회와 함께 최신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접수는 7월 24일까지이며 분량은 A4 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문자 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70년 동안 전파를 타고 흘러온 하나님의 은혜,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믿음의 씨앗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1: 매일 저녁 5시에 함께하는 은혜 충전 라이브 썸머 스페셜, 이 시간에는 진해 침례교회 강대열 목사님의 말씀 듣고 잠시 후 6시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부 끝곡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내 진정 사모하는 다윗의 노래로 띄워드릴게요. 2부까지 주파수 고정!

0: FEBC.
1: 빛을 따라서 빛을 따라서 오늘 이 시간은 진해 침례교회 강대열 목사님께서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를 본문으로 은혜를 받은 자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우리의 신앙의 첫 걸음, 우리가 거듭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우리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유혹과 환난, 어려움을 우리가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것을 이길 힘도 의지도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그것을 극복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 넘어졌을 때, 우리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넘어졌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잠언 24장 16절에 보면 대저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니라. 누가 의인이에요? 제가 의인입니까? 의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게 의인이죠. 그러니까 이 의인이라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다, 은혜를 믿은 자다, 은혜를 받아들인 자다 표현할 수 있죠. 은혜 받은 자는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을 마칠 때 우리가 저 천성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갈 수 있는 것. 우리는 이 세상을 언젠가 떠나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떠난 후에 지옥은 우리가 갈 수 있지만 천국은 우리가 갈 수 있는 자격도 공로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저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게 되면 제사장 외에는 성소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은혜로 성소와 지성 사이에 휘장이 찢어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바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단순히 지성소, 세상에 있는 성소만이 아니라 영원한

영원한 성소, 저 천국도 예수 보혈의 공로로, 그 은혜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삶을 보면 과거에도 은혜였고 지금도 은혜로 살아가고 내일도 저 천성도 은혜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요, 그리스도의 인생을 표현할 때 은혜의 편지 뒤에 쓰여진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다 그렇게. 우리 인생의 바탕은 하나님의 은혜 위에 하나님의 사랑의 먹물로 우리 인생을 하나하나 그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 고백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 또한 내가 한 것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from grace to grace라고, 은혜로부터 은혜까지. 저는 우리 교우들이 이 은혜를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은혜 안에 붙들려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은 자들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 오늘 간단하게 세 가지만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은혜를 받은 자들은요, 기쁨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쁨으로 충만하다. 은혜 받은 자의 첫 모습은요,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출애굽 이후에 홍해를 건넜을 때 그들의 기쁨을 우리는 보잖아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사마리아 성에 내렸을 때 온 성이 기쁨으로 충만했더라.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에 충만한 은혜를 받았던 예루살렘 교회가 기쁨으로 순전한 음식을 먹고 그 얼굴이 천사일 같이 기쁨으로 충만했던 것, 성경 곳곳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성령의 열매의 첫 자리도 바로 희락 기쁨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보게 되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아, 목사님, 성령의 열매 두 번째가 희락이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바울이 이 성령의 열매를 기록할 때 이 성령의 열매는 아홉 가지잖아요. 그런데 기록할 때 그것을 단수로 사용했어요. 프룻. 원래대로 하면 프룻 S, 부츠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단수로 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울이 의도적으로 이 성령의 열매는 한 개다. 그건 뭘까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데 사랑이 없다면 그 사람은 잘못된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은 사랑 충만이에요. 성경 곳곳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랑 안에 여덟 개의 맛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첫째 맛이 희락, 화평, 오래참, 자비, 양성, 중성, 절제. 그래서 성령의 열매의 첫 맛은 바로 희락이다. 우리가 이 성령의 사람이라면 바로 이런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쳐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기쁨이 넘친다, 자연 발생적으로 된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너 하나님 은혜 받았으면 기뻐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빌립보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 은혜 받았냐? 기뻐해라.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주 안에서라는 게 다르게 해석됩니다만 주 안에서는 주님 때문에, 주님 은혜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거 좀 풀어서 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고 기뻐해라. 자연 발생적으로 기뻐하는 것만이 아니라 기뻐해야 된다. 그런데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여 기뻐해라.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기뻐해라는 뜻은 뭡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여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주신 큰 선물이라고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선물을 주면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시큰둥한 반응이 있고 아주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이. 그 반응은 무엇을 표현하는 겁니까? 선물을 준 데 기뻐하는 것은 야, 좋은 선물을 주셨네요, 참 감사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시큰둥하는 건 뭐 이런 쓸데없는 걸 주냐,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가 기쁨으로 반응하는 것은 자연 발생적인 것만이 아니라 하는 건

하나님 너무 귀한 선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귀하죠. 여러분 은혜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기뻐하십시오. 그 기쁨은 하나님이 이 은혜가 너무 크다고 고백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은요, 또 우리가 이 세상이 느끼는 그 기쁨과 달라요. 세상은 좋은 것도 있으니까 막 기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어려운 환경 속에, 그리고 답답하고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도 마음 내면으로부터 쏟아나는 평안과 기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 바울이, 이 본문을 기록할 때 바울은 옥에서 이걸 기록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 옥이 어떤 곳입니까? 불편한 곳이에요. 기쁠 수 없는 곳이잖아요.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 고통스러운 곳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 가운데서도 기뻐하라, 그도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나도 기뻐하고 너도 기뻐해야 된다라고 말해요. 요즘 이제 우리가 스바냐서로 넘어갔습니다만 지난주까지 우리 하박국서 말씀 나눴죠. 하박국 3장에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 치겠다는 말씀을 해요. 그래서 하박국이 오장육부가 흔들리는 것 같은 그런 공포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의 모든 경제적 기반은 완전히 망하는 절망적인 상태예요. 그런데 하박국은 고백하기를 즐거워하고 기뻐한다고 고백을 해요. 하박국 우리 3장 16절 이하에 보게 되면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그것이 완전히 그냥 경제적인 기반이 무너진 거예요. 그런데도 그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기뻐.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쁨을 고백해. 이처럼 진정한 은혜를 받은 이들은 어떤 좋은 환경이라서가 아니라 환경이 어둡고 힘들어도 그 가운데 기뻐하는 거예요. 수벌리 목사님이 한 번은 신방을 하는데 참 가난한 가정을 신방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우리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아이고 몸도 안 좋아서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인해서 침대에서 내려오지도 못한 거예요. 방은 아주 냉기가 쓰려 있는 차가운 방이었어요. 그리고 먹거리라고는 빵 한 조각과 물 한 컵 뿐이었어요. 그런데 스펄전 목사님이 참 믿음 좋은 목사님이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 좋은 목사님 볼 때도 신기할 정도로 할머니가 그 궁핍과 고통 가운데도 얼굴이 벙글벙글하게 기쁨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 좀 이해가 안 될 정도였어요. 그래서 앵간하면 그런데 물었어요. 할머니, 이 열악한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 얼굴이 밝고 기뻐하십니까? 그러자 그 할머니가 벽에 붙어있는 예수님의 액자를 이렇게 한번 보고 또 자기 앞에 있는 빵 한 조각을 이렇게 봅니다. 그걸 번갈아 보더니 그런 이야기를, 지금 내게 먹을 빵 한 조각이 있고 그리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내게 구원 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나와 지금 함께 있다는 걸 생각할 때 어떻게 안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도리어서 벌전 목사님한테 반문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이 갖는 기쁨은요, 우리가 받는 그 은혜, 그로 인한 기쁨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그런 환경을 초월한 그런 기쁨이 넘친 거예요. 왜 열악한 환경 속에도 하나님 은혜 생각하며 기뻐할까? 하나님이 어려운 건데 나를 구원해 주실 거니까. 맞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지금은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 그냥 쫄딱 망한 상황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그 가운데 구원해 줄 거니까 하는 믿음 때문에.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하박국 고백을 보세요.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양까지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앞절이 뭡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절구한 하나님, 그분으로, 그분이 나에게 주실 것만이 아니라 그분으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 그 자체로 기뻐. 그걸 가장

희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될 기쁨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이미 우리는 구원의 은혜도 받았고 오늘 우리 삶의 순간순간 은혜를 받아요. 그러나 그 은혜의 여정 가운데 내가 생각할 때 이해되지 않고 고통스러운 순간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신앙 고백처럼 기뻐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아프지만, 내가 고통스럽지만, 속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 날개 아래에 있다는 이 사실 때문에 기뻐하는 우리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은혜 받은 자들은 감사로 충만하다. 여러분, 사랑을 하면요, 세상이 다 핑크빛으로 보이잖아요. 그렇죠? 사랑스러워 러블리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면요, 일상적으로 보았던, 우리 찬양도 했잖아요, 일상적으로 보았던 그것이 우리가 건강한 것, 우리 가족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것, 그리고 오늘 숨쉬는 것, 이 모든 것이 귀한 선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면 마음이 좀 너그러워져요. 그래서 이렇게 실연당하고 뭐 노천의 히스테리 뭐 이야기하잖아요. 사랑을 안 하면 뾰족뾰족해. 근데 사랑하는 사람 마음이 너그러워져요. 그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 모든 게 너그럽게, 내 마음속에 불평불만보다는 용서와 사랑이 넘치게 돼요. 그게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은혜와 감사란 단어는, 은혜는 카리스란 단어를 써요. 그리고 감사는 유카리스티아라는 단어를 써요. 유카리스티아. 근데 이 은혜와 감사는 이 두 단어가 서로 어근이 같다는 거죠. 정말 은혜를 깨달은 자가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은혜를 깨닫지 않고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형식이죠. 그죠? 은혜를 정말 마음으로 느끼지 못하면 감사해요, 윤경자매 고마워. 근데 사실은 뭐 은혜를 생각 안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나 은혜를 깨달을 때 진정한 감사를,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요, 감사로 충만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은혜 받으면 자연적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만이 아니라 기뻐하라는 것처럼 한 걸음 더 나가서 적극적으로 감사해야 된다. 은혜 받았냐? 그럼 감사해야 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성전을 향하는 이 순례자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감사함으로 막 달려오는 거지. 그러면 찬양이 넘친다는 거지. 그렇게 하라. 단순히 자연발생적인 것만 아니라 왜 우리가 은혜 받으면 감사해야 될까? 이게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바겠죠. 시편 30편에 보게 되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창조하신 내 백성, 이 백성을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랍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생. 그런데 하나님은 감사를 통해 하나님 영광을 돌리게 돼. 그래서 우리 은혜 받은 자들의 감사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바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은혜로부터 멀어진 사람,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 은혜 밖에 있는 사람은요, 감사하지 않아요. 로마서 1장 2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알되 그를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 마음,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 그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렇게 하나님을 멀어지면, 은혜 밖에 있으면 하나님 영광커녕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죠. 또는 우리 교우들이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 받았다면 이제 자연발생적으로 감사합니다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감사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우리 교우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감사는요, 우리가 감사할 때 은혜가 더 커져요. 그럼 우리 감사가 더 커지겠죠, 그렇죠? 이게 점점 확장돼요. 마치 드라마 시청률이 쭉쭉쭉 올라가는 것처럼 감사 고백할 때마다 우리 은혜도 감사도 더 커진다는 거예요. 스펄전이 하루는 탁자 위에서 밤에 등을 하나 켜고 촛불을 켜고 성경을 읽다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밤에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밝은 등잔불을 주신다. 등잔불을 보고 또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은 밤하늘을 환하게 비춰

저는 달빛을 비춰주신다. 우리가 달빛을 보고 또 감사하면 하나님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빛 같은 햇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신다. 그런데 기억해야 된다. 기억하십시오. 어떤 때는 아침에 떠오르는 햇빛처럼 그 햇빛이 내 인생에 전혀 비치지 않는, 그것이 칠흑같은 어둠의 고난의 시간을 보낼 때도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태양빛이 필요 없는 하늘의 빛으로 우리를 채워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작은 것에 감사하면 우리의 은혜가 커지고 그 감사의 고백도 커지고 우리 신앙도 커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지내집 내교우들이 우리가 맥주감사절을 통해 하는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고 간직할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묵상하면서 감사돼 하나님의 은혜 하나하나 헤아려보고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우리 교우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울리지 않는 종은 종이 아니잖아요.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그처럼 표현하지 않는 감사는 감사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앞에 우리가 꽃봉오리가 우리가 은혜를 생각하면서 꽃봉오리 춤을 추면서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감사로 고백을. 오늘 제가 설교를 마치고 난 후에도 이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감사를 표현할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들은요, 하나님 받은 자는 이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블레싱, 축복으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머물게 하는 게 아니고 흘려보내요. 그게 어떤 분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는 거울과 같아야 된다. 유리창은 빛을 투과시키지만 거울은 반사시키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쏟아 부을 때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반사시켜서 그들을 축복해야 된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우들도 은혜 받았다면 거울처럼 그 은혜를 흘려보내고 다른 이에게 반사시키는 우리 교우들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첫자리가 뭘까요? 저는 우리가 은혜를 반사시키는데 다른 사람에게 좀 더 너그러운 마음을 갖는 거라고 생각해요. 너그러운 마음. 우리 은혜 받은 것 중에 첫자리가 뭡니까? 하나님께 용서받은 거잖아요. 하나님 나를 이해해 주고 용서해 준 은혜,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그건 뭡니까? 우리를 너그럽게 이해하고 용서해 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용서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용서에, 그죠? 너그러움으로 그들을 이해해 주고 용납해 줘. 그래서 오늘 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보이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너희 관용은 넉넉합니다. 저는 오늘 이 감사제 여러분 은혜 받았다면, 연희야, 용서 많이 받았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하나도 없나? 나 용서 억수가, 내가 목사잖아요. 나이도 좀 먹었잖아요. 근데도 매일매일 사고치고 죄를 지어. 하나님한테 한 번만, 이번만 용서해 주시면 다시 난 건데 10분에 똑같은 짓을 해. 한 시간에 또 그래, 또 그래.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하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를 용서했는데. 근데, 아, 연희가 내한테 별것 안 해갖고 섭섭하게 해서 나는 이거는 용서 못한다. 그러면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만일 하나님이 그거는 안 되라고 했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지. 목사님 저도 서 있을 수 조차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너그럽게 우리를 관용하셨는데 이런 관용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관용에서 나아가 우리가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택하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은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민족과 또한 오늘 우리 그리스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류가 뭐냐면은 거기서 선민의 축복만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선민으로 만들어준 것은 복의 근원이 되라,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했는데 그 명령과 약속 중에 자기는 약속만 붙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여호와의 날에 유대인들도 심판의 대상이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았다면 이 은혜를 우리가 흘러보내. 할렐루야. 그죠? 그게 축복의 통로가 돼요. 근데 그때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돼요.

대가를 기대하지 말고 베풀으라는 거예요. 대가를 기대하지 말고 베풀어라. 많은 이들이 여러분 옆집 사람한테 섭섭합니까? 멀리 있는 사람한테 섭섭합니까? 가까이 있는 며느리한테 섭섭합니까? 저 외국에 가 있는 며느리한테 섭섭합니까? 해준 것도 없으니까 섭섭할 것도 없어. 가까이 있으면 섭섭해요. 뭐든지. 왜냐하면 내가 준 게 많으니까. 전에 어떤 유튜브 내가 한번 쓱 가서 보니까 제목이 이래. 노년에는 경조사 가지 마세요. 딱 그래. 그게 노년이. 그게 뭔가 이게 뭐 이렇게 빼지게 생겨. 보니까 그게 아니고. 내가 저 집에 부조를 했는데. 노년은 좀 힘들게도 부조했는데.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안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깜빡이. 그러면 그 섭섭함이 내가 준 것보다 더 하다는 거예요. 차라리 하지 말고 섭섭도 하지 마라. 그게 그 결론이.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기 때문에. 줄 때는 베푸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거저줬잖아요. 은혜라는 게 뭐예요? 거저 받은 걸, 공짜 받은 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대가로 받은 건 은혜가 아니죠. 보상이고 대가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뭐라고 합니까?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고 귀신을 쫓으며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 너 공짜 먹었잖아. 그냥 공짜로 줘라.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우들이 블레싱을 할 때 기대하지 말고 그냥 기대하고 좀 섭섭할 것 같으면 하지를 말고 내가 그런 블레싱을 하는 우리 교우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이 축복은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이 축복은 이게 부메랑이 돼서 내게 돌아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축복은 부메랑이 돼서 돌아온다. 유럽의 어떤 정원사가 자기 정원에 장미를 너무 품종도 개발했어요. 그냥 뭐 세계에서 제일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도 정말 그 지역에서 가장 업듬되는 장미꽃을 재배를 했어요. 그래서 장미꽃 시즌이 되면 많은 관광객들이 들어와서 와서 감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정원사는 봄만 되면 그 품종이 개발된 그런 어떤 좋은 품종의 그 장미 종자를 이웃사람에 무조건 나눠 주는 거예요. 그 친구가 가만히 보다가 아이 바보 같은 짓이야. 왜냐면은 좋은 종자의 장미가 나누는 것 같은데 그러면 희소성이 떨어지잖아요. 경제적으로 말하면 그러면 값이 떨어질 거 아니야. 그 왜 바보 같은 짓을 하냐. 그때 그 정원사 그런 이야기를 해. 내가 아무리 장미를 잘 가꿔도 이웃에 있는 장미밭에서 그것이 장미가 건강하지 않으면 봄에 봄바람과 함께 꽃가루가 날아올 때 그것이 우리 정원에 뿌려지면 우리 장미들이 다 잡종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좋은 품종의 장미들이 다 우리 이웃이 재배되면 봄바람에 꽃가루가 날려와도 우리 정원을 더 풍요롭게 하고 더 아름답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지혜예요.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행복하고 싶어요? 명순자면 행복하고 싶어?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빼놓고. 성수 집사가 행복해야 돼. 행복하려면 가까이 있는 사람이 행복해야 돼. 옆 사람이 행복해야 내가 행복한 거예요. 축복받으려면 옆에 있는 사람이 축복받으면 돼요. 집값 오르기를 원하잖아요. 그럼 어때요? 옆집에 내놓은 집이 비싸게 팔려야 돼. 그래야지 우리 집값 오르는 거예요. 아파트 값 그제 두 진영제 그제 가격 꽉 깎으면 나가 그 아파트. 근데 못 깎아. 깎았다가 동네에서 돌맞아. 왜냐면 우리 아파트 깎아버리면 시세가 떨어지기 때문에 화낸다니까. 그러니까 축복은 내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 할렐루야. 축복할 거예요 말 거예요? 그냥 불행하게 살 것 같으면 그렇게 사시고 그죠? 여러분 저주를 막 쏟아부어 보세요. 자녀들하고 이 벼락 맞을로 막 하고 그럼 그 아이 인상 쓰면 그 저주가 내게 오는 거예요. 그러나 축복하면 그 블레싱이 나에게 블레싱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더욱이 우리가 축복해야 되는 정말 중요한 이유는 이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통해서 아론과 그의 아들 제사장들이잖아요. 제사장들에게 명령한 게 하나 있어요. 가장 소중한 거. 이스라엘 백성들 축복하라. 민수기 6장 23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아론의 자손에게 축복하라는 우리 맨날 찬양하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우리가 은혜 받았다면 이런 우리가 축복이 오늘

0: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 기쁨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리고 감사를 표현해야 돼요. 그리고 이 은혜를 여러분 축복하는, 나누는, 흘려보내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진해 침례교회 강대열 목사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542-4644번 진해 침례교회로 연락하시거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빛을 따라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2: 선교사라고 하면 어떤 분이 떠오르시나요? 먼 나라로 떠나 낯선 언어를 배우고 낯선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분들을 먼저 떠올리실 겁니다. 그런데 떠나지 않아도 선교에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라디오입니다. 사람이 찾아가기 어려운 새벽에도, 누군가 혼자 깨어있는 병실에도, 긴 길을 달리는 트럭 안에도 라디오는 조용히 찾아갑니다. 북한 땅 어디에선가 외로운 방 한편에서 절망 가운데 있던 누군가는 그 작은 소리를 통해 복음을 듣고 다시 일어섭니다. 극동방송은 지금도 그 생명의 소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 뒤에는 오래전부터 함께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매달 만원, 2만원 그렇게 헌금으로 함께 해주시는 분들, 이름도 밝히지 않고 조용히 후원해 주시는 분들, 떠나지 않고도 복음을 전하는 분들, 보이지 않아도 누군가의 새벽을 찾아가는 분들, 극동방송을 후원하는 그분들을 저희는 전파선교사라 부릅니다. 극동방송의 전파선교사가 되어주십시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상황극동방송 개국 30주년 특별 인터뷰 30인의 이야기.
1: 상황극동방송 방송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상황극동방송 극동포럼을 맡고 있는 조우성 장로입니다.
2: 창원극동방송과 어떤 추억을 갖고 계신가요?
1: 우리 극동방송 창립 이전에는 우리 지역의 기독문화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좀 희박했었죠. 그러나 극동방송이 이제 개국됨으로 우리 기독문화가 완전하게 달라졌다. 대중화되었다. 나 그런 것이 가장 우리 극동방송이 그동안에 걸어왔던 아주 귀한 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2: 평소에도 창원 극동방송을 자주 홍보하시나요?
1: 그렇죠. 이제 뭐 우리 그리참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도 일반 사람들도 극동방송을 듣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라디오만 켜기만 하면 차만 시동 걸기만 하면 극동방송이 울려 퍼지는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행복한 그런 하루를 시작하고 좋은 그런 그 하루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0: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1: 창원 극동방송이 설립될 당시의 기억을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0: 우리 창원 극동방송이까지 역사는 정말 참 눈물겨운 역사이죠. 이 지역에 많은 크리스찬 리더들이, 목사님들이 또는 장로님들이 이 방송 설립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해 왔었는데 그 기도의 결실이 사실은 방송의 허가가 되지 않는 그 상황이었지만 극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방송의 허가가 나고 또 이 지역에 많은 분들이 교회와 성도들이 정말 십시일반 함께 동참해서 오늘의 이 극동방송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지나갈 때마다 극동방송의 방송국을 볼 때마다 그 감격이 새롭게 묻어나고 새롭게 생각이 납니다. 여기에는 우리 성도들의 땀과 눈물이 어려있다, 기도가 숨어있다, 그런 역사가 서려있는 곳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1: 창원 극동방송에게 바라는 점이 있으실까요?
0: 아무래도 이제 이게 미디어 이렇게 시대이다 보니까 극동방송의 전파라고 하는 이 매체의 한계는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고 다양한 매체, 이 미스미디어를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겠는가, 어떻게 또 선점하는가 하는 이런 부분도 우리 극동방송이 앞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 창원 극동방송 개국 30주년 특별 인터뷰 30인의 이야기. 극동방송을 통해 누린 한 사람의 은혜, 이 은혜가 오늘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은혜충전 라이브 썸머 스페셜 2부 시작합니다. 2부에도 시원하고 은혜로운 찬양들로 함께 달려볼게요. 2부 시작을 여는 찬양은 강성훈의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로 출발합니다.

은희의 충전 라이브 썸머 스페셜 2부 첫 곡 강성훈의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함께 하셨습니다. 2부에도 계속해서 문자와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댓글을 남기시거나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부에도 선물은 계속됩니다. 매주 한 분을 선정해서 드리는 등산화, 오늘은 금요일 성경 퀴즈 참여해주시면 되겠고요. 화장품 세트, 한 주간 출석 단어, 오늘은 라이브, L-I-V-E, 라이브 빠지지 않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삼스틱, 당신만을 위한 노래 신청하신 분께 노래 선물과 산삼스틱 선물 모두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당신만을 위한 노래, 2308님께서 올려주셨던 사연으로 만들었는데요. 2부 막바지에 들려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 성경 퀴즈 문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드릴게요. 다윗이 지은 찬송시, 시편 중에는 가장 유명하고 잘 알려져 있는 편이 있습니다. 이 장은 찬양으로도 정말 많이 만들어졌고 또 좋아하는 성경을 꼽으라고 하면 정말 많이 등장하는 성경 편이기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요 구절로 시작하는 시편은 과연 몇 편일까요? 객관식입니다. 오늘 1번은 23편, 2번은 55편, 3번은 132편. 한 번 더 드립니다. 1번은 23편, 2번은 55편, 3번은 132편. 정답은 샵 0981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찬양 한 곡 들으신 후에 썸머 스페셜 특집 건강 칼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In His Time, 주님의 시간에 함께합니다.

0: 찬양이 우리의 영혼을 채우듯 건강은 우리의 삶을 채워가죠. 그리고 이 여름 은혜 충전 라이브가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함께 챙겨드립니다. 건강한 여름을 보내기 위해 유익하고 따뜻한 건강 상식을 전해드리는 시간, 은혜 충전 라이브 건강 칼럼. 은혜 충전 라이브 건강 칼럼, 오늘 이 시간은 치과 전문의 한상국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1: 임플란트 수술 시 상악동 수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임플란트 수술 시 상악동 수술은 위턱 어금니 부위에 임플란트를 씌기 위해 뼈의 높이가 부족할 때 시행하는 뼈이식 수술입니다. 상악동의 바닥을 들어 올리고 그 공간에 뼈이식제를 넣어 임플란트를 안정적으로 신집할 수 있도록 합니다. 상악동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위쪽 어금니를 오래전에 상실하여 뼈가 많이 흡수된 경우, 상악동의 아래로 확장되어 뼈 높이가 부족한 경우, 임플란트를 지지하기에 충분한 뼈가 없는 경우, 상악동 수술 방법으로 측방 접근법, 치조정 접근법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측방 접근법은 뼈가 많이 부족한 경우에 주로 시행합니다.

0: 손톱 옆에 뼈에 작은 창을 만들어 상악동막을 들어 올린 후 뼈의 시체를 넣는 방법입니다. 치조종 접근법. 비교적 뼈가 남아있는 경우에 적합합니다. 임플란트가 들어갈 위치를 통해 상악동 바닥을 조금 들어 올리는 방법입니다. 상악동 수술 후 주의사항으로 코를 세게 풀지 않도록 하며 재채기를 할 때에는 입을 벌리고 합니다. 빨대를 사용하거나 심하게 침을 뱉는 행동은 초기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흡연과 음주는 상처 회복을 지연시키므로 피하는 것이 좋으며 처방받은 약은 지시에 따라 복용합니다. 수술 부위는 혀나 손으로 만지지 않습니다. 심한 운동은 며칠간 피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합니다. 상악동 수술 후 회복기간은 붓기와 불편감은 보통 2일에서 7일 정도가 가장 심한 편이며 이후 점차 호전됩니다. 뼈가 안정적으로 형성되는 데는 일반적으로 4개월에서 9개월 정도가 소요될 수 있으며 개인의 뼈 상태와 수술 방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악동 수술에서 나올 수 있는 합병증으로는 상악동망의 천공, 부기와 출혈, 감염, 상악동염, 이식제의 일부 소실 등이 있을 수 있으나 숙련된 의료진의 계획과 적절한 수술 후 관리를 따르면 대부분 안전하게 치료가 진행됩니다. 상악동 거성술은 임플란트 치료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시행되는 중요한 수술입니다. 충분한 뼈를 확보하면 임플란트를 더욱 안정적으로 지지할 수 있으며 장기적인 예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1: 은희의 충전 라이브 건강 칼럼. 지금까지 치과 전문의 한상국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0: 올여름 찬양으로 달릴 준비 되셨습니까? 찬양의 은혜가 끊임없이 이어지니 성령의 벨트 단단히 매시고요. 준비되셨죠? 자, 그럼 출발합니다. 찬양의 은혜가 끊임없이 쏟아지는 2026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1: 현재 시각 6시 24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은혜 충전 라이브 썸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금요일 건강 칼럼에 이어 마커스 워십의 나는 주만 높이리 듣고 오셨습니다. 자, 먼저 오늘 금요일 성경 퀴즈 정답부터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다윗이 지은 찬송시 시편 중에 가장 유명한 편, 가장 잘 알려져 있는 편, 그리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로 시작하는 그 편은 과연 어디인지 객관식으로 맞춰주시는 문제였는데요. 정답은 바로 시편 23편이었습니다. 우리 정답 맞히신 분들, 우리 1번이라고 보내주신 분들도 정답이고 23편이라고 보내주신 분도 정답입니다. 23만 쓰셔도 괜찮습니다. 예, 제가 2번, 3번이라고 오해하지 않을게요. 예, 23만 써주셔도 정답으로 처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좋은 시편의 구절들이 여기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뭐 뒤에 쭈르륵 나오는 그 시편 외우시는 분들도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 이런 주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또 여러분의 삶에도 가득히 차고 넘치길 소망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은혜 충전 라이브 많은 분들 함께 해주셨는데요. 선물 당첨되신 분들은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발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발표 예정이니까요. 꼭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 7월 말에 제가 일괄적으로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찬양 두 곡 만나보죠. 먼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그리고 피아 워십의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듣고 옵니다.

창사 70주년을 맞는 극동방송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찾습니다. 1956년부터 지금까지 쉼없이 오직 복음만을 전해온 극동방송. 이 전파는 누군가에게는 절망의 끝에서 들려온 한 줄기 위로였고, 누군가에게는 막힌 길 앞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라디오 너머로 들려온 말씀 한 구절이 삶을 바꾸고, 죽음 같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게 한 찬양 한 곡이 있었습니다. 그 은혜의 순간을 이제 함께 나눠주십시오. 극동방송에서는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접수는 7월 24일 금요일까지, 분량은 A4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수상작은 단행본으로 출간되며 최신 휴대폰과 태블릿 PC 등 풍성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수기 공모전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보내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사랑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0: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 진행되고 있습니다. 샵 1069번으로 수기 두 글자 남겨주시면 관련한 사항들 안내받으실 수가 있고요. 이 극동방송 70년 동안 70년을 꼭 함께 모든 시간을 함께 하지 않으셨어도 그 안에 극동방송과 함께 어떤 행복한 추억들 나누셨는지 어떤 눈물의 은혜가 있었는지 여러분의 이야기를 담아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물도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1부에서도 소개해드렸었는데 우리 창원극동방송도 청취자와 함께하는 신약성경 낭독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샵 0981번으로 낭독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그 링크를 들어가셔서 어느 날짜가 좋으신지 어느 시간이 좋으신지 입력을 해주시고 저희가 그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문자를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취자와 함께하는 신약성경 낭독 프로젝트 직접 이곳에 오셔서 스튜디오 오셔서 녹음도 하셔야 되고 또 간단한 촬영도 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당신만을 위한 노래 우리 2308님의 노래를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잠시 사연을 소개해드릴게요. 사랑하는 부모님, 항상 제게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넘치는 사랑을 받고 자라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두 분 따뜻한 마음을 가슴 깊이 담고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지금까지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윤현빈 올림이라고 2308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과연 어떤 노래가 나왔을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만들어 본 노래입니다. 여러분도 당신만을 위한 노래 신청해 주시면 이렇게 노래 선물도 드리고 산삼스틱 선물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함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하루의 끝에서 찬양과 은혜를 나누는 은혜 충전 라이브. 오늘 끝곡으로는 지난 수요일에 2627님께서 신청해 주셨던 나의 등 뒤에서 준비했고요. 매일매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서 기다리겠습니다.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지금까지 은혜충전 라이브 김경민이었습니다. FEBC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 중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소리. 구원의 열정으로 달려온 30년. 앞으로도 순수 복음만을 외치겠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98.1MHz 진주 FM 92.5MHz 하나님의 방송 극동방송입니다.

0: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오늘은 새빛교회 조신재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1: 현대인들의 가장 큰 관심사 가운데 하나는 쉬고 싶다입니다. 2024년 통계에 따르면 직장인의 70%가 탈진 직전이라고 응답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어땠을까요? 아마 지금보다 그 정도가 더 심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았고 종교적으로는 성전을 독점하고 있는 사두개파와 율법을 독점하고 있는 바리새파의 눈치를 보아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정치나 경제가 힘들고 어려울 경우 사람들은 종교를 통해서라도 위로와 위안을 얻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유대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어떻게 쉬게 하실 것인지를 말씀하십니다.

0: 마태복음 11장 29절과 30절 말씀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농사법을 알면 이해가 됩니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이스라엘에서는 나귀 두 마리에게 멍에를 메워 쟁기질을 했습니다. 이때 한 마리는 크고 힘이 센 나귀를 사용했고 다른 한 마리는 어린 나귀를 사용했습니다. 이 경우 힘이 드는 일은 크고 힘이 센 나귀가 합니다. 어린 나귀는 힘이 센 나귀의 보조를 맞추면서 일을 배웁니다. 이것이 두 마리의 나귀가 함께 멍에를 메는 이유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런 의미였습니다. 힘든 일은 내가 하겠다. 너는 힘쓸 일이 없다. 너는 내 곁에 나와 함께 있기만 하면 된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메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면 우리는 예수님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분의 성품을 배울 수 있고 그분의 인격을 배울 수 있습니다. 아무리 쉬워도 멍에는 멍에입니다. 그러나 그 멍에가 예수님과 나를 연결하는 것이라면 멍에는 축복입니다. 가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봉사를 내려놓고 쉬고 싶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을 비우면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멍에는 기회입니다. 멍에는 예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요. 예수님을 배울 수 있는 기회입니다.
1: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오늘은 새빛교회 조신재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안전한 먹거리와 환경을 책임지는 국가대표 검사기관 동증생명연구원 하나님께 영광 영광판유리와 함께합니다. 1분 말씀 건강도 중요한 영성입니다. 발교정구 전문 알진어가 함께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안녕하세요. 창원극동방송 지사장 이희경입니다.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창원극동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복음의 불모지 이 경남 땅에 전파는 한 사람의 선교사였습니다. 30년 복음의 외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방송사에 헌금하고 후원해 주시는 분들, 이름이 없어도 한 번도 끊긴 적 없던 그 작은 헌신들 30년,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들이 있어서 30년의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방송은 오늘도 살아있습니다. 전파 선교사인 여러분이 바로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FM 98.1MHz 진지 FM 92.5MHz 교통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BC 교통방송에서 이곳을 알려드립니다.

0: 영혼의 샘터. 영혼의 샘터 매주 금요일 이 시간은 부산 풍성한 교회 김성곤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란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장바이란이라는 중국 사람이 쓴 책인데 내일이 보이지 않을 때 당신에게 힘을 주는 책이라는 긴 이름을 가진 책이 있습니다. 내일이 보이지 않을 때 당신에게 힘을 주는 책. 이제 이 책을 보면은 현대인들이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저자가 이 책을 통해서 현대를 살아가면서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이제 받는 고통을, 이 상처를 어떻게 뛰어넘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들을 해줍니다. 이 책 속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나 다 마른 우물에 빠져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마른 우물입니다. 그냥 우물이 아니고 마른 우물. 우물에 빠진 상태에서 흙이 쏟아질 때 자포자기를 당한다면은 우물 속에 그대로 매장되고 말 것이다. 이 어두운 우물 속에 누군가 도움의 손길을 뻗어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면은 우물에 빠져서 또 스스로 포기하고 나아가기를, 포기한 채 구원만 기다리고 있다면은 못 나가겠지만은 포기하지 않고 쏟아지는 흙을 딛고 올라선다면은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 몸으로 위에서부터 쏟아지는 흙이 공경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동아줄이 될 것이다. 저자는 그냥 우물이 아니고 그러니까 마른 우물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우물에 깊은 우물

물에 빠진 상태인데, 그런데 위에서 흙이 쏟아진다 이 말입니다. 흙이 쏟아지는데 자포자기 상태에서 당황한다면 그냥 그 우물 속에 흙 속에 매장되고 말 것이고, 그러나 정신을 차리고 그 흙을 계속 밟고 밟고 밟고 하면은 그게 동아줄이 되어서 그 우물 속에서 탈출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자는 또 이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쏟아지는 흙을 딛고 올랐으면은 살 수 있는 것이다. 몸 위로 쏟아지는 흙이 공경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동아줄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고통이라든지 상처라든지 이런 것이 바로 흙인 것입니다. 쏟아지는 흙인 것이에요. 그 앞에서 당황하고 그래서 이것들이 다 나를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쏟아지는 흙들이 고통과 고난들이 다 공격용 무기가 되는 것이지만 반대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정면 돌파하면은 오히려 이것을 딛고 올라설 수 있는 디딤돌이 되는 것이고 동아줄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평생 살면서 만나게 되는 그 수많은 고통, 그 수많은 상처를 대하는 나의 태도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고통이나 고난을, 상처를 만나게 될 때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때로는 예상치도 못한 일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당황하면서 자포자기할 것인가 아니면은 그것을 딛고 올라설 것인가, 이건 나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상처는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받지 않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나이가 어리다고 안 받는 게 아니고 나이가 많은 사람만 받고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제가 어느 날 유튜브를 봤는데 4살짜리 유치원을 다니는 여자아이가 자기 남자친구 4살짜리하고 막 다투는 모습을 유튜브로 찍어가 보냈는데, 뭐냐면은 유치원에 같이 남자친구인데 아니 저기 다른 여자아이하고 논다고 이걸 갖다가 막 화를 내면서 분노를 하면서 왜 다른 아이하고 노느냐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막 화를 내면서 말이지, 지 남자친구인데 4살짜리가 다른 여자아이하고 놀고 있다고 막 화를 내는 뭐 이 모습을 누가 유튜브로 찍어가지고 그 유튜브에 올린 것이, 이야 그걸 보면서 가가이다. 인생이라는 게 참 하여튼 그러니까 아우, 4살짜리가 막 분노하고, 지 남자친구인데 다른 여자애하고 논다고, 4살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한평생 살면서 좋은 일도 있지만 안 좋은 일도 많이 있습니다. 안 좋은 일이 있다는 것은 어떤 일이냐? 상처받는 일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상처받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상처를 준다는 것은 나는 피해자고 그 사람이 가해자라는 말입니다. 나는 피해를 받으니까 피해자이고 그 사람은 가해자라 그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가해자이고 상처를 받는 사람은 피해자인데,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나에게 상처를 준 가해자가 자신이 가해자라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상처를 받았는데 이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줬다는 사실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참 기가 막힌 일이죠. 보통 보면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가해자가 피해자인 나에게 미안하다, 내가 실수했다, 이런 말을 하고 잘못했다, 이렇게 용서를 빌어야 되는데, 그런데 자신이 가해자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아주 뻔뻔하기도 하고 그런 말을 전혀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질까 하는 것이에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피해자가 자라온 배경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부모를 통해서 아주 학대를 많이 받았거나 상처를 많이 받으면서 자라오면은 성인이 되면은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늘 피해의식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어느 누구가 한마디만 해도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고 상처를 잘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로 인해서 마음속에 분노가 많고 그 분노를 속으로 늘 억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또 상황을 한번 바꾸어서 설명 한번 해보십시다.
그럼 반대로 어떤 사람이 또 존재하겠습니까?

있습니까? 자라온 환경이 좋은 사람, 아주 좋은 부모님 밑에서 그래서 원만하게 잘 성장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멘탈이 건강한 거예요. 그래 이런 사람들은 분명히 웬만한 사람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 상처를 받을 건데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 말이에요. 심각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응? 그렇게 아주 뭐 마음이 넓고 아주 마음이 큰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아주 뭐 대인배와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관계도 굉장히 원만하고 그리고 또 굉장히 화목하고 그리고 별로 예민하지도 않고 그런 이야기 해도 슬슬 잘 넘어가고 별로 상처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시작할 때 긴 책 이름 이야기했습니다. 내일이 보이지 않을 때 당신에게 힘을 주는 책. 이 저자가 상처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설명을 합니다. 이제 상대방이 상처받을 말을 던질 때 이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 이 역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상처받을 말을 하는데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 책의 저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뱉는 말에 내가 상처를 받는다. 그것은 나에게 상처를 준 누군가에 의해서가 아니고 정말 그렇게 믿어버리는 내 자신이 상처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가 없는 이유가 두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피해자가 상처가 많아서 상처가 아닌 말을 해도 상처를 받는 것. 그래서 또 상처받는 말을 던질 때 그것을 그냥 넘길 수도 있는데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약한 마음. 이것 때문에 또 상처를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가해자일 경우도 있다는 것이에요. 상처를 준 가해자가 자기도 피해자라고 여기는 경우, 가해자인데 자기도 피해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통 이런 가해자의 특징이 뭐냐?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도 잘못이 있지만 너도 잘못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도 잘못이고 나도 잘못이 있지만 내가 먼저 공격을 했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상처를 준 가해자 역시 전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은 피해자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가 지금 목사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야? 뭐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뭐 정신을 못 차리겠다. 그래서 상처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상처라는 것이 이렇게 복잡한 거예요. 상처라는 것이 어지간해서는 이게 풀리지 않는 것입니다. 한평생 가도 막 수십 년이 흘러도 그 이야기도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거예요. 이 상처가 또 상처를 낳는 것이에요. 상처가 쳇바퀴 돌듯이 또 돌고 또 돌고 또 돌고 또 되싣고 또 되싣고 또 되싣고 그 안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상처 뒤에 역사하는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도둑인 뭡니까? 내 인생을 도둑질하는 이 도둑이 뭡니까? 사단입니다. 악한 영. 악한 영의 우두머리가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 성경에 보면 여러 이름이 있습니다. 이 사단이 시험하는 자, 거짓의 아비, 거짓말쟁이,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 이 네 개의 이름을 다 합치면은 하나가 뭐냐면은 속이는 자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속이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가 평생 받으면서 살아가는 이 상처 뒤에서 숨어서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자라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라.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이 양의 옷을 입은 이리같이 나타나서 속이는 자란 말입니다. 그래서 속이는 자, 끊임없이 상처 뒤에 숨어서 우리를 속이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아니,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용서를 빌지 못하도록 강팍하게 마음을 만들어버린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마태복음 18장 33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아멘. 그런데 사단은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고 어둠의 영들과의 전쟁이라는 걸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상처받은 것도 아픈데 그 상처를 평생 내 가슴에 품고 살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그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에요. 늘 그걸 곱씹으면서 살게 만드는 것이에요. 매일매일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야 하는데 그놈의 상처 때문에 늘 그 상처에 발목이 잡혀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요 사단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이 상처의 쳇바퀴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나의 연약함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랑만이 상처로 얼룩진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믿음이나 아멘하 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언제 자기 상처로부터 회복이 되느냐 하면은 나보다 더 극단적인 상처를 받는 자의 치유를 바라볼 때 그때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대리만족이고 대리치유와 비슷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예수님만큼 많은 상처를 받은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먼저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같은 피조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굳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심판주예요. 그런데 우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내 인생의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우리 인생의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나 고쳐나 말고 이로 오셔가지고 인생으로 태어나셔서 그리고 이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길로 가셨습니다. 결국 십자가에서 침뱉음을 당하시고 고통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그리고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여러분 영상이나 그리고 그림을 보면은 중요한 부위를 십자가에 달리실 때 가리셨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치욕을 주기 위해서 모욕을 주기 위해서 완전히 발가벗겼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지고 올라갈 때부터 살아간 여러분 그렇게 모욕을 당하시고 치욕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결국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치유하고 구원하시는 놀라운 이 십자가의 사랑, 이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천국 복음을 들을 때마다 모두 다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왜 모든 사람들이 이 십자가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만큼 억울하게 상처를 받고 죽어야 했던 분이 이 세상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이 사랑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벅차오르고 숨이 차오르고 그리고는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 인생의 왕으로 모셔드릴 수밖에 없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받은 모든 상처와 모든 고통을 오늘 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 다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그 수고하고 묵은 짐을 다 맡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참된 안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왜 사랑이실까요?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어. 우리를 사랑하셨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있었는데 이 담이 죄입니다. 죄가 담이 되어서 거룩한 하나님 앞에 죄인은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죄는 예수님의 보혈로만이 씻을 수 있고 보혈로만이 이 담을 허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려주심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아먹고 있는 내 과거의 죄, 내 현재의 죄, 내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위해 친히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그가 가해자이든지 그가 피해자이든지 서로 용서를 빌고 또 서로 용서를 하고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용서와 화해가 사랑이신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사랑이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은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상처 뒤에 역사하는 영적인 존재가 있다. 이 사단이 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고 어둠의 영들과의 전쟁이라는 사실을 항상 깨닫고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 내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항상 깨닫고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 그 사랑을 내 삶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매일매일 살다 보면은 정보도 지식도 취업도 승진도 결혼도 모두 다 빨리빨리 해야 하고 뒤처지다 보면은 낙오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치열한 생존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바쁘게 살다 보면은 다 모두 다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경제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모두 다 물어보면 다 피해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살아가는데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피해의식 속에는 분노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 피해의식 속에는 용서와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만이 우리를 피해자의 반열에서 내 이웃을 사랑하는 반열로 돌이키게 만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한 용서는 어떤 마음도 다 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강자도 무릎 꿇게 만드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앙리코는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으로 어떤 강자도 그 사랑 앞에 무릎 꿇게 만들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히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치열한 현대 사회 속에서, 치열한 생존 경제 속에서 우리가 살다가 많은 상처와 아픔 속에서 오늘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내 인생의 상처와 이 아픔을 만져줄 수 있고 치유해 줄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이 내 모든 상처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나는 부활

0: 3년 동안 같이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사랑의 사도로 변화되었습니다.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 부르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가 불같은 성격을 가진 그가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 이 짧은 말씀 속에 요한이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컸던지 사랑이라는 단어가 13번이나 나온다는 겁니다. 주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시다, 사랑이시다. 얼마나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상처가 있으면 내 가족도 사랑하지 못합니다. 내 안에 상처가 있으면 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내 안에 상처가 있으면 나를 사랑하지도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 깊이 들어가면 그 상처를 치유하고 그 상처를 덮고 그리고 나서 나를 사랑하기 시작하고 내 가족을 사랑하기 시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할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가정사역연구소에서 이런 조사를 했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사람이 누구인가? 가장 많은 답변은 아버지 40.7%, 어머니 32.1%, 집안 식구 27.2%, 그리고 응답이 뒤를 쭉 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라고 완벽합니까? 어머니라고 완벽합니까? 다 부족한 인생이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또 가족 외의 사람들로부터도 상처를 받겠지. 그런데 이 상처가 오랫동안 가슴 속에서 삶의 섬뿌리로 남아가죠. 인생을 뒤흔드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최고의 기술이 뭔지 아십니까? 뒤에 것을 잇는 것입니다. 최고의 기술이라는 게 뭡니까? 그만큼 어렵다는 것입니다. 뒤에 것이 뭡니까? 상처입니다. 수십 년이 지나도 곧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못 벗어난다 이 말입니다. 인생의 최고의 기술이 뒤에 것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에 뒤에 것을 잊어버리고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고 하잖아요. 아멘입니까? 그것이 예수 잘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처가 오랫동안 우리 가슴에 남아서 선뿌리가 되어서 내 삶을 계속 평생 동안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뒤흔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고통당하시면서도 자기에게 고통을 주는 그들을 위해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 오늘 읽은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나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의 빛이 내 마음속 깊이 들어가서 나를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할 힘을 주시고 날마다 행복이 넘치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1: 영혼의 샘터, 지금까지 부산 풍성한 교회 김성곤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1-507-8844번 부산 풍성한 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샘터,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FEBC
1: 한 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입니다. 매일 이 시간에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는 다양한 분들과 함께합니다. 기도와 간증, 은혜와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이 시간 복음 통일에 더욱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복음으로 통일로 출발해볼까요? 외화머리의 진실. 오늘도 데일리 NK 엔드센터 이상용 국장님과 함께합니다. 자리로 바로 한번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네, 외화벌이를 위해서 해외에 나가기 위해서는 먼저는 토대도 좋아야 하고 네. 충성심 평가도 잘 받아야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심지어는 뇌물까지 오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도 몇 차례 나눴잖아요.
2: 네, 네, 맞습니다.
1: 근데 최근에 평양 주민들 사이에서 해외 파견을 꺼리는 분위기가 좀 감지되고 있다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2: 그렇죠. 뇌물까지 오가는 경우가 있다. 이거는 인기가 있다는 거거든요. 서로 가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근데 이제 최근 데일리 NK 엔드센터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가장 눈에 띄는 변화가 해외 파견을 바라보는 이제 주민들의 태도. 특히 평양 시민들의 태도가 좀 달라졌다. 라는 점입니다.
1: 네.
2: 예전에 외국에 나간다고 하면 약간 돈 벌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를 담당하는 간부들에게 얼마를 내가 더 돈을 많이 맞춰서라도 네. 순번을 잡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특히 러시아 파견을 두고 선뜻 가겠다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합니다. 러시아에서 약간 전쟁 분위기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거기에서 좀 위험이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돌았나 봐요. 그러니까 돈도 중요하지만 목숨이 좀 더 중요하다. 전쟁이 나고 있는 그런 가까운 곳에 내가 왜 가느냐라는 말이 주민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1: 네.
2: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자면 해외 파견이라고 하는 게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무조건 이 좋은 기회로만 보이지 않게 됐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그러니까 해외 파견이라고 해서 어디로 무엇을 위해 갈 거다라고 북한 당국에서 실제로 얘기를 안 해주잖아요.
2: 네. 잘 얘기를 안 해주죠.

0: 그래서 러시아 전쟁에 파견될 걸 우려해서 이 자체를 꺼려하는 분위기로 이해해도 될까요?
1: 네. 그러니까 가장 큰 이유가 전쟁에 대한 불안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목숨을 잃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불안이겠죠.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계속하고 있고 그리고 러시아 안쪽 도시 특히 모스크바 같은 도시들도 드론 공격을 이어졌고 막 그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퍼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네. 현재 그렇게 전황이 펼쳐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이 이런 모든 뉴스를 자유롭게 보거나 혹은 듣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여러 경로를 통해서 네. 그러니까 평양에서는 관리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관리들을 입을 통해서 이런 소문을 통해서 조금씩 퍼져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같은 큰 도시 이름까지 북한 주민들이 모스크바를 또 모스크바라고 얘기하거든요.
0: 네.
1: 상트페테르부르크는 쌍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도시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직접 불안이 커졌다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예전 같으면 그렇게 큰 도시로 가면 돈을 더 많이 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곳도 안전한가? 그곳이 오히려 더 불안전한 거 아닌가?
0: 네.
1: 라고 먼저 따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돈을 버느냐라고 하기보다는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분위기가 좀 이제 생겨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0: 이게 전쟁에 직접 파견하는 문제도 있고 러시아에 네. 계속해서 그 노동자를 파견한다고도 하셨잖아요.
1: 네.
0: 그렇다 보니까 큰 도시 중심으로 안전 문제에 대해서 생사가 걸린 사안이다 보니까 저 같아도 이입을 해봐도 불안한 건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1: 네. 일단 들리잖아요.
0: 네.
1: 뭐 전쟁이 났다. 전쟁이 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공습이 펼쳐지고 있고 거기에 뭐 몇 명이 죽었다더라. 이런 얘기가 들려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심지어 어떤 것까지 좀 우리가 고려를 해보았냐면 북한 당국이 이런 얘기를 자세히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 뭔가 숨기는 게 따로 있구나. 오히려 더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누군가 또 해외에 다녀온 사람들에게 들은 이야기 혹은 장사꾼을 통해서 들려온 이야기 그리고 외부 소식 이런 것까지 섞이면서 어떻게 보면 북한 당국이 얘기하는 그런 것보다 판단의 근거로 삼는 경우가 많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근데 저희가 몇 개월 전만 해도 이런 얘기를 나눴잖아요.
1: 네.
0: 3년만 나가면 집 한 채는 세운다.
1: 네.
0: 라는 북한 주민들의 이야기가 그렇죠. 있다고 했는데 그렇게 해외 파견을 고생은 해도 돈은 벌 수 있는 길로 보는 사람들이 꽤 있었는데
1: 네.
0: 그러면 군대 파견 이후로 그리고 다시는 볼 수 없었던 그런 자녀들의 소식, 그런 뉴스들 이후로 이 해외 파견 자체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는 걸까요?
1: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과거에는 어떻게 보면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된다. 자녀가 있다면 뭐 결혼 비용까지 마련하려면
0: 네.
1: 이 큰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외로 나가려는 주민들이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기대가 좀 약해지고 있습니다. 나가도 약속한 만큼 돈을 받을지 불확실하다. 80% 혹은 70%를 이렇게 떼고 그 30%만 주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가 이미 많이 들려왔고
0: 네.
1: 또한 현지에서는 감시와 통제가 심하다는 이야기도 퍼졌습니다. 여기에 더 하는 거죠. 이제 러시아의 전쟁 위험까지 겹치면서 고생하면 돈을 번다. 이런 게 아니라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위험은 위험대로라는 생각이 생겨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0: 참 이게 고질적인 문제였었잖아요.
1: 네.
0: 돈을 벌려고 돈을 주고 갔다가 와서 손을 쥐는 거는 거의 없는. 근데 그걸 그렇죠. 증언하는 이들도 주변에 참 많았을 거고요.
1: 그렇죠.
0: 네.
1: 그러니까 그 뇌물을 바친 거를 갚아야 되기 때문에 정말 더 악착같이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에 15시간 일해라, 8시간 일해라. 그래도
0: 네.
1: 거기에 뭐 그 뭐 불평불만하지 않고 그냥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뇌물을 이미 바쳤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상황이 좀 펼쳐졌었는데 최근에는 대놓고 돈을 바치기도 좀 조심스러운 분위기까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북한 당국이 부정부패 단속을 현재 강화하고 있잖아요.

0: 그래서 물론 뇌물이 완전히 사라졌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돈을 써서라도 무조건 나가겠다는 경쟁은 예전보다 약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돈을 주면
1: 네.
0: 이거를 이렇게 처벌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더해서 돈을 쓰고도 위험한 곳에 갈수 있다라는 불안이 커졌기 때문인 거죠.
1: 근데 정말 간절한 사람은 이게 어떻게 보면 그래도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소문들이잖아요.
0: 네.
1: 러시아의 어떤 위험성이나 아니면 누군가가 다녀왔는데 결국엔 남은 게 없더라라는
0: 네.
1: 게 소문일 뿐일 거다라고 생각해서 가는 분들도 있을 것 같지만,
0: 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위기가 형성된 건, 그래도 좀 차선택이라고 할수 있는,
0: 네.
1: 경제 활동을 할수 있는 영역이 생긴 게 아닐까라는 의문도 들어요.
0: 네. 그것도 이제 평양시에서만 국한된 부분이라고도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1: 네.
0: 북한 내부 경제가 모두 좋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일부 공장이나 혹은 이제 기업소에서는 생산 실적에 따라 현물, 그러니까 뭐 쌀이라든지 뭐 식량, 이런 것들을 주거나 예전보다는 오른 월급을 받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장이나 기업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1: 네.
0: 오히려 여기에서 경쟁을 하는 그런 일도 벌어지고 있는데요. 또한 장사라든지 부업으로 생활을 이어가는 주민들도 평양에서는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보다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해외 파견. 그러니까 예전만큼 절박한 선택이 아닐 수 있는 거죠. 북한에서는 이런 뭐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거를 직접 쓰진 않지만
1: 네.
0: 주민들의 머릿속에는 그런 걸 따지고 있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내부에서는 어떻게든 버틸 수 있다면 굳이 감시받고 위험할 수 있는 해외 현장에 나가려 하지 않는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1: 근데 저희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평양에서 주로 이런 분위기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0: 네.
1: 특별히 평양에서 있는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0: 그러니까 평양 주민들은 이게 북중 국경 지역 외에 다른 지역보다 정보, 그러니까 외부 정보라는 것을 접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외부 정보뿐만 아니라 해외에 다녀온 사람이 있을 수 있고,
1: 네.
0: 무역 관련 사람도 있고, 또한 외부 소식을 들은 사람과 접촉할 기회가 더 많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간부들. 그래서 러시아 전쟁 상황이나 해외 파견 현장의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다른 쪽보단 더 빨리 듣게 되는 것이죠. 또한 평양 주민들은 해외 파견의 실제 모습에 대한 소문도 많이 듣습니다. 현지에 가면 여권을 빼앗긴다. 밖에 자유롭게 나가지 못한다. 임금을 많이 떼더라. 라는 식의 이야기가 좀 다른 쪽보다는 퍼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 들으면 내가 생각했던 것이 아니구나. 그런 해외 파견에 대한 기대감이 갈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할수 있죠.
1: 지방의 경우에는 이런 분위기가 좀덜 나타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0: 그렇죠. 이제 지방은 평양과 조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평양공화국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평양 주민들, 해외 현장의 실제 사정을 자세히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외국에 나가면 돈을 벌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 이게 약간 지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생각해 볼수 있는 거죠. 정보가 부족하면
1: 네.
0: 위험보다 기대가 더커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을 잘 모르는 거니까.
1: 네.
0: 그러니까 이 점이 저는 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같은 해외 파견이라도 정보를 많이 접한 사람은 조심할 수밖에 없고, 정보를 적게 접한 사람은 이게 기회만 더 크게 부각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 선발 중심이 평양 같은 큰 도시에서 이제는 지방 쪽으로 옮겨갈 가능성도 현재 내부에서도 거론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당국 입장에서는 말이 좀덜 나오고
1: 네.
0: 불평불만이 별로 없을 것 같고 정보가 부족하고 내가 말하면 다 들을 것 같고 이런 지방 주민들을 더 뽑는 게 낫다, 더 편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1: 참, 그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속도가 현저히 낮은
0: 네.
1: 지방을 그렇게 한다는 사실도 이게 우리 방송을 계속 듣고 계시는 혹시나 그 지방에 계신 분들이 또 있으실 거잖아요.
0: 네.
1: 이런 사실들이 뭔가 선전처럼 들릴 수도 있고 거짓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0: 네.
1: 한번더 생각하고 우리가 한번더 알았으면
0: 맞습니다.
1: 좋겠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으로서는 어떤 점들

0: 것들을 주목하면 좋을까요?
1: 첫째로는 실제 선발 대상이 어떻게 바뀌는지 북한 내부에서 네. 그런 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평양 주민들이 좀 꺼리기 시작했는데 당국이 이제 지방 주민을 더 많이 뽑으려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러시아 대신에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같은 다른 지역 파견을 늘리려는 움직임이 있는지 이런 것도 확인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당국의 정책의 방향성 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저는 이제 두 번째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0: 네.
1: 이 주민들의 인식 변화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전쟁 위험과 현장 통제에 대한 정보가 퍼지면서 조심하는 분위기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또한 이런 정보가 더 넓게 퍼진다면 이른바 이제 해외 파견을 무조건 좋은 기회로 보는 시각 이게 좀 더 약화될 수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0: 네.
1: 결국 핵심 주민들이 얼마나 이 실제 상황을 실제 정보를 실제 나의 위험소를 얼마나 그 인지하고 얼마나 생각하고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는지 이게 더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이게 바르게 깨어질 수 있는 바르게 변화되는 북녘당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오늘은 이렇게 북한 해외 파견 노동자 문제 가운데 최근 평양 주민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해외 웨어벌의 깊이 분위기를 중심으로 함께 살펴봤습니다. 과거에는 해외 파견의 집안을 일으킬 기회로만 여겨졌지만 지금은 전쟁이나 임금이나 감시와 통제에 대한 우려가 그 진실이 전해지면서 기피하는 현상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상황을 우리가 바로 알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길 소망하면서 오늘의 웨어버리의 진실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데일리 NK 엔드센터 이상용 국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지금까지 한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복음으로 통일로 함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 우리의 더 많은 관심과 기도 그리고 헌신으로 이뤄갈 수 있습니다. 남과 북의 하나됨과 또 복음으로 회복될 한국 교회를 위해 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FBC 게시판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7월 지역별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진주 마마클럽 기도회 7월 21일 화요일 진주 갈릴리교회, 사천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는 7월 21일 화요일 삼천포교회, 그리고 남해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 7월 28일 화요일 남해읍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마마클럽 기도회 시작은 오전 10시, 진주는 저녁 7시, 사천과 남해는 저녁 7시 30분입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산청군 기독교연합회 주관 곽선희 목사님 초청 목회자 부부 세미나가 7월 27일 월요일 오후 2시 산청읍 중앙로에 위치한 산청교회에서 개최됩니다. 자세한 문의와 신청은 010-9426-0549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진해구 송악동에 위치한 진해교회에서 교육 목사님과 관리 집사님을 채용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058-7895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NG 영성 캠프가 7월 28일 화요일부터 30일 목요일까지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는 주제로 북창원 한빛교회에서 개최됩니다. 자세한 문의 055-298-2438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26 호국보훈의 달 기념 현충시설 기념관에서 놀자 체험행사가 오는 7월 31일까지 애국지사 산돌 손양원 기념관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 055-587-7770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원 극동방송에서 어린이 합창단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정통교단이 인정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어린이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로 합창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디션에 관한 내용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269-9810 창원 극동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만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때로는 고장난 것처럼 추락하기도 하고요. 이 추락한 인생을 스스로 고쳐보기에 노력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모든 지혜와 답을 알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고장난 인생도 또 반복되는 삶의 문제들도 주님께 맡기고 오늘도 허락하신 이 새로운 날 다시 한번 살아가야겠습니다. 괜찮아, 나와 함께 다시 시작하자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 듣는 시간, 이 시간 풍성한 찬양 함께 나누면서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갈급해하다가 주님이 주시는 쉼과 위로 누리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 삶의 노래로 오늘 순서도 출발할게요.

김도연과 커피소년이 함께 찬양하는 거무나 아름답다. 하나님의 음성을 찬양으로 전하는 곡이었습니다. 앞서 들으신 곡은요, 클래식콰이어의 아름답고 놀라운 예수, 그리고 한웅재의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송도 듣고 오셨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1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마음판에 온전히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반복되는 삶의 문제들 사이에서 괜찮다고, 다시 한번 나와 함께 일어나 가자라고 외치시는 우리 주님 손 꼭 붙들고 이 시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서 주님 손 붙들고 계세요? 이 시간 방송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330 문자메시지로 듣고 싶은 찬양들, 또 기도 제목들, 다양한 사연 오늘도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찬양 세 곡 준비했는데요. 이 찬양 들으시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프로비던스 워십이 찬양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리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찬양 메들리입니다.

시와 그림이 찬양했습니다. 가자. 앞서 들으신 찬양은요. 리컬러의 아카펠라 찬양이었죠.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그리고 옹기장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찬송도 앞서 듣고 오셨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인생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고장난 것처럼 무너져 내릴 수도 있지만 다시 한번 일으키시는 주님의 오른손을 꼭 붙들고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새로운 날을 계속해서 주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 듣고 계시는지 계속

계속해서 신청 찬양과 함께 보내주실 곳은요. 샵 9330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0613번님께서 퇴근길에 운전하면서 듣는 찬양이 너무 좋아요 하셨는데요. 방송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풍성한 찬양, 은혜의 단비가 내리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는 주님 찬양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는 그 음성 오늘 들으신 줄 믿고요. 오늘도 끝곡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극동방송 운영위원장 김양아입니다.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장흥극동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 이름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복음의 불모지 이 경남 땅에 전파는 한 사람의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30년 복음의 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방송사에 헌금하고 후원해 주시는 분들, 이름 없어도 한 번도 끊긴 적이 없던 그 작은 헌신들 30년,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30년의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방송은 오늘도 살아있습니다. 전파 선교사인 여러분이 바로 극동방송입니다.
1: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

복음 70년 경남 산천면 FM 98.1MHz 진주 FM 92.5MHz 극동방송인 다음 자들을 응원합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아입니다. 심리학자 웬디 우드는 우리 삶의 43%는 습관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의 절반은 우리가 쌓은 습관대로 저절로 흘러간다는 그런 얘기겠지요. 습관을 따라 우리는 인생을 행복의 강으로 흘러가게 할 수도 있고 불행의 강으로 흘러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행복의 문을 여는 193가지 이야기 책에 나오는 불행한 사람들의 6가지 습관을 소개해 드릴게요. 모든 일을 완벽하게 처리하려고 한다. 모든 일을 남과 비교하며 열등감을 느낀다. 자기만이 옳다고 생각한다. 너무 사소한 일에 많은 신경을 쓴다. 다른 사람들의 단점에 집중하고 의심한다. 다른 사람을 위해 절대로 베풀지 않는다. 우리 인생이 좋은 습관을 따라 흘러가 행복의 강으로 흘러가게 해야 되겠지요. 예수님도 새벽에 늘 기도하시면서 영혼을 깨우셨습니다. 좋은 습관을 쌓아가신 건데요. 우리도 예수님 닮아 좋은 습관을 쌓아서 하나님께 더욱더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찬송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할게요.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의 말씀 시편 87편 함께합니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지혜의 말씀 시편 87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의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시편 42편 11절 말씀이에요. 말씀이 인도하는 진리의 길을 따라 바른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찬송 오늘 순서를 모두 마칠게요.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0: 생명의 소리 극동 방송입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교통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메가헤르츠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당신과 함께 밤이 깊은 동산에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너무 잘 알고 계시죠?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는 호화로운 삶을 살았고 가난한 나사로는 부자의 문 앞에서 굶주리며 고통 속에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죽음 이후 부자는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만이라도 얻기를 원할 정도로 고통의 자리에서 나사로를 부러워하며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삶의 가치와 영원한 관점에서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는데요. 방송가족 여러분, 이런 질문 드려도 될까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서는 영원한 본향을 준비하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이곳은 밤이 깊은 동산에서 저는 여러분의 밤지기 김한입니다.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함께 하신 첫 찬양은 땡스기빙 밴드의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밤이 깊은 동산에서 지금은 서머 스페셜 기간입니다. 제 이야기보다는 제 멘트보다는 찬양에 집중하시고 찬양의 은혜에 빠져드는 시간인데요. 오늘 밤동산 다양한 찬양 함께 하시면서 우리 주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찬양 함께 하실게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저를 보게 됐는데요. 제가 참 많은 사람들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저 사람보단 낫죠. 하나님, 전 저런 건 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 저 그래도 교회에서 살았잖아요. 그게 조금씩 쌓였는지 제가 어느 날 십자가를 보고 있는데 나는 예수님을 못 박지 않았어 라는 아주 이상한 당당함이 제 안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우리 계속해서 다시 노래할 때는 그래서 다시 붙이게 된 2절 가사로 고백할 텐데요. 자신을 스스로를 사랑이시고 평화의 왕이라고 소개하시는 분, 우리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인격을 붙잡고 우리 다시 한번 그 주님을 찬송하면 좋겠습니다.

밤이 깊은 동산에서 이제 마지막 찬양 함께 하시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하루가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 어떠한 하루였는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오늘보다 내일이 더욱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FEBC 지금까지 밤이 깊은 동산에서의 밤지기 김한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기대합니다.

출애굽기 레위 가문의 한 남자가 레위 가문의 여자와 결혼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녀는 그 아들을

아이에게 특별한 것이 있음을 보고 세 달 동안 아이를 숨겨서 길렀다.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그녀는 갈대로 만든 작은 바구니 배를 구해다가 역청과 송진을 발라 물이 새지 않게 하고 그 속에 아이를 뉘었다. 그런 다음 바구니 배를 나일강가의 갈대 사이에 띄워놓았다. 아이의 누이가 조금 떨어져 잘 보이는 곳에 서서 아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고 있었다. 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왔다. 시녀들은 강가를 거닐고 있었다. 바로의 딸이 갈대 사이에 떠 있는 바구니 배를 보고 시녀를 보내 가져오게 했다. 그녀가 바구니를 열어보니 아이가 있었다. 아이가 울고 있었다. 그녀가 아이를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 말했다. 이 아이는 틀림없이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구나. 그때 아이의 누이가 그녀 앞으로 나아가서 말했다. 제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 공주님을 대신해서 아이에게 젖을 먹일 유모를 데려올까요? 바로의 딸이 말했다. 그래, 어서 다녀오너라. 그 소녀가 가서 아이의 어머니를 불러왔다. 바로의 딸이 그녀에게 말했다. 이 아이를 데려가서 나를 대신해 젖을 먹여주게. 내가 자네에게 품삯을 주겠네. 그 여인이 아이를 데려가서 젖을 먹였다. 아이가 젖을 뗀 뒤에 여인이 아이를 바로의 딸에게 데려오니 바로의 딸이 그 아이를 아들로 삼았다. 그녀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냈다고 말하면서 아이의 이름을 모세라고 했다. 세월이 흘러 모세가 어른이 되었다. 어느 날 그가 자기 동족에게 가서 보니 그들이 모두 고되게 일하고 있었다. 마침 그때 한 이집트 사람이 그의 동족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모습이 보였다. 모세는 사방을 살펴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이집트 사람을 죽여 모래 속에 묻었다. 이튿날 그가 다시 그곳에 가보니 히브리 사람 둘이서 싸우고 있었다. 먼저 싸움을 건 사람에게 모세가 말했다. 그대는 왜 동족을 때리는 것이오? 그 사람이 되받아쳤다. 당신이 뭔데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요. 이집트 사람을 죽이더니 나도 죽일 셈이오. 그러자 모세가 두려워하며 말했다. 달로 났구나. 사람들이 이 일을 알고 있다. 바로가 이 소식을 전해 듣고 모세를 죽이려 했으나 모세는 미디안 땅으로 도망쳤다. 그는 한 우물가에 앉아 있었다. 미디안 제사장에게 일곱 딸이 있었다. 그 딸들이 우물가로 와서 물을 길어 여물통에 채우고 아버지의 양떼에게 물을 먹였다. 그때 어떤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아내자 모세가 그 딸들을 구해주고 그들이 양떼에게 물을 먹이는 것을 도와주었다. 딸들이 집으로 돌아가 자기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르니 아버지가 말했다. 일찍 끝났구나. 어떻게 이렇게 빨리 돌아왔느냐. 그들이 말했다. 어떤 이집트 사람이 목자들한테서 우리를 구해주고 우리를 위해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여주기까지 했습니다. 아버지가 말했다.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어째서 그 사람을 남겨두고 왔느냐. 그를 불러다가 함께 식사하도록 하자. 더 메시지 지금까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20절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낭독에는 이희진이었습니다.

1분 말씀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이 함께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이 함께했습니다.

0: 가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홀로 누운 어느 병상, 길 위에 차 안, 소망 없는 누군가의 하루. 그곳에 전파가 갑니다. 말씀이 갑니다. 찬양이 갑니다. 기도가 조용히 도착합니다. 하지만 이 전파는 혼자 흐르지 않습니다. 누군가 보내야 흘러갑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방송사에 헌금하시는 분들, 그 손길들이 주파수가 되고 그 주파수가 누군가의 힘든 밤을 밝힙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오늘도 방송은 경남 땅 330만 명 영혼에게 흘러갑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복음은 누군가에게 닿습니다. 그래서 방송사에 헌금하시는 전파 선교사가 바로 창원극동 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복음 70년, 경남 30년.
2: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한빛교회가
3: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4: FM 98.1 MHz,
5: 진주 FM 92.5 MHz,
6: HLDD
7: 극동방송에서 11시를
8: 알려드립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시편 27편 4절 말씀입니다. 한 가지만 바란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시편 기자는 그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밤 그 아름다움 앞에 머물길 원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크리스 톰린과 스테파니 그레징어가 함께한 All or You're Beautiful 들으셨습니다. 한 가지 일이라는 표현이 참 담백합니다. 많은 걸 바라지 않겠다는 거죠. 딱 하나만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뭐 이런 표현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것들을 원하죠. 건강도, 관계도, 일도, 미래도 그런데 시편 기자는 그 모든 것 앞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는 것을 앞에 놨습니다. 아름다움을 바라본다는 게 단순히 예배당 앞에 앉아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것, 그분의 성품

마음과 마음을 가까이서 보는 게 아닐까. 그리고 그렇게 가까이 있으면 다른 것들이 정리가 되죠.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을 놓아도 되는지가 보이게 됩니다. 한 가지를 제대로 붙들면 나머지는 알아서 따라온다라는 말이 이런 말이 아닐까 싶네요.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윌러브의 주의 나라, 오버플로우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마커스 월십의 바다의 길을, 하늘의 빛을 들으셨습니다. 김도현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고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샬롬나의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바로 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0: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제니스 게인스의 My Tribute, 레이첼 람파의 Turn Your Eyes Upon Jesus, 그리고 랄루 하워드의 How Great Is Our God까지 들려드렸습니다. 4819번 쓰시는 분께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선곡이 너무 좋습니다. 가요를 즐겼던 제가 이제 가요가 의미가 없네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좋은 찬양들 들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타 반주 소리가 참 좋습니다. 아마 이날 방송에서 기타 소리에 찬양이 나왔나 봅니다. 저도 기타를 배우는 중인데 좋은 소리로 찬송가를 반주하며 찬송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찬송을 시청해 주셨는데 마지막 곡으로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기타를 배워봤는데 저는 피아노는 쉬운데 기타는 어렵더라고요. 저도 기타로 찬양을 만들고 부르고 싶어가지고 시도를 했는데 4819번님은 포기하지 마시고 기타로 찬송과 반주하는 그 지경까지 가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1: 충성한 열매 가운데 하나요.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충성은 열매 가운데 하나요. 김도연이 불렀고요. 오영은의 부흥, 그리고 The Bonfire in Back Garden의 평화의 왕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오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8.1 메가헤르츠, 진주 FM 92.5 메가헤르츠,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T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때로는 아이들의 때묻지 않은 순수한 생각을 마주할 때 우리 마음도 깨끗해지고 따뜻해지는 그런 기분을 느낍니다. 세상의 관점에 아직 물들지 않은 솔직하고 있는 그대로인 그 아이들의 마음이 참 귀엽고 예쁜데요. 그래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동시에도 그런 모습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규경 작가의 동시 한 편 오늘 소개해 드릴게요. 용기, 이규경. 넌 충분히 할 수 있어.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용기를 내야 해.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용기를 내었습니다. 용기를 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못해요.

귀여운 그런 동시지요. 우리는 살면서 끊임없이 할 수 있어, 포기하지 마, 해내야 돼 라는 말을 듣고 삽니다. 물론 그 말을 건네는 사람은 응원하고 격려하고 싶은 마음으로 던지는 말이겠지만요. 때로는 많이 지쳐있거나 버거운 상황 속에서 그 말을 들으면 그 말이 응원이라는 이름의 압박으로 다가오는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솔직하게 내 모습을 인정하는 것도 때로는 진정한 용기일 겁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지점을 바라봅니다.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내 상태, 내 한계, 주님 앞에 다 내려놔야 하는 순간들이 있지요. 그럴 때 우리도 이 동시 속의 어린아이처럼 주님, 나는 못해요. 그렇게 용기 내서 다 말하고 싶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또 그 자리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겠지요.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찬양하고픈 밤입니다. Grace to you, 김보령입니다.

박해봉의 찬양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이 찬양으로 그레이스 투 유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보령이고요. 이규경 작가의 유명한 동시 나눴습니다.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마냥 외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죠. 우리는 완전하지도 온전하지도 않은 그런 존재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멋지게 일하시도록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께 자리를 다 내어드려야 할 텐데 세상은 워낙 더 열심히 해라, 견뎌라, 버텨라, 스스로 강해져야 된다, 내 자신을 챙겨라 이렇게 강조하는 세상이라 우리는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조차도 용기를 내지 못하곤 합니다. 이번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어요? 토요일에 자정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무거운 짐 홀로 애써가며 짊어지고 있었다면 이 밤에 솔직하게 용기 내서 주님께 말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주님, 나는 못해요 라고. 그러면 아바 아버지이신 주님께서 내가 일하마 이렇게 나서게 되실 겁니다. 그레이스 투 유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 찬양도 받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입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함께해 주시면 같이 나누고 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써머 스페셜로 요즘 함께하고 있지요. 은혜로운 찬양 계속 이어드립니다.

버핏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영어 찬송 함께 했고요. 어노인팅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이어서 샌디 패치의 It is well with my soul, 내 평생에 가는 길 찬송가까지 보내드렸습니다. 이 찬양을 신청하시는 분들도 참 많으십니다. 실로암 히즈가든의 곡으로 함께합니다.

시와그림의 바람을 따라서 찬양까지 보내드렸습니다. 여름을 맞아 서머 스페셜로 보내드리고 있는 그레이스 투 유,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연주 찬송 전해드리며 오늘 순서 마무리합니다. 주말 동안에도 주일 예배를 준비하며 또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레이스 투 유 김보령이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미세먼지는 발생 원인과 상관없이 입자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를 부르는 말입니다. 먼지 핵에 여러 종류의 오염물질이 엉겨붙어 있고 호흡기를 통해 몸 안에 유입될 수 있습니다. 입자가 미세할수록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 시 허파 꽈리까지 직접 침투하기에 장기간 미세먼지를 마실 경우 천식이나 폐질환 발생, 조기 사망률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입자 크기 2.5마이크로미터 이하는 초미세먼지라고 부르며 세계보건기구에서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는 혈관을 통해 우리 몸의 순환을 일으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위험성을 높이기도 합니다. 어린이, 노인, 호흡기 질환자 등 민감군은 일반인보다 건강 영향이 클 수 있어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예보 등급은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4단계로 나눠지며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어린이, 노인, 폐질환 또는 심장질환자 등 민감군은 실외 활동을 제한하고 실내 생활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일반인 역시 실외 활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으며 부득이한 외출 시 공인된 황사보호 마스크를 착용하고 교통량이 많은 지역으로는 이동을 피합니다. 유치원, 초중, 고교 등 학교는 행정당국의 권고에 따라 실외 수업을 금하며 수업 단축 또는 휴교를 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대비해 꾸준히 물을 마셔주면 가래 등으로 배출되기 쉬우며 외출 후 머리를 감거나 옷을 털어주고 바로 샤워를 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교회연합과 도시부흥의 초석이 되는 평안동 진주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T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강중현의 달빛 가스펠 토요일 순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달빛 가스펠 서머 스페셜 오늘 첫 곡으로는 마르지 않는 샘의 약속의 땅을 향하여 들려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토요일 주일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는 달빛 가스펠의 찬양사 역자 강중현입니다. 잘 지내셨죠? 한 주간 이 더운 여름 또 덥기만 한게 아니라 엄청난 비가 쏟아진 한주 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한 주간 잘 지냈습니다. 오늘도 달빛 가스펠 썸머 스페셜 여러분들이 다른 때보다 많은 찬양을 더 들으실 수 있는 스페셜한 무대로 꾸며봤습니다.

스페셜한 무대라 그랬군요. 스페셜한 시간으로 꾸며봤습니다. 아, 강정현의 달빛 가스펠은 토요일 주일 만나고 있는데요. 토요일 날은 국내 CCM 찬양들로, 또 주일은 국내 예배 팀들의 곡들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썸머 스페셜 기간에 달빛 가스펠도 동일하게 스페셜한 시간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무더운 여름 열심히 현장에서 일을 하고 계시든, 아니면 휴가지에 계시든, 아니면 휴가를 가고 있는 중에 들으시든 간에 그곳이 찬양으로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주님의 그 평안이 가득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한 시간 동안 저와 함께 하시죠.

김명식의 벼랑 끝에서 할렐루야, 합창으로는 헤리티지가 함께 했고요. 두 번째 이어서 들으신 곡은 서하얀의 예수가, 네, 들려드렸습니다. 예수가, 여기서 예수가는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의 예수가, 그 가가 아니라 그 노래할 때 가짜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곡과 장르가 너무 딱 맞아떨어지는, 곡의 제목과 장르가 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찬양이었죠. 서머 스페셜 하니까 뭔가 이 무더운 여름, 좀 짜증나는 여름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뭔가의 그 감각적이고 직관적인 감정에 사로잡혀 있을 때, 또 그런 마음이 들 때, 아무 생각 없이 주님이 허락하신 이런 찬양들을 들으면 어느새 우리 마음 가운데 갈 수 없는 시원함과, 뭐 꼭 답을 얻어서의 시원함이라기보다는 찬양하면서 오히려 마음이 풀리기도 하고요. 그렇죠? 또 이 무더운 여름은 더욱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또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계속 찬양 이어서 듣겠습니다. 이번에는 세 곡의 곡을 이어서 들려드릴게요. 진짜 오래된 찬양이죠. 이분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더 이제 많으실 거예요. CCM 사역자 안성진이란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의 찬양은 알고 계신 분들이 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일 또 많이 알고 있는 곡 중에 한 곡을 또 준비해봤습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소머 스페셜 안에 숨어있는 뭐 다는 모르겠지만 제가 나름대로 숨어있는 어떤 보석 컨셉은 뭐냐면, 과거의 CCM 찬양들, 과거의 예배 찬양들을 좀 함께 이번 기회를 통해서 들려드리고 소개해드리는 그런 시간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안성진입니다. 안성진의 함께 주의 이름 높여드리세. 그리고 이 곡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그 원곡자죠. 워킹의 기대. 그리고 장한이의 너와 함께하리라. 이 세 곡 찬양 듣고 오겠습니다.

한성진의 함께 주의 이름도 펴드리세. CCM 앨범 중에서도 이런 실황 앨범들이 있었습니다. 혹시 들으시면서, 이거, 예배 실황 찬양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개인의 아티스트 앨범에 실황을 담은 앨범들이 예전엔 꽤 있었죠. 그리고 두 번째로 들으셨던 찬양은 워킹의 기대였습니다. 원곡자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원 가창자죠. 쓰신 분은 천강수 목사님이라고 따로 계시고요. 워킹의 기대였습니다. 이때 천강수 목사님도 아마 워킹의 멤버셨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리고 최근에 발매된 찬양이죠. 장하니의 너와 함께하리라. 부제는 나의 성과부 이야기. 이렇게 세 곡의 찬양을 들려드렸습니다. 1990년대의 CCM의 발전과 부흥은 실로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때 교회들마다 다 어떤 교회 행사에는 너무 빠지지 않고 CCM 아티스트들이 초대가 되었었고요. 그리고 일반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중음악에서 활동하고 있는 초대되는 아티스트들도 많았고, 그리고 또 정말 전국의 청소년들의 캠프는 CCM 아티스트들이 거의 빠지지 않고 등장했었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다양한 음악과 다양한 가사들로 많은 곡들이 나오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CCM과 예배 음악의 경계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CCM 아티스트라는 분들도 예배 찬양의 곡들을 많이 또 만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예배 찬양을 만드시는 분들도 어찌 보면 좀 CCM스러운, 그러니까 컨템포러리 크리스천 뮤직이잖아요. 그 동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음악으로서의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카테고리에 포함될 수 있는 곡들을 예배 찬양 사역자들도 지금은 많이 또 작곡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과 같은 우리가 많은 찬양들을 들을 수 있는 그 역사적인 배경에 이러는 안성진 씨나 또 지금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송정미 사모님이나 강명식 씨나 이런 분들이 많이 많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서 찬양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에는 냉수 한 그릇의 찬양 준비했습니다. 제가 박갑수 목사님의 찬양 중에서 최근에 형통은이라는 곡도 많이 들려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박갑수 목사님이라는 이름보다도 냉수 한 그릇이라는 이 작품 활동명으로 많이 활동을 하셨죠. 그 중에서 정말 이때 예전에 이렇게 발매하셨던 찬양인데요, 곡인데 이사 갈 준비라는 곡이 있어요. 정말 재밌는, 그러나 굉장히 뭔가 우리에게 인사이트를 주는 그런 찬양이거든요. 냉수 한 그릇에 이사 갈 준비. 그리고 너무나도 유명한 듀오죠. 지금도 활동하고 계시는 사랑 이야기의 그 손을 잡아요. 사랑 이야기 1집에 수록된 곡입니다. 두곡 찬양 듣고 오겠습니다.

냉수 한 그릇에 이사 갈 준비. 사랑 이야기에 그 손을 잡아요. 두 곡의 찬양을 들려드렸습니다. 이사 갈 준비 재밌죠. 근데 이 찬양의 제목이 담고 있는 것처럼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로 이사 갈 준비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에서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사실은 이사 가는 것이죠. 지금 있는 처소에서 영원한 처소로 이사를 가는 거죠. 그리고 사랑 이야기 그 손을 잡아요 이 찬양곡도 이때 시대에 좀 정말 오히려 좀 뭐랄까요? 굳이 표현하자면 어떤 종교성을 넘어서 노래하게 되는 가사들을 또 많이들 쓰셨어요. 함께, 그 다음에 함께 가자. 또 연약한 자들을 도와줘야 한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손 내밀어야 된다. 그런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CCM 곡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오히려 지금보다도 더 어떤 좋은 의미에서의 어떤 타겟팅을 한 가사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잃어버린 북한 동포들을 생각해서 쓴 가사도 기억이 나요. 지금 둥지라는 듀엣의 부구라는 제목으로 기억하는데요. 정확하게는 어쨌든 간에 그래서 북한 선교에 대한 그 가사들을 또 CCM 아티스트들이 가사에 담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 이야기의 지금 제일 유명한 찬양은 주님의 숲이죠. 근데 이 곡도 이때 당시에 굉장히 제가 개인적으로도 좋아했고 그랬던 찬양이었습니다. 노래였습니다. 특히 또 이때 시대의 음악들이 우리 왜그 페이드 아웃이라고 그러죠? 점점 이제 데크레센더로 소리가 줄어가는 그런 기법을 많이 활용했어요. 지금은 잘 메아리처럼 사라져가는 방식을 잘안 쓰는데

된 이런 게좀 유행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24시간 묵은 방송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강주연의 달빛 가스펠 썸머 스페셜을 듣고 계십니다.

김도현의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김도현 30주년 앨범 지금 이 순간의 앨범에서 들려드렸습니다. 이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이 찬양의 이 가사는요. 시편에 있는 가사입니다. 시편 118편 내 있는 가사인데요. 예, 118편 17절에 있는 말씀이네요. 지금 확인해 보니까. 이 김도현 찬양 사역자님은 참

음악적으로, 그리고 이 가사말을, 이 노랫말을 음악적인 어떤 작곡을 통해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리고 깊이 있게, 묵상할 수 있게 곡을 잘 쓰시는 것 같아요. 뭐, 감히 김도연 저한테 선배님이시기도 한데 그분의 곡을 평가하거나 그럴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대표적인 곡은 샬롬이 있죠. 성령이 오셨네도 있고. 그쵸? 그래서 우리 삶으로 우리 주님을 노래하겠다. 우리의 모든 삶의 전 여정을 통해서 주님을 노래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참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자, 강중인의 달빛 가스펠 썸머 스페셜 여러분들 함께 하고 계시는데요. 또두 곡의 찬양 또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여름 하면 이 팀을 예전에 빼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2000년대에 이제 등장한 팀이긴 한데 참 노래도 잘하는 혼성 트리오인데 잘 기억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음악도 되게 좋아요. 썸머입니다. 썸머라는 이름의 팀이 있었습니다. 이 팀의 찬양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주의 날개 아래. 그리고 또 여름하면 이 팀의 찬양이 빠질 수 없습니다. 캠프를 어디 가든지 지금도 들을 수 있는 찬양이죠. 소리엘의 나로부터 시작되리. 저는 이두 곡의 찬양 들으면서 오늘 순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남은 시간 더 평안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샬롬입니다. 저는 내일 예배 찬양들로 돌아옵니다.

건물 안이나 집 안에 있을 경우 지진으로 흔들릴 때는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습니다. 만약 흔들림이 멈춘 경우는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합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는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건물과 거리를 두고 주위를 살피며 대피합니다. 대피 장소를 찾을 때는 떨어지는 물건에 유의하며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이때 차량 이용은 금지합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한 후에는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 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합니다. 이상 국민안전처 제공 지진 발생 시 상황별 행동 요령이었습니다. 지진 발생 순간에는 적절한 판단이 어려우므로 평소에 행동 요령을 잘 익히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아버지도 잘 되고 어머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는 교회 순복음 진주 초대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성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입니다. 후덥지근한 여름 열기 속에서도 우리의 영혼을 시원하게 소생시키는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7월의 세 번째 토요일 새벽입니다. 한여름 그 태양볕 아래에 오래 서 있다 보면은 목이 타들어가듯이 갈증을 느끼곤 합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고단한 일상에 치이다 보면은 마음이 바짝바짝 메말라 사소한 일에도 쉽게 지치고 원망이 툭 터져 나오곤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새벽 세상 그 어떤 청량 음료와도 비교할 수 없는 마르지 않는 그런 하늘 샘물로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채우는 시원한 이 시간 되시기 바라면서 행복한 시간 주님의 시간에 출발합니다.

하늘 샘물. 땅의 가뭄이 아무리 깊어도 하늘에서 내리는 단비를 막을 수 없고, 세상의 더위가 아무리 기세를 부려도 바위 틈에서 솟아나는 샘물을 말릴 수 없네. 주님, 내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마르지 않는 샘물이 흐르게 하소서. 찌는 듯한 삶의 무더위 속에서도 날마다 속에서 솟아나는 은혜를 맛보며 주변을 시원하게 적시는 평안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네, 하늘 샘물이었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에 여러분 모두 정말 시원한 냉수 같은 그런 삶을 사시는 이 또 한 달 되시기 바라면서, 이 시간에는요 모퉁이돌 선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북한어 성경 낭독을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8장입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보시오, 당신의 아버지가 병드셨소 하고 일어나 그가 자기의 두 아들 곧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갔다. 혹이 야곱에게 보십시오, 당신의 아들 요셉이 당신을 뵈려고 왔습니다 하고 말하자 이에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일어나 침상에 앉았다. 그리고서 야곱이 요셉에게 이르되 샷다의 하나님이 가나안 땅 루스에서 내게 나타나 내게 복을 주실 때 나에게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를 많아지게 하고 불어나게 하되 너로 많고 많은 민족들을 이루게 할 것이며 이 땅을 내 뒤에 올 후손들에게 유업으로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이제 너의 두 아들 곧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태어난 너의 두 아들은 나의 것이니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르우벤이나 시므온과 똑같이 내 아들이 될 것이다. 그들 뒤에 태어나는 자손들은 너의 아들이 될 것이나 그들은 그 형제들의 이름 아래에서 유업을 얻게 될 것이다. 내가 바딴 아람에서 돌아올 무렵에 라헬이 길 가던 중에 가나안 땅 곧 에브라스에 조금 못 미치는 곳에서 죽었으므로 내가 그녀를 에브랏 길가에 묻었으니 곧 베들레헴이다. 그리고서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들은 누구냐 하고 물으니 요셉이 자기의 아버지에게 이들은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나의 아들들입니다 라고 답하였다. 그러자 그가 이제 그들을 내게로 데려오라, 내가 그들을 위해 복을 빌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때 이스라엘의 두 눈은 나이로 인하여 어두워져 잘 볼 수가 없었다. 이에 요셉이 그들을 그에게 가까이 데려가니 그가 그들에게 볼을 맞추고 끌어안았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내가 너희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생각하였거늘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네 자손까지 보게 하셨도다 하고 말하였다. 이에 요셉이 그들을 그의 무릎 사이에서 끌어내고 자기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였다. 그리고 요셉이 그들 둘을 데려다가 에브라임을 그의 오른쪽에 두어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므낫세를 자기 왼쪽에 두어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였고 그들을 야곱에게 가까이 데려다 놓았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자기의 오른손을 뻗어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으니 그는 작은 아들이었다. 또 그가 자기의 손을 엇갈려서 자기의 왼손을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맏아들이었다. 그리고 그가 요셉을 위해 복을 빌기를 나의 선조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 섬기던 하나님, 지금까지 내 모든 인생길에서 나를 먹이신 하나님, 나를 온갖 어려움에서 건져내신 그 천사는 친히 이 어린아이들에게 복을 내리소서. 그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들의 이름으로 일컬어지게 하시고 그들로 온 땅 가운데서 엄청난 무리로 불어나게 하소서 하고 울펐다. 그러나 요셉이 보니 자기의 아버지가 그의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있었고 이것이 그의 눈에 언짢게 나쁘게 보였다. 그러므로 그가 자기 아버지의 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서 자기 아버지에게 아버님 그리 마십시오, 이 아들이 맏아들이오니 당신의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이를 거절하며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역시 한 민족을 이룰 것이며 그도 역시 크게 될 것이나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커질 것이니 그의 후손이 많고 많은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또 그가 그날에 그들을 위해 복을 빌기를 이제 이스라엘 족속이 너의 이름으로 복을 빌되 하나님이 너로 에브라임과 므낫세 같이 되게 하소서 하고 읊을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이렇게 그는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에 두었다. 이어서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이제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계셔서 너희를 너희 조상의 땅으로 되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이에 내가 네 형제들보다 너희에게 한 몫의 땅을 더 주는 바 이는 내가 나의 칼과 나의 활로 아모리 족속에게서 빼앗은 것이다. 지금까지 창세기 48장 말씀이었습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새벽 이 시간까지 공부하는 학생 여러분, 수능생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로 지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병실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환우 여러분, 환우 여러분의 그 아픈 곳 마디마디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빠른 회복을 기도드리고요. 또 운행 중이신 분들 계실 텐데요. 혹시라도 깜빡 들지 마시고요. 안전 운행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이 시간에는 북녘에서 오신 탈북민들의 생생한 신앙 간증을 전해드립니다. 이분들의 탈북 과정과 대한민국 정착 과정에서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함께하시죠.
1: 평범한 한 가정의 둘째 딸로 태어난 저는 학교보다는 병원이 더 익숙한 아이였습니다. 수회거리를 끌고 정문에 앉아 하염없이 엄마를 기다렸던 아이, 또 엄마를 그리다가 눈물 범벅이 된 채로 잠이 들고 주사자리가 부어서 또 그 자리에 염증 치료를 받고 늘 엄마를 기다리고 외로워하던 아이, 늘 술로 살아가시는 아버지와 폭력을 당하는 어머니, 그 밑에서 제가 배운 것은 아버지에 대한 분노, 내가 힘이 있으면 아버지를 복수하리라, 이런 미움과 원망밖에는 없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었고 17세의 어린 소녀인 저에게도 꿈이 있었습니다. 뭐 아주 위대하거나 거창한 그런 꿈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이래서 저건 저래서 안 돼 하는 가족들의 반대로 그 꿈과 희망마저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학김에 저는 2시간을 걸어 군 농촌경영위원회라는 곳을 찾아가서 농촌 파견장을 받아왔습니다. 당시 농장원이 된다는 것은 북한에서는 그때 당시 환영이 아니라 무시받는 직업이었습니다. 나이 17세, 키 137. 이런 어린 여자아이에게 주어진 것은 나보다 키가 더 큰 삽자루, 이가 빠진 꽃갱이, 낫, 이런 무서운 농기구들이었습니다. 저는 늘 혼자다 보니 밤늦게까지 올리뛰고 내리뛰고 이렇게 일을 해야 했습니다. 제가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것만큼 가족에 대한 원망과 미움은 더 커져갔고 내 삶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불 속에서 몰래 울다가 잠들었던 기억이 지금도 떠오릅니다. 이렇게 4년 세월이 흘렀고 제가 21살 되던 해였습니다. 당시 저희 집은 집이 없어서 남의 집 창고 같은 곳을 빌려서 썼습니다. 일도 힘들고 가정에서 삶은 짜증이 나고 이런 농촌에서 평생 썩어야 하고 집 환경 분위기도 싫고 겨우 21살인데 이제 얼마를 더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사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참다 못해 아빠에게 퍼부었습니다. 내가 아빠 딸이 맞냐고, 나를 낳았으면 육체적 생명을 책임져야 되지 않겠냐고, 나는 지금 죽을 것 같다고 살려내라고. 그리고 2, 3일 후 아빠는 심장파막으로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북한은 남의 집에서 장례를 치르는 문화였는데요. 그때 저희는 남의 집에서 장례를 치를 수가 없어서 아빠 시신을 근처 외삼촌 댁에 옮겼고, 저희 남은 식구는 마음껏 울 집조차 없었습니다. 아빠가 사망한 지 한 달이 쏙 지나서 김일성도 죽었습니다. 북한은 더 큰 식량 위기에 시달렸고 저희 집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집이 바닷가 근처다 보니까 엄마는 생선을 사가지고 양강도 바닷가 구경도 못하는 먼 구석에 가서 그 생선을 팔아서 옥수수와 바꿔오는 작업을 했습니다. 언니는 파라티브스라는 전염병에 걸려 회사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픈 몸을 이끌고 나물 캐고 나무를 하고 산을 넘나들어야 됐습니다. 제가 너무 아파서 산에 못 가는 날은 근처 군인 가족들 집에 가서 밭김을 매주고 밭 반그릇 먹으라고 주면 그것을 다시 가지고 와서 풀에 섞어서 언니랑 같이 먹고 겨우 살아남았습니다. 저는 견딜 수 없어 엄마를 찾아 양강도 해산으로 갔습니다. 양강도 해산에서 저는 쉽게 엄마를 만났습니다. 일주일 걸렸던 것 같아요. 저희 꼴이 말이 아니죠. 먹지도 못하고 씻지도 못하고 이런 저를 엄마는 말없이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저희 손을 잡고 시장으로 갔습니다. 10원짜리 국수 한 그릇 사주고 가장 저렴한 신발 하나 사주고 여기서 기다려라, 엄마 3일 만에 집에 갔다가 3일 있다 다시 오겠다 그러셨습니다. 저는 북한의 기차가 행방없기 때문에 한 일주일은 걸릴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부터 계속 해산역에 나가 기다렸습니다. 3일, 일주일, 한 달이 지나도 엄마는 오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저는 한 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친구가 말합니다. 우리 중국 가자. 중국 가면 설거지를 하면 얼마 얼마의 돈을 준대. 제가 계산해봤더니 한 일주일에서 열흘을 하면 뭐 부자는 못 돼도 엄마하고 제가 작은 빵 장사는 해서 그때그때 먹고 살만 하겠더라고요. 저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 있었습니다. 내가 이 작은 미천을 벌어가지고 왔을 때 엄마가 얼마나 좋아할까. 우리 엄마 이제는 고생 안 해도 되겠구나. 저는 이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날 밤 옥수로 퍼붓는 그 장대비를 다 맞으면서 압록강을 건넜습니다. 물살이 너무 세서 저희는 서로 손을 깍지지고 건넜는데 소리도 못 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장대비를 맞으면서 중국 어느 한쪽 소나무 있는 그 밑에 숨었습니다.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새벽이 되어서 장벽현에 있는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가 사는 집을 브로커를 따라 갔습니다. 할머니가 저희들 입었던 옷을 다 벗으라고 해요. 그리고 당신의 옷을 줍니다. 아무 생각 없었습니다. 아, 할머니가 우리 옷이 젖었으니까, 젖은 옷 입고 있으면 감기 드니까 그래서 벗으라 하는구나. 그리고 할머니 옷을 입었고 그 다음 창고에 저희들을 가둬 넣었습니다. 그리고 말을 합니다. 직소리도 하지 말아라. 여기는 공안이 수시로 드나든다. 너네 잡히면 너네들은 물론 가족들까지 다 죽는다. 제가 할머니한테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희 일 시켜주세요. 무슨 일 그러냐고. 그래서 제가 아니 저희 설거지하러 왔잖아요. 무슨 소리 하냐고. 너네 그 브로커들한테 팔렸다는 거예요. 중국 돈 100원에. 그때 저희 나이 25살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저의 인생에 또 다른 비극이 시작되어 갑니다. 저희는 사람이 아닌 물건이 되어서 점점 시골로 점점 더 높은 가격으로 팔려 다녔습니다. 기억에 나는 것은 가장 먼저 팔렸던 아이가 17살 되는 어린 여자아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샀던 사람은 50대 되는 조선족 아저씨였습니다. 그 아저씨 따라 그 아저씨네 집으로 갔고 그때야 저는 비로소 아저씨가 자기 마누라 하려고 저를 샀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동네에서 할머니 서너 분이 탈북자가 왔다니까 구경을 왔습니다. 저는 그 동네가 조선족 동네라는 걸 알았고 일부러 큰 소리로 동네 떠나갈 듯이 울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 사람 맞냐고. 어떻게 당신 딸 같은 사람하고 살 수 있냐고. 차라리 나를 내어놓아달라고. 그러면 내가 공안에 가서 내 발로 나 북한 사람입니다 하고 북한에 건너갈 거라고. 그랬더니 할머니들이 혀를 찹니다. 그리고 그 아저씨한테 말합니다.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러면 사람 구실 못해. 넌 하늘이 두렵지 않냐 그럽니다.
아저씨가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저

반석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다음날 아침 화장실 가는데 마당에 화장실이 있었거든요. 할머니 한 분이 오라고 손짓합니다. 따라갔더니 할머니가 말합니다. 이제 오전 10시면 한족이 너를 사러 온답니다. 60대 된답니다. 너가 몰라서 그러지 그런 집에 가면 낮에는 시아버지 되는 사람이 밤에는 아들이 그들의 성적 놀이개가 된다는 것입니다. 너가 빨리 도망가야 된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할머니를 따라 할머니 집에 숨어 있었습니다. 하루도 안 돼서 다시 할머니 집에 그 밖에 있는 창고에 숨었습니다. 그리고 3일째 되던 날 할머니네 그 아들 그 동네 젊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논밭을 갈로질러 어느 조선족 동네 가정부로 들어갔습니다. 심심하면 공안에 신고한다고 협박하고 저는 그런 집에서 4년을 살았습니다. 억울한 누명, 폭언에 시달리다가 4년 만에 도망을 갔습니다. 제가 갈 수 있는 곳이 할빈밖에 없습니다. 할빈에 가서 거짓말하고 다녔습니다. 저는 엄마 아빠가 일찍 돌아가셔서 중국말 중국글 모릅니다. 저 일 시켜주세요. 그리고 먹여주고 재워주는 식당을 찾아가서 일을 했습니다. 일하면서 그들이 눈치를 채죠. 폭력과 또 부당한 대우에 늘 노출되어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부모 형제와 생이 이별하여 말도 글도 모르는 남의 나라에서 정말 탈북자라는 죄 아닌 죄로 가난한 나라에서 왔다는 이유로 도망자로 저는 살아가야 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할빈, 연변, 청도를 떠돌이 생활하던 저는 한국으로 보내준다는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한국 가면 신분증을 준다. 탈북민이라고 해도 잡아가지 않는다. 자유를 주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많은 말들을 했지만 저에게는 두 가지 말만 들렸습니다. 잡아가지 않는다, 자유가 있다. 저는 어차피 죽을 목숨이기에 이 길을 선택했습니다. 정말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전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금방 중국에 왔을 때 너희들이 팔렸어. 그때 그 마음과 똑같았습니다. 목숨을 걸고 자유를 찾아 대한민국으로 왔는데 이제는 내가 그 자유가 무엇인지도 모르겠고 무엇인지도 모르는 그 자유에 내가 왜 목숨을 걸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외로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죽고 싶었습니다. 중국에서 만났던 브로커의 말대로 모든 것이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주공 아파트도 있었고 신분증도 있었습니다. 옷차림, 말투, 온 몸에서 탈북민이라고 냄새가 나는데도 누구 하나 잡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점점 죽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우울증은 더 심해졌습니다. 저희 엄마가 자주 했던 말씀이 생각납니다. 부모 덕 없으면 남편 덕 없고 남편 덕 없으면 새끼 덕이 없다. 아, 그때야 알았습니다. 저도 그때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불쌍하고 재수가 없고 나라도 부모도 없는 나 같은 인간은 어느 나라에서 살든 자유란 행복이란 있을 수 없구나 하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태어난 것 자체가 죄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속 깊은 한 곳에서는 너무나도 살고 싶은 이 욕망이 끊임없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람이 너무 그리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해 주신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막이 아름다운 이유는요, 어딘가에 샘을 숨기고 있기 때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비록 광야 같고 지금 지나는 계절이 한여름 폭염처럼 지치고 힘들지라도 원망하지 않을 이유는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마르지 않는 생수의 샘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일주일 동안 땀 흘리며 치열하게 사시느라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남들에게 말 못할 마음의 갈증과 불볕더위 같은 고충을 겪고 계십니까? 네, 오늘 토요일 하루 그 모든 염려를 주님께 툭툭 다 맡겨두시고 주님이 부어주시는 시원한 평안의 생수를 들켜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내 곁에 계시니 나는 이미 넉넉하다 선포하며 가슴을 활짝 펴고 기분 좋게 웃어보는 복된 토요일 되시기 바라면서 오늘 순서 마칩니다.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복은 70년, 경남 30년, FM 98.1 메가헤르츠, 진주 FM 92.5 메가헤르츠,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TV 극동방송에서 새 시대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고생을 하고 기적처럼 홍해를 건넜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닌 거대한 성, 여리고성이 있었습니다. 이길 수 없어 보이는 그런 곳이었다고 하지요.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홍해를 건너고 여리고성을 마주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한 목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가는 길목에도 이런 여리고성이 나타난다고요. 병으로, 가난으로, 무너진 가정으로, 다양한 모습으로요. 그리고 그때 내가 할수 없는 걸 경험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힘으론 안 된다는 사실을 인지함과 함께요. 그래야 하나님께로 가는 속도가 빨라지겠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만을 붙들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아뢰는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면서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토요일 1부 이 시간 출발할게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첫 찬송으로 올려드렸고요. 조금 전 함께한 찬양은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였습니다. 기도 없이는 아무 일도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십자가를 붙들고 올려드리는 기도로 우리 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날 보내시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믿음은 기도의 선물이고 기도는 십자가에서 시작된다고 하죠. 오늘도 십자가를 붙들고 세상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복된 주말 보내시기를 중보하면서요. 계속해서 복음의 메아리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험한 십자가 능력 있네 테너 강내우 씨였고요. 보혈의 능력 찬송,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찬송가 함께 하셨어요. 김혜실입 합창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올려드린 찬송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국립합창단이었죠.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믿음은 기도의 선물이고 기도는 십자가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도 우리 십자가를 붙들며 세상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하면서요. 계속해서 나의 죄를 씻기는 찬송 올려드릴게요.

0: 나의 죄를 씻기는 찬양 가사가 있는 찬송과 조금 전 현악기 연주 찬양으로도 함께 했습니다. 계속해서 극동방송의 김장환 목사님의 말씀 함께 합니다.
1: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실패를 승리로, 실패, 성공으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오늘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어떠한 난관, 어떠한 실패, 어떠한 좌절이라도 실망하지 말고 조금만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첫 번째 대지가 실패를 승리로 이끌려면 친절하세요. 친절은 실패를 이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고 했습니다. 불친절한 성도는 실패를 하게 됩니다. 친절이 실패를 성공시킬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하는 사람 친절해야 됩니다. 교인들 친절해야 됩니다. 가게 주인 친절해야 됩니다. 공무원 친절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경과 고난과 실패를 거듭하는 사람에게 누가 친절을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성공하고 승리할 것입니다. 두 번째 대목이 용서하세요. 하나님께서 화평과 거룩함이 없는 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고 사랑은 가장 중요하다고 고린도전서 13장에 말씀을 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지만은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나에게 용서를 베풀고 용서를 받으면은 반드시 거기에는 승리가 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 충성.

하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충성, 나라에 대한 충성, 교회에 대한 충성 찾아보기가 힘들지요. 그러나 주변에는 그러한 사람들이 더러 있기에 나라가 건전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건전하고 가정이 건전한 것은 그 누군가가 늘

0: 부자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과 여러분이 어떠한 맹세를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실패를 거듭한 사람에게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용서와 친절과 충성이라고 하는 세 가지 덕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러한 덕목을 찾아서 열심히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도 모르게 실패를 승리로, 성공으로 이끌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용서와 친절과 충성의 덕목을 기억하면서 극동방송의 김장환 목사님의 말씀 함께 하셨고요. 계속해서 찬양 올려드린 후에 매일 이 시간 만나보는 시간이죠. 북한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목소리로 고향을 위한 오늘의 기도, 북한 땅을 위한 오늘의 기도 올려드립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요엘 2장 13절의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의가 풍성하시며 추군이 여겨 형벌을 내리지 않으심이라. 요엘 2장 13절의 말씀. 우리가 진정한 회개로 옷이 아닌 마음을 찢게 하소서. 분단과 갈등의 고통 속에서 이민족이 주님께로 돌이키지 못했던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겉모습이 아닌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 애통함으로 나아가며 한반도 땅을 더럽혔던 죄악과 음란, 탐욕, 불의함을 끊고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 민족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때 한반도의 분단으로 인한 착고가 풀어지게 하시며 모든 재앙을 거두셔서 평화와 통일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이 머자는 줄을 믿습니다. 더불어 세계 곳곳에서는 기도의 한 줄 한 줄로 북한 땅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속히 역사해 주실 줄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오늘의 복음의 메아리 1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2부에서 다시 뵐게요.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미세먼지는 발생 원인과 상관없이 입자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를 부르는 말입니다. 먼지 핵에 여러 종류의 오염물질이 엉겨붙어 있고 호흡기를 통해 몸 안에 유입될 수 있습니다. 입자가 미세할수록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 시 허파 꽈리까지 직접 침투하기에 장기간 미세먼지를 마실 경우 천식이나 폐질환 발생, 조기 사망률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입자 크기 2.5마이크로미터 이하는 초미세먼지라고 부르며 세계보건기구에서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는 혈관을 통해 우리 몸의 순환을 일으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위험성을 높이기도 합니다. 어린이, 노인, 호흡기 질환자 등 민감군은 일반인보다 건강 영향이 클 수 있어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예보 등급은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4단계로 나눠지며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어린이, 노인, 폐질환 또는 심장질환자 등 민감군은 실외활동을 제한하고 실내생활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일반인 역시 실외활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으며 부득이한 외출 시 공인된 황사보호마스크를 착용하고 교통량이 많은 지역으로는 이동을 피합니다. 유치원, 초중고교 등 학교는 행정당국의 권고에 따라 실외 수업을 금하며 수업 단축 또는 휴교를 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대비해 꾸준히 물을 마셔주면 가래 등으로 배출되기 쉬우며 외출 후 머리를 감거나 옷을 털어주고 바로 샤워를 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이어드립니다.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만일 그대가 그대 입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것을 그대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며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면서 구원의 선물 가운데 거하는 영원한 생명, 천국 소망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하루 보내시기를 바라고 또 바라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할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외화벌이의 진실. 오늘도 데일리NK 엔드센터 이상용 국장님과 함께합니다. 자리로 바로 한번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저희가 얼마 전에 국제인권단체 GRC에서 북한 노동자의 하루를 재구성한 보고서를 만들어서 화제가 됐더라고요.
1: 네.
0: 러시아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이들의 증언을 토대로 김금혁이라는 29살, 29세의 가상인물을 만들었더라고요.
1: 네, GRC라고 하는 그 국제법 재단이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변호사님들이 중심으로 그러니까 제재가 어떤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됐고 어떤 나라가 이걸 제재를 이렇게 어기고 있는지 그거를 국제법적으로 다루면서 이거를 널리 좀 알리고 이걸 제재를 또 해야 된다라고 하는 식의 이제 어떻게 보면 네보커시 네.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단체인데요. 그러니까 북한의 이제 초국가적 억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들여다보고 연구하고 있는 그런 단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1: 그래서 그 단체가 얼마 전에 이제 보고서를 내봤는데, 근데 이제 되게 재밌었던 거는 해외 파견 노동자 문제가 이게 혹은 이제 숫자나 제도로만 설명하면 조금 멀게 느낄 수 있잖아요. 몇 명이 파견됐고 얼마를 그쵸. 벌고 또 어떤 제재를 어겼는지 이해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루를 어떻게 사는가가 더 잘 와닿을 수도 있겠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가 되게 재밌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번에는 김금혁이라고 하는 29세 북한 노동자의 하루를 좀 따라가면서 이렇게 보고서를 쓴 겁니다. 물론 이제 김금혁은 실제 어느 한 사람이 아니고 약간 가명, 가상의 인물을 하나 만들어 놓는데요. 그래서 여러 노동자의 증언을 모아서 만든 그런 인물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하루 속에는
0: 네.
1: 진짜 그 러시아에 파견 나간 북한 노동자가 느끼는 그러니까 현장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 있어서 한 번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0: 이 하루 일과를 그러면은 좀 순차적으로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1: 네.
0: 우리 청취자분들은 머릿속으로 그려가면서 함께 네.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김금혁 씨의 하루가 언제 어떻게 시작을 하는 건가요?
1: 네. 저희도 이제 아침에 새벽에 그런 밖에 나가보면 버스라든지 지하철에
0: 네.
1: 진짜 아침부터 일찍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0: 맞아요.
1: 그런 분들을 보면 정말 약간 반성이 되기도 하거나 그렇긴 하는데
0: 네.
1: 이 김금혁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 5시 30분쯤 시작이 됩니다. 따뜻한 집 침대가 아니라 건설 현장 근처 좁은 컨테이너 여기에 어떻게 보면 약간 일종의 북한 네. 노동자들 위한 기숙사 같은 공간이 있는 거거든요. 거기서 눈을 뜨게 됩니다. 여러 명이 한 공간에서 함께 자고요. 그러니까 네. 거기 컨테이너에 2층 침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설치된 경우 있거든요. 그리고 난방이나 위생 상태 그 정말 최악입니다. 더울 때 엄청 덥고 추울 때 엄청 추운 게 컨테이너 생활이거든요.
0: 네.
1: 제대로 또 씻기도 어렵고요. 잠을 충분히 자기도 어렵습니다. 좁은 컨테이너 한 6명 이렇게 있는 거니까 이 장면이 이렇게 우리가 또 떠올려 봤을 때 중요한 이유는 노동 착취가 작업장에서만 시작된 게 거기에서만 진행되고 있다라고

0: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점입니다. 사람은 쉬어야 다시 일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얻게 되는 거잖아요.
1: 네.
0: 그런데 잠자리부터 열악하고 이제 씻는 것조차 어렵다면 몸은 어떻게 보면 일을 하면서 더욱더 지치는 게 또 빨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또한 하루 노동이 시작되기 전부터 이미 몸과 마음이 현재 무너지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1: 참 끊임없는 감시 속에서 쉴 때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환경 속에서
0: 네.
1: 그러면 이렇게 일어나서 바로 뭔가 출근을 할 것 같은데 출근하는 모습까지 묘사가 되어 있을까요?
0: 네. 보고서를 보시면 그거 오전 6시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1: 오전 6시요?
0: 김금영 30분 만에 챙겨서 이제 밖으로 나야 되는 혼자 이제 출근을 해야 되는 거죠. 노동자들은 보통 집단으로 이동을 하고요.
1: 네.
0: 주변에는 관리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항상 그를 지켜보는 노동자거나 혹은 그 관리하는 이제 보위성 간부들, 요원들이 있는 거죠. 숙소와 작업장 사이의 거리가 멀지 않아도 마음대로 다른 곳에 들리거나 우리는 뭐 커피 한 잔 이제 사가거나 그게
1: 네.
0: 약간 로망이
1: 그쵸.
0: 달라고 하는 사람들 꽤 있잖아요. 그런 걸 절대 할 수 없고 또한 러시아 사람들과 자유롭게 만나거나 혹은 이야기하거나 이런 것도 어렵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단순한 단체 생활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동을 통제하는
1: 네.
0: 그러니까 어디 뭐 지역을 통제하는 거에 더 나아가서 그냥 출근하는 그 지역 공간까지 통제하는 것은 그 사람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뜻입니다. 밖에는 도시가 있고 가게가 있고 혹은 거리가 있고 있지만 김금우에게 그 공간은 자유롭게 내가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는 러시아에 있지만 실제 생활 이게 여전히 북한식 통제 안에 묶여있는 모습이다
1: 네.
0: 라고 우리는 그려볼 수 있는 거죠.
1: 참 눈을 뜨고 감는 게 모든 순간이 통제 안에 있어서
0: 네.
1: 갈 수 있는 길목들이 다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0: 네.
1: 그럼 현장의 모습도 같이 그려보기를 원하는데 오전 일과도 궁금하고요.
0: 네.
1: 또 이렇게 일과 가운데 매번 있는 쳇바퀴 같은 루틴 가운데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은 또 어떤 부분들일까요?
0: 현장 노동 자체에도 당연히 힘듭니다.
1: 네.
0: 엄청 이렇게 몸을 써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죠. 근데 김금혁 씨에게 더 힘든 것은 늘 감시받는다는 느낌입니다. 우리가 이제 저도 이제 노가다를 좀 뛰어보기도 했고 건설 현장에 가서 일을 해봤긴 했지만
1: 네.
0: 조금씩 쉬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좀 이렇게 뭐라 본인만의 공간 하나 만들어놔요. 그래서 거기 가서 잠깐 뭐 이렇게 눈을 붙이고 있다거나
1: 사각지대에서요.
0: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사람들 동료들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스트레스를 푸는 공간과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없습니다.
1: 네.
0: 작업장에는 관리자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동료 중 누가 나를 보고할지 모른다는 불안감도 있습니다. 혹은 불평을 했는지 외부 사람과 접촉했는지 금지된 휴대전화라든지 이런 IT 기기들을 갖고 있는지 서로 눈치를 보게 되는 거죠.
1: 네.
0: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누가 마음 편하게 그 자기 자신의 깊은 그 속마음 그래서 스트레스를 푸는 그 시간
1: 네.
0: 이런 것들을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힘들면 힘들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부당하면 내가 부당한 처우를 받는다라는 생각이 들면 부당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환경이 개선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말이 신고로 이어지고요. 강제 귀국이나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면 이거는 반드시 침묵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시는 이 몸만 뿐만 아니라 생각 그리고 말 이런 모든 것까지 묶어주는 장치가 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근데 이 감시라는 게 일과 중에만 그런 게 아니고 서로
0: 네.
1: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는 눈을 뜨고 감는 그 모든 순간이 감시인
0: 그렇죠.
1: 거잖아요. 근데 일터에서는 점심시간도 그만큼 참 소중한데 휴식시간이잖아요. 이곳에서는.
0: 네.
1: 그리고 국제사회에서도 점심시간, 저녁시간은 다 휴식시간이잖아요.
0: 네.
1: 이력시의 점심시간은 또 다르겠죠?
0: 점심시간이 한 30분 정도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1: 30분이요?
0: 네. 근데 이제 보고서에선 난 12시, 김금혁 씨는 뭘 하냐. 내가 이달에 얼마를 벌고 또한 얼마를 바쳐야 하는지 계산한, 계산.

0: 하고 있다.
1: 하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2: 네.
1: 국가기획부는 노동자가 매달 북한 당국이나 혹은 소속기관에 바쳐야 되는 돈을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돈이 노동자에게 너무 큰 부담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점이죠.
2: 네.
1: 김우여 씨는 러시아 오면은 내가 돈을 많이 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뇌물도 바치고 어렵사리 러시아에 나왔을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월급에서 국가계획분을 바치하고 생활비를 바쳐야 되고 각종 비용이 또 빠져나갑니다. 그러나면 내가 손에 남는 돈이 없거나 빚으로 남을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내가 그 쉬는 시간에 그 돈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벌러 왔는데 매달 바쳐야 할 돈 때문에 더 위험하게 일해야 되는 구조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김금혁 씨는 추운 날씨, 그러니까 러시아는 얼마나 더 춥겠습니까? 우리보다 한 뭐 5도 내지 10도 정도 뭐 춥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건설 현장에서 야외에서 계속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느려지면 이 개인만 혼나는 것이 아니라 작업조 전체가 더 오래 일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약간 또 눈치를 봐야 되는 거죠.
2: 네.
1: 건설 현장이 원래 사고 위험이 큰 곳이잖아요. 그래서 네. 저희는 뭐 안전에 대한 교육도 하고 뭐 이런 안전 장치를 하지 않는 안전모를 뭐 쓰지 않거나 그러면 뭐 작업이 갑자기 멈추고 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완비가 된 다음에 다시 시작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2: 맞아요.
1: 그런데 휴식이 부족하고 여기 보호 장비도 충분하지 않고 그 계획력을 채우라는 압박까지 있으면 이른바 이런 북락사고 해야 되나요? 뭐 이렇게 떨어지거나 낙상사고나 이런 사고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노동자는 사람이 아니라 이 생산량을 맞추는 도구처럼 북한 당국에 의해서 취급받게 되는 것이죠.
2: 근데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사회에서는 현대인들은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스트레스를 받아도 월급날 통장을 보고 다시 한 달을 버티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1: 네.
2: 근데 이력 씨도 분명히 월급날이 있겠죠?
1: 월급날은 항상 좀 보통은 기뻐야 되는 거잖아요.
2: 네.
1: 아, 월급날이다. 하지만 김금혁 씨에게 월급날은 오히려 허탈한 날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분명히 오래 일했고 네. 15시간, 16시간 몸도 많이 상했는데 정작 내 손에 남는 돈은 매우 적기 때문입니다. 돈이 어디로 갔는지 따져보면 국가계획분, 그 생활비 혹은 파견 과정에서 생긴 비용 등 이게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김금혁 씨는 이런 얘기를 하는 수 있는 거죠. 내가 이렇게까지 일했는데 가족에게 보낼 돈이 얼마나 남았나 라고 하는 거죠. 가족을 위해서 나왔고 또 가족에게 충분히 근데 가족에게 충분히 보내지 못한다면 죄책감이 커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외 파견의 가장 큰 약속, 북한 당국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돈을 벌 수 있다. 뭐 그런 것을 이제 믿고 왔고 기대를 품었는데 그 네. 약속이나 그 기대가 무너지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2: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것도 참 하루 같지가 않아요.
1: 네.
2: 쉬는 시간도 없고 쉬는 공간도 없고
1: 그렇죠.
2: 쉴 만한 환경도 조성이 되지 않아서 근데 이렇게 북한에서 해외 파견에 나간 가상의 인물 이력 씨의 퇴근 전까지 그러니까 월급날의 그런 하루까지 함께 살펴봤는데
1: 네.
2: 이렇게 잠들기 직전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는 모습은 또 어떨까요?
1: 네. 이제 밤이 되면은 이제 거의 한계치에 다다르지 않았을까요?
2: 네.
1: 우리도 그러니까 어느 날 반일이라든지 외부에서 일을 하면 진짜 거의 골아 떨어지지 경험이 있었잖아요.
2: 평소보다 조금만 더 일해도
1: 그렇죠.
2: 그대로 쓰러지잖아요.
1: 근데 이력 씨의 하루는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정해진 시간이 지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목표량을 채워야 끝납니다. 어떤 날은 밤 10시, 11시, 자정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프거나 다치면 아프다. 이렇게 얘기해서 빠질 수 있는 거잖아요.
2: 네.
1: 근데 그 계획부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자정 무렵 김금혁 씨는 가족을 떠올립니다. 아내와 딸을 위해 러시아에 왔지만 가족과 자유롭게 연락하기도 어렵습니다. 통화가 감시될 수도 있고 당연히 휴대전화 사용도 제한되고 있습니다. 나는 돈을 벌러 온 것인가? 아니면 자유를 잃고 버티고 있는 것인가? 바로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라고 그러니까 청취자분들이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입니다.
2: 감시 속에서 말조차 행동조차 조심하고

0: 국가 계획분을 채우기 위해 밤늦게까지 일하는 참 말이 안 되는 것 같으면서도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을 실제 그런 현장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 이야기가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할 이유는 해외 파견 노동자 문제가 단순히 외화벌이의 문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자유와 안전 또 가족과 삶이 직결되는 문제라는 점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알고 또 바로 고칠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함께 기도하길 소망하면서요. 오늘의 외화벌이의 진실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데일리 NK 엔드센터 이상현 국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하옵소서.
1: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모든 순간 하나님을 송축하길 소망하면서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함께 할까요?
1: 우리가 살다 보면 억울하고 원통하고 절통한 일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고산 윤선도 선생의 회포를 서술하다라는 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옛날 쾌산이라는 산 자락에 한 농부가 밭을 갈고 있었어요. 이리어쩌죠. 중간에 너무 피곤해서 언덕 위로 올라가서 그늘 밑에서 좀 쉬다가 잠이 들었어요. 고라 떨어진 거죠. 근데 옛날에는 호랑이가 심신산천이 있었잖아요. 호랑이가 그 농부를 잡아먹으려고 포복을 하면서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어요. 이때 그 소가 그 모습을 본 거예요. 호랑이를. 소가 달려가서 호랑이와 싸웠어요. 그래서 호랑이와 소가 한바탕 싸우면서 그만 밭이 곡식이 엉망이 됐어요. 그것도 모르고 그래서 이제 소가 호랑이를 내쫓은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이 농부는 한숨 자고 일어나서 딱 보니까 내려와서 보니까 밭이 엉망이 된 거예요. 곡식도 엉망이 된 거예요. 너무 화가 났어요. 이놈의 소가 미쳤나. 그래서 작대를 가져와가지고 소를 나무에 묶어놓고 분이 나가지고 소를 실컷 때렸어요. 얼마나 실컷 때렸냐. 1년 농사를 망쳐놨으니까. 얼마나 속상한지. 결국 소가 죽었대요. 소는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쾌산의 억울한 소라는 유명한 말이 생기게 된 거예요. 쾌산의 억울한 소. 그렇죠. 소는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이 억울한 세상, 이 더러운 세상, 그렇죠? 이 세상에는 불의와 불법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세상에는 착한 사람보다는 수단법 안 가리는 악인들이 저달되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시편 73편이 그거잖아요. 예.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애쓰는 사람은 고통을 당. 악인들은 형통하고. 한 버스가 교통사고를 났대요. 69번 버스예요. 여기 69번이 있나요? 예.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억울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일까? 첫째로 96번을 탄다는 게 69번을 탄 거예요. 그래서 죽었어요. 결혼을 앞두고 죽은 총각이 있어요. 버스가 출발할 때 그 저 버스를 놓치면 안 돼. 죽으라고 뛰어가서 탄 사람. 그러다 죽었어요. 졸다가 전정 과정에서 내려야 되는데 못 내리고 타고 있다가 죽은 사람. 하여튼 이 세상에는 억울한 사람이 많아요. 지진이 나서 수많은 사람이 죽고 중국에는 홍수가 나서 수많은 사람이 죽고 비행기 사고 이런 사고 저런 사고. 예, 이 세상에는 바람잘 날이 없어요. 예? 전쟁 소식. 바로 우리도 예외일 수는 없어요. 작든 크든 억울합니다. 누명을 썼습니다. 원통합니다.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우리 한나라부터 한수를 배워야 돼요. 억울할 때, 힘들 때, 말할 수 없는 스트레스로 살고 싶지 않을 때, 잠 못 이루고 밥을 못 먹는 고통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인생 역전을 이루고 이거를 승화시켜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복 있는, 하나님 앞에 크게 복받고 쓰임받는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느냐. 그는 누구한테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시편 145편 1절입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숨쉬는 모든

0: 나갔다고요?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억울함이 있습니까? 사람을 상대하지 맙시다. 세상 것들을 상대하지 맙시다. 문제를 상대하지 맙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속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만 상대합시다. 믿습니까? 아멘.
1: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파주 충만한 교회 임다윗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7월 18일 토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평안남도와 함경남도, 황해도는 대체로 흐리겠는데요. 평안북도와 함경북도는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흐려지겠습니다. 밤부터 평안남도와 함경남도, 황해도 지역에는 곳에 따라 비가 내리기 시작해 일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최저기온은 광주와 목포, 제주가 25도, 서울과 여수 24도, 대전과 대구, 부산이 23도로 보이고요. 평양과 신의주, 개성, 춘천, 강릉, 포항이 22도, 함흥 21도, 청진 19도, 강계 18도, 해산이 15도로 전망됩니다. 최고 기온은 평양과 신의주, 강계가 31도, 제주 30도, 개성과 춘천, 서울, 광주, 목포가 29도, 함흥과 부산, 여수가 28도로 보이고요. 대전과 대구, 포항이 27도, 강릉이 26도, 해산과 청진이 23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하늘은 대체로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파도의 높이는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 모두 0.5에서 1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복음으로 남북이 하나 되는 그날까지 강건하고 강건하십시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이번 주말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제작 진행의 임지현 역에서 인사드릴게요.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경상남도 창원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 98.1MHz, 진주 중계소 92.5MHz, 출력 5kW, 호출부호 HLDD로 방송되는 FEBC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창원 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창원 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창원 극동방송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두대로 147의 연주소를 두고 송신소는 불모산에, 진주중계소는 월화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창원 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창원극동방송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창원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이경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창원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EBC FM 창원극동방송입니다. HLDD

0: 복음 70년, 경남 30년, 부흥하는 교회, 행복한 성도 김앤중앙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이 있는 마을. 안녕하세요. 찬양이 있는 마을 진지혜입니다. 프랭크 밴드 마틴은 18살에 아버지가 경영하는 대장간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벌겋게 달아오른 쓰덩이가 왼손에 떨어지는 바람에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나머지 네 손가락을 절단하게 됐습니다. 바이올리니스트를 꿈꾸던 그에게는 청청병력과 같은 일이었는데요. 하지만 그는 좌절하지 않고 나머지 손가락들을 사용해 바이올린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열심에 열심을 거듭한 끝에 오하이오주에 있는 수카운티 교향악단의 뛰어난 바이올리니스트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은 바로 이런 겁니다. 현재 상황에 개의치 아니하고 오히려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주신 기회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전화위복의 역사를 맞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범사에, 즉 희로애락의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을 인정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한 여행자가 관광 중에 몸의 균형을 잃고 사해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수영을 전혀 할 줄 몰랐던 그는 물속에 빠져 죽지 않으려 필사적으로 팔을 흔들어댔는데요. 하지만 곧 지쳤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그는 이제 난 죽었구나 하며 자포자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물이 그를 세게 떠받쳐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다른 물과 달리 염분과 다른 광물들이 많이 섞여 있는 사해였기에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라도 물에 가만히 몸을 맡기고 누워있기만 하면 둥둥 뜰 수 있었던 겁니다. 물의 부력에 자신의 몸을 편안하게 맡기면 도리어 안전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전능하신 주님의 관심 속에 살아가면서도 내 힘으로 살아남고자 아등바등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 몸과 마음이 녹초가 되도록 지치고 나서야 내 스스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주님께 맡기곤 하는데요. 우리를 떠받쳐주는 강한 힘이 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며 때를 따라 세밀하게 돕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을 든든하게 받쳐주는 하나님의 손에 자연스레 몸을 내어 맡기는 방법에 익숙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시편 124편 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거든 아버지께 기도하십시오. 그분은 기꺼이 도와주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그분의 도우심을 받게 될 것이며 그분의 도우심을 구할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겁니다. 망설이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구하십시오. 야고보서 1장 5절. 하나님은 담대한 기도자들, 즉 필요한 지혜와 도움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분께 나아오는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에서 야고보는 의심하는 사람들에 대해 계속 써내려갑니다. 기도해 놓고 염려하는 사람은 바람에 밀려 출렁이는 물결과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태도를 정하지 않은 채 바다에 표류하는 사람은 주님께 무언가 받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의심을 품지 않고 담대하게 그분께 나오는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구하고 믿으십시오. 주님으로부터 모든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받을 겁니다. 당신이 처한 곳과 능력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십시오. 저에게 필요한 도움과 지혜를 구하며 주님을, 오직 주님을 신뢰합니다. 길을 보여주십시오.

톨스토이는 부유한 귀족 출신에 작가로서도 크게 성공해서 남부러울 것 없는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참된 만족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죄에 대한 공포로 불안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적한 시골길을 걸어가다가 너무나 평화로워 보이는 한 시골 농부를 만났습니다. 톨스토이는 농부에게 다가가 그 평화로움의 비결이 무엇이냐 물었는데요. 그러자 농부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항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죠. 그래서 제 마음은 늘 기쁘답니다. 이 말을 들은 톨스토이는 그때부터 진지하게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고 결국 하나님을 만나 과거의 불안과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며 돌아가시는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아버지시며 자신의 영혼을 받아주실 것을 확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모든 걸 내어맡기는 우리가 됐으면 합니다. 그러면 삶의 불안과 공포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베풀어주시는 평화와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시편 37편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찬양이 있는 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더 행복한 찬양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복음 70년 그리고 영원히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됐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생애 처음으로 예수님 이름을 듣고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차 안에서, 라디오에 가만히 귀 기울이는 한 사람. 그 사람에게 창원 극동방송은 오늘도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의 소리는 공중에서 사라집니다. 그러나 말씀은 한 사람의 마음에 조용히 심겨집니다. 오늘 뿌려진 그 한 알이 내일의 믿음이 되고 한 생애에 구원이 됩니다. 이것이 창원 극동방송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창원 극동방송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방송에 헌금을 해주시고 후원해주시는 분들, 묵묵히 창원 극동방송에 복음 30년을 함께 해주신 분들, 그분들이 계시기에 순수하게 복음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에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주 안에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오늘이 토요일입니다. 날씨가 더운데 길이 막히면 정말 짜증이 나죠. 그런데 도시에 살면서 이런

막힘 현상은 일상의 삶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출퇴근하면서 늘 막힌 길을 다녔는데 어느 날 막힘없이 달리게 되면 행운이라도 만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하지만 도로의 정체 막힘보다 심각한 것은 우리의 인생 정체 막힘이죠. 사면 초과의 상황은 정말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영혼의 정체됨입니다. 영혼의 정체는 막힘의 사실조차 깨닫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죠. 지금 이 시간 내 인생의 도로 상황이 어떤지 살펴보십시오. 특히 내 영혼이 막혀있는 것은 아닌지요. 먼저 내 영혼의 정체가 뚫려야 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시온의 대로가 열립니다. 시편 84편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네. 오늘도 우리 인생과 영혼이 막힘없이 주님만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첫 곡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윤학원 코랄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 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 이것이 잘 됐는지 저것이 잘 됐는지 혹 둘이 다 잘 됐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전도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선인장이 살아남은 이유.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미국 사막에는 사구아로라는 선인장이 자랍니다. 수명이 150년이 넘고 높이가 20m가 넘게 자랄 때도 있습니다. 미국의 사막은 매우 척박합니다. 1년 내내 모래폭풍이 불고 아프리카 사막처럼 어쩌다 찾아오는 우기도 없습니다. 비가 거의 내리지 않고 낮에는 뜨거운 태양, 밤에는 몸이 얼 정도의 추위가 1년 내내 반복됩니다. 이런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사과로는 자신의 키의 두 배가 넘는 뿌리를 내립니다. 또 조금씩 내리는 비와 이슬을 저장하기 위해 가지 전체를 물 저장소로 만들었는데 거대한 사과로는 물을 30톤이나 저장할 수 있습니다. 물이 증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껍질은 두껍고 단단합니다. 동물들에게 뺏기지 않으려고 가시도 다른 선인장보다 더 날카롭고 길쭉해졌습니다.

사과하루 선인장이 이렇게 노력하는 이유는 바로 씨를 뿌리기 위해서입니다. 선인장이 아무리 오래 살아도 씨를 뿌리지 못하면 멸종하기 때문입니다. 사과하루 선인장은 1년에 딱 한 번, 그나마 비가 많이 올 때 씨를 뿌리는데 워낙 척박한 환경이기 때문에 10년이 넘게 실패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살아있는 동안 매년 한 번씩 씨앗을 뿌리기 때문에 미국 사막 어디에서나 사과하루 선인장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고 씨를 뿌리는 선인장처럼 우리 그리스도인 역시 동일한 심정과 노력으로 복음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오랜 세월을 건너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이 소중한 복음이 더 널리, 더 빨리 전파되도록 지치지 말고 복음을 전하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전도가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전하게 하소서. 힘들고 어려워도 성실하게 복음을 전해 기쁨으로 열매를 거둡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힘 베스퍼스 합창단이 노래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고진엽 씨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간증 드라마 사슬을 끊고 바바라 이야기. 안녕하세요. 성경 야고보서 1장 8절에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바바라 역시 두 마음을 품었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정에서 자라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성은 세상의 다른 가르침들을 따르기 시작하면서 빗나간 삶을 선택했고 그 결과로 파괴적이고

0: 깊고 공허한 삶의 방식으로 이끌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그녀는 한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녀의 영혼과 삶이 사슬을 끊은 이후 영원히 말이죠.
1: 그래, 연애 사업은 잘 돼가 봐봐라. 아직도 열렬히 불타는 중?
2: 별로. 젊은 열기로 방탕아 생활한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어. 나 임신했어.
1: 어머나, 그래? 그럼 어떻게 할 생각이야?
2: 낙태 수술 받으려고. 부모님이 이 사실 아시면 노발대발하실 텐데.
1: 부모님께 말씀드릴 필요 없어. 그럼 어디 가서 수술 받을 거야?
2: 의사는 지역병원은 추천해주지 않더라. 싼 병원에 예약 일자를 잡아뒀어.
1: 잘했어. 그냥 이 하나 뽑는 것처럼 가볍게 생각해.

0: 어떻게 자신의 뱃속에 있는 새 생명에 대해 그토록 무관심한 태도를 보일 수 있을까요? 바바라의 위기는 세상의 식탁에서 무절제한 향연을 즐긴 결과로 찾아왔습니다.
1: 저는 미주리에서 세 명의 남자 형제들과 함께 사랑이 많으나 엄격하신 부모님 밑에서 성장했습니다. 우린 일주일에 세 번씩 교회에 갔고 성경의 가르침에 순종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저는 트럼펫 연주를 잘했고 기타도 배웠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교회 성가대의 리더셨고 저는 직접 자작곡을 써서 아버지께 들려드리는 것을 좋아했지요. 13살에 저는 교회 구성원의 일원이 되기 위한 요건들을 다 충족시켰지만 구원에 필요한 사항들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교회 가는 건 종교의식에 지나지 않았지요. 70년대 초반에 히피 문화의 영향을 받게 되면서 저는 하나님이 정말 계신지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최상위의 그룹이었지만 꼭 1등이 되겠다는 경쟁심도 없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딱 6번의 데이트를 했지만 남자아이들에 대해선 많은 환상이 있었지요. 16살이었던 어느 여름날 저는 바깥에 나와 앉아서 마태복음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깊이 감동을 받았지요.
2: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1: 고등학교 졸업 후 저는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지방대학에 다녔는데 과학 과목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진화론이 캠퍼스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직 배우지 못한 사람들만이 창조론을 믿는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지요. 저는 올 A를 받으며 1학년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여름학기를 몇 과목 수강했는데 거기서 로운을 만나게 됐지요. 그는 26살 공군 예비역이었고 그 다음 해부터 우리는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3: 왜 그렇게 결혼 문제가 급해 바바라? 우리가 대학 졸업할 때까지 기다리면 안 돼?
2: 2년이나 더?
3: 우린 학교에서 늘 만나잖아. 그리고 주말에도 함께 지내고.
2: 난 늘 당신과 함께 있고 싶은데.
3: 난 아직 직장도 운전면허도 없고 우리 둘 다 결혼할 준비가 돼 있지 않은 것 같아.
2: 날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야?
3: 사랑해. 하지만 사랑한다고 둘이 꼭 붙어 있어야만 하는 건 아니잖아.
2: 난 아니야, 론. 나도 군대 입대할까 봐.
3: 별로 나쁜 생각은 아닌데? 군대에 가면 배울 게 많이 있을 거야.
1: 저는 신병 모집인과 상담을 한 후 입대를 결정하고 신병 훈련을 받으러 갔지요. 훈련 기간 동안 저는 론에게 상사병에 걸린 듯한 절절한 편지들을 보내며 결혼하자고 졸랐습니다. 결국 그는 제가 열흘 휴가를 받았을 때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우리는 체사피크만 옆에 작은 트레일러에서 살았는데 곧 둘 다 현실에 실망하고 말았지요. 저는 종종 해변에 앉아 파도가 저를 휩쓸어가 버렸으면 하고 바랐습니다.
3: 이놈의 지겨운 목이.

0: 힘내, 론. 자, 밝게 웃어봐.
1: 말이야, 쉽지. 난 여기서 취직도 못하고 있잖아.
0: 제대로 구직 시도도 안 해봤잖아. 그러지 말고 저길 아래에 있는 작은 클럽에 가.
1: 싫어.

0: 그가 미주리로 돌아가자 저는 그가 원하는 아내 상에 맞추어 살아야 한다는 스트레스에서 해방됐습니다. 저는 부대 안에 교회에서 일했는데 바로 그곳에서 저를 더한 타락의 길로 인도할 단계를 밟게 됐지요. 군종 중 하나가 제게 이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 주었던 겁니다. 왜 이 와인병을 냉장고 안에 보관하세요?
1: 아, 그건 성찬식 때 쓰는 거예요. 조금 맛보실래요?
0: 마셔본 적은 없지만 언제 한번 마셔보고 싶다는 생각을 늘 해왔어요.
1: 그럼 한번 드셔보세요.
0: 내가 생각했던 맛은 아니네요. 하지만 나쁘진 않네요.
1: 조금 더 드시겠어요?
0: 그때부터 와인을 맛보는 것은 제 취미가 돼버렸습니다. 저는 성찬식 와인을 마시고 있는 와중에도 군목님이 물어보시면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이후 저는 다시 20명의 여자와 250명의 남자가 있는 막사로 돌아갔는데 남자들의 유혹이 강해 불륜의 경계에서 주저하고 있었죠. 죄책감을 느낀 나머지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2: 여보세요?
0: 안녕, 론?
2: 무슨 일이야, 바바라.
0: 당신이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어. 남자들이 너무 치근거려. 뿌리치기도 힘들 때도 있어.
2: 뭐라고? 혹시 불륜이라도 저지른 거야?
0: 그건 아니야. 하지만 당신 없이 여기서 혼자 지내는 건 너무 힘들어서.
2: 난 네가 훨씬 고결한 영혼을 가진 여자라고 생각했는데.
0: 그래서 부탁하려고 전화한 거야. 우리 결혼을 살리고 싶어. 제발 돌아와줘.
2: 곧 돌아갈 거야. 하지만 당장이라도 의가서 제대를 신청하는 게 좋을걸. 네가 진정으로 우리 결혼을 살리고 싶다면 말이야.
0: 로는 약 일주일 동안 휴가를 받아왔고 우리는 함께 상담을 받으러 갔습니다. 저는 의가사 제대를 신청했고 6개월 후에 제대했지요. 저는 미주리 집으로 돌아가서 대학에 복학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결혼은 위기를 맞고 있었죠. 남편과 저는 별거 생활을 하면서 1년이 넘도록 일주일에 한 번씩만 얼굴을 보며 지냈으니까요.
3: 그래, 요즘 어떻게 지내, 바바라?
0: 아주 잘 지내. 직장에서 새 친구들도 몇 명 사귀었고 다 마음에 들어.
3: 전공을 특수교육으로 바꿨다고?
0: 응. 장애아동들과 함께 일하는 게 너무 즐거워. 만족감이 정말 대단해.
3: 넌 온통 네 생각만 하는구나, 바바라.
0: 우리 사이엔 사랑이라곤 전혀 없어. 우리 결혼은 다 허위야.
3: 그게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하니?
0: 당신은 우리 결혼을 개선시키려고 노력조차 안 하잖아. 차라리 이혼하는 게 낫겠어.
3: 네 멋대로 결혼하자고 조르더니 또 네 멋대로 이혼하자고? 그래, 좋아. 당장 이혼해.

0: 그때 전 아직 운전면허도 없었기 때문에 그가 저를 법정까지 차로 태워다 주었습니다. 저는 판사가 우리 이혼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렸을 때 기뻐서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론을 단 한 번밖에 보지 못했지만 저는 재혼엔 전혀 관심이 없었죠. 하지만 여전히 그렇게 어린 나이에 이혼한 것은 우울한 경험이었습니다. 그 무렵쯤 고등학교 시절 가장 친했던 친구를 만나게 됐지요.
1: 봐봐라!
0: 어, 패티! 이게 대체 몇 년 만이니?
1: 여기 학교 다녀?
0: 응, 야간으로. 낮에는 장애아동을 가르치는 선생님의 보조교사로 근무해.
1: 네가 결혼하고 군대에 갔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0: 둘 다 실패했어. 이젠 자유의 몸이 되어 정말 좋다.
1: 그래? 그럼 내 아파트에서 같이 살아도 되겠네?
0: 좋아. 나도 그러고 싶다.

0: 왜? 넌 항상 머릿속에 책으로만 가득했잖니. 우린 잃어버린 시간들을 보상해야 해.
1: 우리 부모님은 이러는 거 절대 인정 안 하실걸? 두 분은 정말 독실하셔서.
0: 봐봐라, 종교란 그저 자만심의 한 형태일 뿐이야.
1: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니니? 난 하나님이 실제로 계셨으면 좋겠는데.
0: 절대 아니야, 봐봐라. 진화론자들이 그 사실을 증명해냈는걸.
2: 친구와 한 아파트에서 함께 생활한 지 두 달 후, 친구는 자기 남자친구와 함께 살겠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내에 다른 집을 얻었지요. 그리고 근처에 있는 술집에 과감히 혼자 가기 시작하면서 빠르게 알코올 중독자로 변해갔습니다. 대부분 저는 바텐더와 이야기를 했지만 때때로 낯선 사람을 만나 저희 집에 데려오기도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두 마음을 갖고 방황하지 않았어요. 오직 한 마음으로 죄를 향해 똑바로 걸어갔기 때문이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안 계실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했고 그래서 낯선 남자들과 어울리는 게 문제가 되지 않았지요. 그러나 1년 후 제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건 더 이상 사소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한 제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은 딱 하나인 듯 보였습니다. 바로 낙태였지요. 약속한 날짜가 되자 저는 버스를 타고 병원에 갔습니다. 다섯 명이 한조가 되어 작은 방에 들어가 간호사가 설명해주는 수술 과정을 들었습니다.

0: 와, 정말 이게 태어나서 처음 피워보는 마리아나란 말이야?
1: 정말이야. 나 처음으로 술 마셔본 것도 1년 전쯤일걸?
0: 그래.

0: 수술 과정에 대해 너무 겁을 주시네요, 간호사님.
1: 국소 마취를 해드릴 겁니다. 걱정 마세요.
0: 저는 안 돼요. 전에 치과 치료를 받았을 때 심한 부작용이 있었거든요.
1: 아, 그렇다면 의사 선생님이 아가씨에겐 따로 진정제 처방을 내리실 겁니다. 다른 질문 있으세요? 아, 좋아요. 아, 여러분, 모두들 이 서류에 지금 사인하셔야 해요. 자, 첫 번째 것은 여러분이 수술 과정에 대한 안내를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것은 수술 후에 발생 가능한 정서적 결과에 대해 상담을 받았다는 내용이에요.
0: 간호사님, 전 상담을 하나도 받지 못했거든요. 여기서 상담 받을 수 있나요? 받지도 않은 상담에 그렇다고 서명하는 건 정말 싫거든요.
1: 이봐요, 아가씨. 수술 받으실 건가요? 안 받으실 건가요?
0: 아니, 그럼 그걸 상담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됐어요. 제 진료비 환불해 주실 수 있죠?

0: 그들은 진료비를 환불해 주었고 울면서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낮잠을 잔 후 건강식품 상점까지 걸어가서 비타민제를 조금 샀지요. 그러다 한 게시판에서 가정출산 교실에 대한 안내문을 보게 됐습니다. 알고 보니 한 기독인 단체가 운영하고 지도하는 강좌였어요. 그리고 그들 중 하나가 기꺼이 제 조산사가 되기를 자원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자원해서 제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점이 저를 화나게 했지요. 하지만 출산교실에서 저는 한 친구를 만나게 됐는데 그는 제게 좀 더 새로운 사상들에 대해 소개해 주었습니다.
1: 그래, 넌 담당 조산사가 마음에 들어?
0: 베스 말이야?
1: 어.
0: 우리 엄청나게 부딪혀. 그 여자는 항상 예수 얘기랑 내가 얼마나 구원받을 필요가 있는지만 얘기하거든.
1: 나도 알지.
0: 난 믿지 않아. 그 여자에게 난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말해줬다고. 난 그런 여자들이 정말 내 영혼에 관심이 있다고 생각지 않아. 단지 자기 자랑을 위해서지.
1: 그 여자 물병자리인 게 분명해. 그래서 어울리지 못하는 거야. 너 별점 쳐본 적 있어?
0: 아니.
1: 그럼 꼭 해봐. 탄생했을 때 별자리를 알게 되면 네 성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야.
0: 저는 점성술이 미래를 이어나

0: 라는 한 방식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믿음은 제가 받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무시하는 데 일조하게 되었죠. 결국 저는 부모님께 임신 사실을 말씀드렸고 두 분은 매우 실망하셨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낳아 기르겠다는 제 결정은 지지해 주셨어요. 제 아들 아론은 1981년 여름에 건강한 남자아이로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제가 대학 공부를 다 마치고 그해 12월에 졸업할 때까지 아이를 돌봐주셨죠. 저는 시골에 있는 한 히피 공동체에서 생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기르기 위해 사회보장연금을 받아 생활했지요. 저는 아버지께 전화를 드려 제가 겪은 새로운 경험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1: 여보세요?
0: 아버지, 저예요. 공동체를 떠나겠다는 결심을 알려드리려고요.
1: 이제야 내가 제정신을 찾은 것 같다 반갑구나. 오래 안 갈 거라고 생각을 하긴 했단다.
0: 그 사람들 아주 이상하게 생활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도착하니까 밝은 오렌지색 셔츠에 자주색 치마를 입은 남자가 맞아주는 거예요.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때리고 있었는데 혼내지도 않고요. 혼란스러운 환경 속에서 우리 아론을 키우고 싶지 않아요.
1: 아이는 엄마와 아빠 손에서 길러줘야 돼. 자라는 동안에는.
0: 저 고등학교에서 교직자를 하나 얻었어요. 특수교육이요.
1: 아, 기쁜 소식이구나. 이제는 제발 정착했으면 좋겠다. 봐봐라.
0: 저는 실제로는 정착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오로지 수입을 위해서 아이들을 가르쳤으니까요. 제 삶의 진짜 관심은 술을 마시고 마리화나를 피우고 어린 아들과 함께 노는 것뿐이었습니다. 저는 또 다른 여자와 한 집에서 생활했고 우리 아들을 돌봐줄 보모를 알아냈습니다. 그 보모의 남편은 저와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였기 때문에 우리 셋은 친구가 되었죠. 그리고 함께 어울려 술을 마시고 마리화나를 피웠죠. 그는 저처럼 반항적인 기질의 사람이었던 반면 그의 아내는 섬기는 마음을 갖고 있어서 제가 직장에 가 있는 동안 아기 기저귀 빨래까지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2: 선생님, 이번 주에 교장실의 분류가 혼이 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0: 아, 우리 반 학생들 때문이었어요. 아이들 수학 실력을 늘게 해주기 위해서 게임을 하도록 허락해줬더니 포커를 치게 해달라고 조르는 거예요.
2: 아니, 그럼 안 된다는 것 좀 잘 알고 계셨을 텐데요, 선생님.
0: 교사들 중에 교회 다니는 일당들이 있는데 아마도 그들이 고자질을 한 것 같아요. 난 예수님의 말씀은 믿지만 그분에 대해 입으로만 떠올리는 사람들은 안 믿어요.

0: 저는 예수님에 대해 전하려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무례하게 대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아침 제 아들을 그 집에 맡기고 나올 때 그들의 부엌 벽에 붙어있는 한 시 구절을 발견했습니다. 기독인 가정을 위한 기도문이었죠. 그리고 그녀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믿게 되었으며 그동안 그분께 순종하지 못했노라는 이야기를 전하자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어느 날 다시 교회로 돌아가겠노라고 계획했습니다. 실은 저도 그녀와 똑같은 결정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사로서의 무책임한 태도가 결국 제 발목을 잡게 되었으니까요.
1: 앉으세요, 바바라. 제가 아론의 기저귀 가방을 갖고 올게요.
0: 오늘 교장선생님이 나더러 사표를 내라더군요.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어요.
2: 안 돼요. 스스로 그만두지 말아요. 그냥 선생님을 해고시키도록 두세요.
0: 하지만 그럼 제 경력에 불리하게 남을 텐데요.
2: 그렇긴 하죠. 하지만 그러면 선생님은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잖아요.
0: 그거 좋은 생각인데요? 고마워요.

0: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건너편 주로 이사를 갔지요. 걱정된 부모님은 제게 용기를 주시고자 찾아오셨습니다.
1: 너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거니 봐봐라.
0: 다 남자 때문이에요.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완전히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아루는 전혀 돌보지도 않았고요. 저한테도 마찬가지였어요.
1: 미주리 집으로 돌아오는 게 어떻겠니?
0: 저는 제 일이 정말 좋아요. 정부에서 주는 생활보조금도 있고요. 그러니 문제없어요.
1: 내가 남는 시간에 딱히 할 만한 게 없다는 게 걱정이 됐어. 그래서 내가 밖에 나가 통제력을 잃지 않도록 TV를 사왔다.
0: 저는 얼마나 타락했는지요. 1984년 마지막 날 밤에 저는 어린 아들과 함께 모텔방 문을 잠그고 정신을 잃을 때까지 술을 마시고는 오전 10시까지 잠들어 있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났을 때 술을 영원히 끊어야겠다는 확고한 결심을 하게 됐지요. 얼마 후 TV 채널을 이리저리 돌리다가 크리스천 토크쇼를 보게 됐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극률이 가득했지만 죄에는 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었지요.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하고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이 죄에서 자유케 해주었다는 것을 확신하면서요. 저는 날마다 그 프로그램들을 보기 시작했고 희망이 제 안에서 꿈틀대기 시작했습니다.
2: 많은 사람들이 죄에 대한 생각을 깨끗이 잊고 살지만 하나님은 죄를 매우 심각하게 보십니다. 너무나 중하게 보셔서 그분의 외아들을 보내어 십자가에 달려 끔찍한 죽음을 당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성경은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이 예수님께 나와 그분을 여러분의 구세주로 영접할 때 여러분을 묶고 있던 그 어떤 속박에서도 자유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세주가 필요한 죄인임을 고백하십시오. 오직 그분만이 주실 수 있는 기적을 구하십시오.
0: 그날 저는 기적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제 삶은 막다른 골목에 처해 있었고 예수님만이 제 유일한 희망이심을 깨달은 거죠. 그리고 그분이 제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주님을 거절하고 조롱했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도 주님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주님, 제 마음에 찾아오셔서 제가 주님께서 제게 살기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주님, 다시는 제가 주님을 외면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제게 새로운 삶을 주십시오. 아멘.

저는 무릎 꿇고 앉아 오랜 시간 기도했습니다. 그 후 직장에 갈 시간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 날은 매우 추웠고 제 차의 배터리도 너무 약했습니다. 그래서 차에 시동이 걸리지 않을까 걱정이 됐지요. 저는 바깥으로 나와 얼굴을 차에 기댄 채 좀 더 기도했습니다. 마침내 차에 오를 용기를 얻고 차에 열쇠를 꽂은 후 돌렸지요. 하나님, 모든 게 사실이네요. 당신은 정말로 계시는군요. 제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를 사랑하시는군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0: 경험했습니다. 저는 주님께 제 모든 인생의 인도하심을 맡기고 더 이상 어둠 속에서 걷지 않게 되었고 성경의 말씀을 믿는 교회에 등록하여 일원이 됐습니다. 그 후 재혼을 희망하며 론을 찾으러 노력했지만 그를 다시는 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미주리로 돌아와서 몇 년간 장애 아동들을 가르쳤습니다. 그 후 역시 주님께 헌신된 한 남자와 만나 결혼을 했지요.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세 명의 아이들을 더 주셨고 우리는 그 아이들을 집에서 가르쳤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위해 그분의 생명까지 바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1: 성경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애청자 여러분, 무의미하고 죄로 가득한 삶을 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스스로 바꾸려 노력하지 마시고 대신 하나님께 나아오십시오.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시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변화시키도록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나아가는데 그 어떤 장애물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이죠. 그리스도를 믿는 이 삶을 변화시키는 결정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가까운 교회를 찾아 방문하시거나 극동방송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 이윤정, 우문희, 이명숙, 유재상, 성수경, 홍승표, 이상헌, 정훈석. 간증 드라마 사슬을 끊고 바바라 이야기로 함께했습니다.
2: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창원 명곡교회 소문난 전도왕 이영희 집사님입니다.
3: 제가 이제 24살에 안양으로 시집을 갔는데 남편을 만난 지 한 달 만에 결혼을 했어요. 그 결혼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우리 시부모님은 교육자시고 두 분은 너무 훌륭하고 좋으신데 남편이 이상했어요. 알코올 중독에 분노 조절도 안 되고 도박 중독에 너무너무 이 분노가 일어나면 술병으로 막 때리고 찌르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맞아 죽을 뻔하고 몸에 흉터도 많고 이렇게 힘든 지옥과 같은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신혼 때 남편하고 싸우다가 갑자기 입이 뜨끔하면서 목이 타들어가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게 알고 봤더니 제 초제를 제 입에 부어서 제가 병원에 입원해서 의사 선생님도 죽는다고 했는데 40일 만에 기적적으로 퇴원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새벽마다 일어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5살 딸이 있는데 저를 정말 우리 딸 성인이 될 때까지 살려주시면 정말 예수 잘 믿을게요. 제가 서원을 했어요. 하나님이 여러 번 살려주셨다는 걸 제가 알고 빚진 자 마음으로 전도를 하게 되었는데요. 정말 가족들이 많이 거절을 했어요. 그래 제가 교회 오시면 감사, 안 오시면 더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하다. 제가 죽을 뻔한 그 지옥 같은 그런 생활에서 이렇게 또 주님을 만나다 보니 이 전도는 정말 너무 쉬운 거였어요. 제 인생 살아온 거, 그 힘든 거에 비하면 저는 정말 전도는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을 했는데 막상 시작해보니 이 녹록지 않고 만만치 않았어요. 그렇지만 정말 열심히 했고 우리 시부모님, 우리 남편, 왼수 같은 남편을 용서하고 전도를 했고요. 우리 시부모님 두 분을 전도를 했습니다. 내 자아가 자꾸 살아나면 내가 부활하면 전도가 안 돼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이 내 안에서 나타날 때 전도

0: 같더라고요. 주위에 들어보면 전도가 정말 부담이다 이런 말씀 많이 하는데 전도를 부담으로 생각하지 말고 정말 천국 가서 누구 때문에 내가 천국 왔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는 성도님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도 그런 소리 많이 듣고 싶습니다.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창원 명곡교회 이영희 집사님이었습니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FM 98.1MHz 진지 FM 92.5MHz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BC 극동방송에서 이곳을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반여동산교회 서용택 목사님입니다.
1: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도들을 성전 삼고 계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 기쁘신 뜻대로 소원을 이루도록 역사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나누기를 힘쓰며 너그러운 자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과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이 상하고 애통하는 자들을, 질병으로 고통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사 고쳐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나기도 전에 설레는 약속이 있습니다. 바로 티키타카가 잘 되는 사람과의 만남. 티키타카라는 말은요, 스페인어로 탁구공이 왔다 갔다 한다 라는 뜻의 말인데요, 대화가 끊기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그런 모양새를 보고도 참 티키타카 잘 된다 라고 이야기해요. 내 마음을 잘 공감해주고 또 대화를 하면 할수록 좋은 사람, 함께하고 싶은 사람, 그런 친구라면 주말의 황금 시간, 어떤 시간도요 다 내어주고 싶어요.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1절 말씀. 아멘. 나의 상처받은 마음을 불쌍하게 여기시는 예수님, 나에게 티키타카 할 준비하고 계시는, 끊임없이 대화하고 싶어 하시는 우리 예수님, 좋은 친구가 계십니다. 주님을 의지함으로 다 내어줘도 아깝지 않은 그런 시간, 행복한 토요일에 저는 엄수빈입니다.

7월 18일 행복한 토요일 굿모닝 FEBC입니다. 방금 함께 나눴던 찬양은 김도현의 예수 예수 함께 했고요. 오늘도 썸머 스페셜 시원한 찬양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듣고 싶으신 찬양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예요. 샵 1069 우물정 누르시고요. 1069로 보내주시면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또 어플로 함께 하시는 분들은 어플의 무료 채팅창에 남겨주실 수 있어요.

0084님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네요. 샬롬 아멘. 오늘도 극동방송의 말씀과 찬양으로 은혜가 풍성한 하루 되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오늘도 풍성한 은혜, 찬양의 가사 생각하시면서 많이 받으실 준비 다 되셨죠?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이 변찮고 보호하시는 그 사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이 찬양 여러분과 함께 나눌게요.

찬양의 바람 솔솔 불어오는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함께하고 있습니다. 찬양으로 가득 채워가는 이 여름이요. 여러분께 더 기억에 많이 남는 그런 여름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2142님, 샬롬, 주말 아침 찬양과 함께 하루 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퇴근길에 라디오로는 늘 청취하는데요. 앱 설치해서 듣는 건 오늘 처음이네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네요. 2142님, 너무 지혜롭게 이 극동방송을 즐기고 계시네요. 극동방송 끊기지 않고 즐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찬양을 늘 내 옆에 두는 방법. 극동방송을 앱으로 청취하시는 거예요. 휴대폰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서 극동방송 검색하셔서 다운로드하시고 로그인하시면 언제든 끊기지 않고 이 무료 채팅방에도 여러분의 이야기를 편하게 남겨주시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간혹 이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아, 이 극동방송으로 너무 은혜 받고 있는데, 이 찬양 듣고 말씀 들으면서 은혜 받고 있는데 목적지에 다 도착했는데 어떡하죠? 내려야 되는데 내릴 수가 없어요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봤습니다. 내리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휴대폰에 앱 설치하시면요, 언제 어디서든 걸으면서 들으실 수도 있고요, 집에서도 편안하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차에서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도 축복하고 감사합니다. 이어서요, 우리 샬롬으로 인사 열어주셨는데 2142님, 또 오늘 너무너무 샬롬, 평안 가득하시기를 진심 다해 응원합니다. 그리고 듣고 계신 모든 청취자분들도 오늘의 토요일 샬롬으로 가득하시길 기도합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찬송과 함께 하실까요?

사랑 이야기에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9507님 찬양곡 내 진정 사모하는 들려주세요 문자 보내주셔서 준비했습니다. 이 찬양도 함께 하고요. 5560님 너는 꽃이야 찬양 신청합니다. 안다빈, 안형빈, 박예은 저희 자녀들도요 예배 자리에 꼭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어요. 안다빈님 또 안형민님 우리 박예은님 560님의 자녀분들 그저 바라만 봐도 사랑스러운 이분들이 멈추지 않는 영원한 사랑 꼭 알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면서 신청해 주신 찬양 히스플랜의 너는 꽃이야 찬양 듣고요. 9507님의 신청 찬양까지 내 진정 사모하는 찬양까지 함께 할게요.

7월 18일 행복한 토요일의 기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나를 바라보시며 사랑을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자고 있는 나의 얼굴을 가장 잘 아시는 아버지, 아버지처럼 나를 사랑하는 이 없습니다. 그 사랑을 인해 이 아침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세상 모든 만물이 각자의 때를 가지듯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나의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나에게 필요한 그 때를 놓치지 않게 하소서. 풀려야 할 일이 풀리는 때가 오늘이라면 그 일이 꼭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때를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에 예민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분별해 가장 좋은 것을 얻게 하소서. 성급한 마음에 주님의 때와 어긋나는 일이 없게 하소서. 기다림도 때이니 기다림의 때를 놓치지 않게 하소서. 오늘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자연스러운 하루를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과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루 되게 하소서. 공부해야 할 때 공부하게 하시고 일해야 할 때 일하게 하소서. 쉬어야 할 때 쉬게 하시고 항상 기도하라 하신 말씀대로 종일 기도하게 하소서. 나의 손을 잡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생명의 말씀사 김민정 목사님의 책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침기도 365에서 오늘의 기도를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제철 과일이 제일 맛있는 거 아시죠? 제철에 맞게 설계된 하나님의 계획이 실은 제일 아름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기다림은요, 열리지 않을 꽃망울을 들여다보는 일이 아니라 제때 열릴 꽃을 기대하는 일일 겁니다. 여러분이 기다리는 가장 예쁘게 피워낼 꽃망울 같이 기다리고 기도할게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시편 73편 28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오늘 여러분 반드시 꼭 행복해지세요. 제철에 제때에 하나님께서 피워내실 그 꽃을 같이 기다려요.

지금까지 행복한 토요일 굿모닝 FEBC 제작 진행의 저는 엄수빈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만나는 기적과 같은 오늘, 극동방송과 함께 행복한 주말 주일 보내세요.

창사 70주년을 맞는 극동방송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찾습니다. 1956년부터 지금까지 쉼없이 오직 복음만을 전해온 극동방송. 이 전파는 누군가에게는 절망의 끝에서 들려온 한 줄기 위로였고, 누군가에게는 막힌 길 앞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라디오 너머로 들려온 말씀 한 구절이 삶을 바꾸고, 죽음 같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게 한 찬양 한 곡이 있었습니다. 그 은혜의 순간을 이제 함께 나눠주십시오. 극동방송에서는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접수는 7월 24일 금요일까지, 분량은 A4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수상작은 단행본으로 출간되며 최신 휴대폰과 태블릿 PC 등

풍성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수기 공모전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보내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사랑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창원극동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전파는 선교사가 됐습니다. 30년 복음 외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소중한 물질로 후원해 주신 분들.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30년간 단 한 번도 끊기지 않았던 그 작은 헌신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30년간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복음 방송은 오늘도 살아 있습니다. 이제 창원극동 방송은 라디오를 넘어 더 넓은 미디어의 바다로 복음의 길을 이어가려 합니다. 그 걸음도 전파 선교사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그리고 보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구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매일같이 우리가 맞이하는 하루, 그 하루의 시작을 아름다운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시간, 아침의 노래 박보민입니다. 진정한 애국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에 학생이라면 열심히 공부하고 직장인이라면 열심히 일하는 거라는 기본적인 답을 합니다. 자신이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애국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나라를 위해 꿈을 포기한 채 목숨과 마음을 바친 분들이 계십니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애국 정신이 절실한 시대입니다. 성경 속 인물들은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민족과 나라를 생각했습니다. 왕자의 지위를 포기하고 자신의 민족을 구출한 모세는 성경에서 애국을 실천한 대표적인 인물로 꼽습니다. 특히 신앙과 애국이 충돌할 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했던 기생 라합과 이 밖에도 요셉, 에스더, 다니엘, 느헤미야 등은 고난 속에서도 민족을 위해 금식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구했던 성경 속 인물들을 통해 진정한 애국 정신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 8절에서 9절 말씀.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나라의 죄

극동 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노래 박보민이었습니다. FABC

0: 맑은 영혼의 소리 극동 방송입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매주 토요일 이 시간은 부산 수영로교회 이규현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까지를 본문으로 사랑 넘어 사랑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굉장히 파격적이에요. 사실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라. 지난주간에 우리 살펴보았는데 이게 쉽지 않죠. 쉽지 않죠. 오른뺨을 치면 막는 것까지는 하겠는데 왼뺨까지는 돌려대는 건 어려워요. 어려워. 현실적으로 어려운 말씀을 주님이 하신 거예요. 이제 오늘은 뭡니까 여러분? 오늘은 왼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 이게 뭐 어떻게 너무 높은 거죠. 에베레스트 같아요. 에베레스트. 예, 우리와 거리감이 있는 거죠. 이게 이 말씀을 들으면 좀 사실은 좀 불편함이 있습니다. 막 아멘 아멘 이렇게 따라하기에는, 그렇게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메시지거든요. 그러나 이제 우리 말씀을 우리가 살펴봐야겠죠. 자, 오늘 이 본문은 산상순 가운데서도 핵심입니다. 핵심. 예. 자, 먼저 예수님이 구약의 율법을 언급하시죠. 43절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익숙한데 그 다음이 좀 그렇죠. 내 원수를 미워하라 였다는 것. 좀 생소합니다. 사실 구약 성경에 이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사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좀 덧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면 원수를 미워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의 범위를 좁혀버린 거죠. 주님은 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셨죠. 율법을 주신 목적이 단순히 악을 금지하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이웃은 누구인가. 바리새인들이 자꾸 이웃의 범위를 좁히려고 한 거죠. 예, 그리고 그러나 주님은 이 이웃의 개념을 점점 확대시키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4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니까 주님은 이웃을 어디까지 확장시킵니까? 원수까지도 이웃으로. 그러니까 여기에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말은 일반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 말로는 그냥 사랑인데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사랑은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아가페, 이걸 우리는 신적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신적 사랑, divine love라고 해요. 인간적 사랑의 연장이 아니고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 그래서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라는 이 수준이 아니고 원수를 사랑하라 이 단계로 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예수님이 소개하는데요. 45절에 이같이 한적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은 해를 비추시는데 악인에게도 비추신다. 또 비를 내리실 때 골라가면서 너 나쁜 짓 했지 비 안 내린다 이렇게 하시지 않고 다 내리신다. 이걸 우리는 일반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Common grace라고 그래요. 일반 은총. 악인이나 선인에게 모두가 햇빛을 비추시고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반역한 죄인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을 베푸시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은 온 세상을 다 품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사랑의 그 크기는 큰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만, 그러니까 외국인들

주상의 예술이요 세리도 이같이 하느니라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그냥 낮은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리들도 그런 사랑을 한다 이렇게 얘기해서, 여러분 세리가 왜 세리를 얘기하느냐 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리는 가장 나쁜 사람으로 여기는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세금을, 동족들의 세금을 갈취해가지고 로마에 일부 내고 일부는 자기가 이렇게 챙기고 뇌물을 받고 부정부패가 막 심한, 유대인의 입장에서 세리는 반역자고 매국노입니다. 인간이 아닌 거죠. 상종도 못할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나쁜 인간도 친구가 있다. 그리고 그 사람도 친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수준을 훨씬 더 넘어서야 되지 않느냐 얘기를 하는 겁니다. 47절도 보니까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문안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도 형제 사랑하고 가족 사랑하고 한다는 거죠. 그죠? 당연하다는 거예요. 당연하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가 뛰어넘어서, 그 뻔한 사랑을 뛰어넘어야 된다. 그 당연한 사랑보다 너희들이 훨씬 더 예수를 따른다면 다르게 사랑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2절 33절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 칭찬받을 일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이 보여야 될 사랑은 전혀 차원이 달라야 된다. 그러니까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전혀 없는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단계로 확장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선한 사마리아를 통해서도 이웃이 누구이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뭐예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그러니까 여러분 그 강도를 만난, 그러니까 쓰러진 사람이 사실은 유대인이었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도와주는 거거든요. 이게 예수님의 비유가 의도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 편견에 사로잡혀서 자기 동족만을 사랑하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민족과 혈연의 경계선을 넘어서서 그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웃이 누구냐? 이웃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어떤 뭐 민족이나 어떤 다른 성별이나 이런 게 아니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내 이웃이라는 거죠. 고난당하는 사람이 이웃이다. 예, 내가 어떤 규정을 해놓은 사람이 아니고 내 삶에 나타나, 그 사마리아 사람은 그렇잖아요. 그냥 지나가다가 전혀 생명부지의 사람이 강도 만나 고통하고 있는 그 사람을 건져주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가 이웃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을 가려서 이 인간은 안 되고 저 인간은 안 되고 이게 아니고 따지고 계산하고 규정을 만들고 심사하고 이렇게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내 생애 가운데 찾아온 사람, 내가 마주한 사람, 나와 마주친 사람들, 오늘 또 여러분 나가다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내 이웃이라는 거, 그리고 그에게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베푸는 거,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보여준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하나님을 닮아 있는 모습, 하나님을 닮아 있는 모습. 여러분 이건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살아갈 때 가장 힘든 이웃이 누구냐면 사실은 이웃 가운데 원수가 생겼을 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예수님의 요구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거든요. 이건 권면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명령형입니다. 가능한 실천하려고 노력하라가 아니고 원수를 사랑하라, 이 명령형을 하신 거예요. 피할 수 없는 거죠. 그게 급진적인 겁니다. 여러분 원수가 누굽니까? 뭐 여러분들 뭐 원수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당장 나 있죠. 그죠, 여러분? 나에게 굉장한 피해를 입힌, 가해한, 손상을 입힌, 영적인, 정신적인, 육체적인, 물질적인, 때로는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까지 악하고 파괴적인 행동을 한 사람들, 이게 다 원수잖아요. 살다 보면 우리가 원수가 생깁니다. 사사건건 시비를 거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대놓고 욕을 하고 부당하게 대우를 하는 상사, 이게 원수죠, 원수.
그때 우리는 이 사랑은 고사하고 증오심이 솟아오르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원수를 사랑한다는 이 말을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받고 아멘으로 이렇게 순종하기는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 어떻게 이 원수를 사랑하는 게 가능한가? 어떻게 이 말씀을 주신 예수님이 좀 이해가 안 되는, 우리의 현실을 너무 모르고 하시는 분 아닌가?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는 이 말은 정말 피상적인, 오늘 우리의 현실에 가능하지 않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산상수훈을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남긴 교훈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이 원수 사랑을 온몸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당신은 그런 걸 전혀 하지 않고 너희 원수 사랑하라, 이게 아니고 예수님이 먼저 원수를 사랑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34절을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그랬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그 산상 이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면서 기도하신 거거든요. 자신을 위해서 조롱하고 침을 뱉는 자들을 향해 기도를 하는 겁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원수들이잖아요. 사실 나를 십자가에 매달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여러분 조금이라도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분노가 폭발하죠. 왜 나에게 이런 대우를 해? 왜 이렇게 피해를 입혀? 그러니까 이 피해를 입을 때 우리에게는 당연하게 그 원수에 대한 어떤 저주나 이런 것들이 쏟아 나와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가 뭐냐, 우리에게 보여준 건 당신을 죽인 자들까지도 끌어안는 자거든요. 하나님은 원수를 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윤리를 가르쳐 주신 분이 아니고 실제로 그걸 사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는 이 말씀은 현실을 모르고 이상론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삶을 온몸으로 살아내셨던 분이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실은 원수를 위해서 필요하지만 이 말씀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이 원수를 사랑하는 그 행위를 하는 그 사람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지 않고 살아보십시오. 정말 고통스러울 겁니다. 원수가 지금 있다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삶이 다 망가져 있을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냥 이를 갈고 나도 모르게 주먹을 쥐고 막 어떤 데는 잠이 안 오고 막 그 원수만 생각하면 원수가 나를 안 재워요. 불면증에 걸리고요. 소화가 안 되고요. 입맛이 사라지고 가슴이 쓰리고 시름시름 앓고 행복지수가 떨어지고 마음이 병들고 원수는 시도 때도 없이 내 안방으로 밀고 들어와요. 일상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지옥까지 안 와도 지옥 근처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주님은 야, 너 원수를 사랑해라는 거예요. 사랑해라. 예, 여러분, 원수를 해결하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원수를 미워하면 원수는 늘어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다윗을 어느 순간부터 원수처럼 여겨서 증오심에 시달려 죽이려고 그러죠. 막 죽이려고 달려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여러분? 사울이 갈수록 사람이 완전히 미칩니다. 나중에 악신이 걸리고요. 그런데 사울과 달리 다윗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와도 죽이지 않아요. 원수를 해결하는 길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지 원수와 맞대응하는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 다 맡겨요. 그리고 결국은 다윗이 이기죠. 그건 다시 이겼다기보다는 사랑에 이긴 겁니다. 증오는 자기를 스스로 죽이는 것이고.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는 이 말씀을 주시지만 그건 원수보다도 원수를 미워하는 우리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명령인 거죠. 원수를 사랑하지 않고는 원수를 이길 수 있는 길이 없고 그 원수를 이기지 않으면 내 삶은 행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러면 어떻게 하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가, 길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참된 사랑의 힘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죠? 어떻게 보면 좀 쉽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쥐어 짜서 사랑을 하려고 하면 never ever 불가능합니다.

합니다. 이건 노력으로 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경험해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원수가 있는데 내가 노력을 해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느냐가 어려운. 그러니까 원수를 품으려고 하면 원수를 품을 수 있는 엄청난 사랑의 에너지가 내 안에 주어져야 됩니다. 그죠? 내 이기심과 자기 중심적인 것을 녹여버리는 그런 사랑의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에너지가 어디로부터 오느냐? 나에게는 없는 거죠. 그게 위로부터 주어지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는 사랑의 용광로죠. 우리에게 그저 베푸신 조건 없이, 그리고 그 사랑의 강은 마르지 않는, 이제 그 십자가의 강에 빠져본 사람은 계산 없는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강도 얕은 강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에스겔서에서 나온 것처럼 완전히 그냥 내가 이렇게 어떻게 발이 닿지 않는 그런 깊은 강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여러분, 값비싼 향유옥합을 끝에 두던 주님 마리아가 그렇습니다. 그건 비밀을 알고 있는 거, 사랑을 경험한 사람. 이게 계산이 없는 거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계산을 해요. 사랑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거대한 십자가의 사랑이 한번 나를 뒤집어 엎는 역사가 일어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데 이 사랑이 아가페라는 거죠. 그 사랑이 우리를 바꾸어 놓았던 거죠. 그래서 이게 로마서 8장 32절에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존재론적으로 만나는 것. 그 에베소서 2장에서는 그 사랑의 길이와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청량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러니까 내 계명을 아무나 지킬 수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을 사랑하면. 근데 그 사랑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사로잡을 때, 그 십자가 사랑은 원수보다 더 큰, 원수가 나에게 행한 일보다 더 큰 초풍요의 에너지를 발휘하기 때문에 그게 사랑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혀 아무것도 없는 근거도 없는 데서 우리를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셨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보면 이렇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안 받았다면 우리에게는 그런 요구를 하실 리가 없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것. 그게 뭘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그래서 그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십자가라고 하는 프리즘을 통해서 사람들을 바라본 것. 십자가만으로 원수를 사랑하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 원수를 사랑하는 일은 결국 감상적인 일이 아닙니다. 감정만으로는 안 돼요. 예를 들면 원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내 안에 일어날 것을 기다리면은 천년이 가도 안 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 원수 사랑은 의지적인 순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데는 일어나지 않아도 사랑의 감정을 기다리지 말고 결단하는 거죠. 결단. 유명한 코리텐본 여사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 책이 있는데요.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입니다. 꽤 오래된 책인데요. 이제 이게 이 스토리가 뭐냐면 독일의 나치하에서 감옥 생활을 하면서 학대를 당하며 지냈던 이 코리텐본 여사가 있어요. 그 이분이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신실한 크리스찬인데 그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간증 집회를 다니는데요. 그 간증 집회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그런 간증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느 교회에서 집회를 마치고 입구에서 이제 오신 분들하고 인사를 나누는 동안에 충격적인 일이 하나 벌어져요. 그게 뭐냐면 감옥에 있을 때에 자기가 오래전 감옥에 있을 때 자기 언니를 죽인 사람 군인, 그 감옥 안에서 자기 언니를 학대해서 죽인, 그리고 자기도 학대를 했던 그 군인이 민간인이 되어서 그 자리에 참여하고
그 집회 온 거예요. 그리고 입구에 서 있는데 그 남자가 이렇게 걸어 나오는 거죠. 그 순간을 경험했던 이 코리텐 번전사의 그 표현이 그 나는 그를 보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고 온몸은 얼어붙고 머리털이 모두 쓰는 것 같았다. 그분은 이 코리텐 번전사를 모르는 거죠. 그런데 이 코리텐 번전사는 피해자니까 잊을 수 없는 얼굴인 거예요. 그런데 그가 조금씩 거기에 다가오고 있는데 마침내 그 앞에 섰습니다. 이 코리텐 번전사는 속으로 계속 되뇌입니다. 그 인간을 본 순간부터 자기 입에서 나는 그를 용서할 수 없다. 나는 그를 용서할 수 없다. 나는 그를 용서할 수 없다. 온몸을 떨면서 그런데 내 앞에 온 거예요. 나는 그를 용서할 수 없다. 그러나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이 용서하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한다 라고 하면서 눈을 감은 채 그를 끌어안았어요. 그런데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를 끌어안는 순간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에 순종을 하는 그 순간에 그녀의 가슴이 사랑으로 가득 채워졌어요. 그 순종하는 그 순간에 어디서 온 것인지 모른데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랑의 영이 자기를 사로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뭘 보여주는 순종이 먼저라는 거예요. 감정이 따라오지 않아도 사랑은 감정보다 행동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감정이 없어도 사랑의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행동을 하다 보면 사랑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명령은 원수를 좋아하라는 명령이 아니라 원수를 향해 사랑의 행동을 선택하라는 명령이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원수를 사랑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오늘 이 구절에서 얘기한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기도입니다. 기도. 원수를 위한 기도.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해야 될 진짜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상대를 변화시키는 거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변화시키도록 시켜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다른 길이 없어요.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사랑이 안 될 때는 기도가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기도를 들으셨죠.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거는 여러분 헬라어로 보면 미완료 시제랍니다. 이 미완료 시제 이건 뭐냐면 반복적인 행동을 합니다. 예수님이 한 번만 기도 끊는 게 아니라 그 참혹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면서 반복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이 주님이 못 박히신 상태로 계속 박해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뭡니까? 기도하는 동안에 놀라운 변화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상대를 향한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희한합니다. 상대를 바라보는 나의 시각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어 주시는 거죠. 도무지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인간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일어나는 기적이죠. 신기합니다. 내가 변하고 나면 상대도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48절에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구절은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게 아니라 큰 격려입니다. 우리를 그냥 살다가 끝나버릴 인생으로 말하지 않아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를 그 아버지의 수준으로까지 끌어올리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닮고 싶어 합니다. 그분은 온전하신 분입니다. 그녀의 자녀된 우리도 온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온전함이 오늘 이 본문에서 뭘까요? 원수를 사랑하는 경지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길 원하신다는 것. 이방인의 수준을 넘어선다는 말이죠. 이방인들도 세리도 그 정도 수준은 사랑해. 그 얕은 사랑, 낮은 수준의 사랑. 너희는 다른 사람이야.

0: 아버지의 자녀라는 거죠. 아버지가 누구예요? 사랑, 그분은 사랑이신 분이에요.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면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되고 그 사랑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원수를 사랑하는 그 수준까지 가야 됩니다. 그게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메시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이 말 자체는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해도 안 되는 말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말이 무슨 도대체 이해가 되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이 말이 와닿아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 원수를 갚아야지.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고 아버지의 자녀답게, 그래서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은 완벽해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누구도 완벽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의로운 존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렇게 닮아가는 것이 성숙이고, 그 성숙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 조금씩 조금씩, 얄팍한 사랑을 했던 우리, 너무도 이기적인 사랑을 했던 우리, 나에게 도움이 되면 사랑을 하고, 누구를 사랑해도 끊임없이 어떤 틀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조건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리고 심사하고 규정하고 그리고 내치고 했던 우리의 삶에서 이제는 원수까지 사랑하는 단계.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높은 수준이죠. 에베레스트와 같습니다. 하루아침에 도달할 수 있는 산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설교 제목에도 사랑 넘어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늘 사랑했던 그 사랑을 넘어서야 된다. 그러면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별 없는 사랑, 계산 없는 사랑,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질린 게 그거잖아요. 어디든지 차별을 하잖아요. 어디든지 계산을 하잖아요. 어디든지 조건을 달잖아요. 사랑하기 힘든 사람은 우리는 그냥 내쳐버렸던.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대하지 않으셨거든. 조건 없이, 계산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원수 같은 인간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수를 갚기 위해서 살아가는 이 보복의 원리가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날마다 분노하고 날마다 저주를 쏟아붓고 복수심으로 가득한 이 세상, 이 적대감으로 가득한 이 세상, 서로 싸우고 또 죽이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 주님은 다르게 살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사랑을 실천한다면 여러분 그 삶은 전혀 다른 인생이에요. 전혀 다른 인생. 원수를 사랑할 정도의 내 사랑의 능력이 주어질 때 그 사랑의 질, 그 퀄리티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히실 거고요. 우리의 삶에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되고 자유를 얻게 될 것이고,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축복된 사람들이 주변으로 가득 찰지. 여러분, 원수까지 사랑할 정도의 능력이 되면,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상상할 수 없는 삶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고 있는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이 목표가 얼마나 엄청난가를 기억하고 쉽게 포기하지 않고 조금씩 조금씩 사랑의 눈을 뜨고 우리 주변에 나의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어떤 사람도 내치지 않고 판단하거나 차별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사랑하고 내 이웃이 되게 하고 또 내 삶에 찾아온 그 주님의 사랑을 그도 깨닫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쓰임받는 전혀 다른 클래스의 인생을 사는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부산 수영로교회 이교현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0: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1-740-4500 부산 수영로교회나 055-269-9810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복음 70년 경남 산천면 FM 98.1 메가헤르츠 진주 FM 92.5 메가헤르츠 극동방송인 다음 사다를 응원합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라디오 강단 라디오 강단 매주 토요일 이 시간은 경남광염교회 전광선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감사를 아는 신앙의 신비란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요즘 뭐 이렇게 포털 사이트나 이런 데도 가끔씩 보면은 올라오는 기사들이 이제 은퇴 후에 60세 이후에 내 수중에 얼마를 가지고 있어야 그저 걱정 안 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라는 주제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적어도 우리가 사는 시대에 끊임없이 그런 것들을 통하여 우리가 가지지 못한 궁핍과 빈곤에 대한 지적을 계속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걸 읽다 보면은 나는 그런 수준 안 되는데 그럼 나는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살아야 되느냐, 불안하게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이런 상황에 내 몰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결핍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족하지 않느냐, 저것이 모자라지 않느냐. 그 결핍은 결국은 비교의식에서 나오기도 합니다. 내게 결핍이 있다고 생각되어지고 그 결핍은 타인에 비해서 나는 형편없이 부족한 것이 많고 이런 것들로 오는 불평과 원망과 염려들.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우리에게 뭘 선언하고 계시냐면은 항상 감사하라는 거죠. 세상은 결핍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은 항상 감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읽어주신 말씀 가운데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세 번씩 반드시 당신 앞에 나와서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그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족한 삶을 누리고 곡식의 열매가 많이 거두어지고 이럴 때가 아니에요. 광야 생활할 때입니다. 출애굽하여서 광야에 있을 때입니다. 그 광야에 모든 것이 궁핍할 수밖에 없고 모든 것이 연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은 그런 일에 내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년에 적어도 세 번은 감사해라. 그걸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곡식이 풍족할 때 너희가 그때 가서 지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광야에서도 너희가 이 절기를 지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가 정말